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돈 걱정 없는 특별구역 머니 특별시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믿음의 내공 듀오 재무 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정세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5월에 초록을 많이 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눴는데요. 두 분은 초록 좋아하세요?
2: 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산 이렇게 막 보고 있고 그리고 막 잔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막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0: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초록 보러 따로 가시는 곳이 있을까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네 뒷산.
0: 뒷산.
2: 네, 자주 가서 보고요. 네. 특히 뭐 얼마 전에 졌지만 벚꽃 보면서 이렇게 걸을 때 아,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0: 어떠세요?
1: 저도 좋아합니다. 저 꽃나무, 벚꽃도 좋아하는데 최근에 여수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겹벚꽃 아세요?
0: 알죠.
1: 너무 예쁘더라고요.
0: 벚꽃보다 조금 더 큰 거 이렇게.
1: 풍성하게 되었어요. 네, 처음 봐서 제가 검색해봤는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꽃이 정말 예뻤습니다.
0: 그 꽃이 뭐 여수, 경주 이렇게 밑에 지방에 더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신 김에 또 좋은 구경 하셨네요.
1: 네.
0: 아, 저도 초록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러닝할 때 너무 좋아요.
2: 러닝하시는구나. 네.
0: 아, 지금도 아직 사실 아직 네. 열감이 안 가라앉아서
2: 너무 덥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또 우리 러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러닝 얘기 한번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껴들게 되는데요.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 초록초록할 때 많이들 다니시길 또 바랄게요. TBS 라디오는 시민의 방송 휴대전화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중엔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찾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현금 부자들의 자금 조달 내역을 봤더니 꼼수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규제 지역에 집을 사거나 고가 주택을 장만할 땐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인에게 빌리거나 본인이 가진 자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 자금의 출처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전수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세무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127명, 탈루 세액은 1,700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사업 소득을 누락하거나 회사 돈으로 집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공항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11개, 시외버스 12개 등 총 23개 노선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해공항과 전북군산, 청주공항과 동대구, 인천공항과 전남 해남, 충남 서산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 등 8개 공항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기존에 동서울터미널에만 있던 강원 평창행버스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탈 수 있게 되고 대전 유성부터 경주를 거쳐 포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도 새로 생깁니다. 고속버스는 서산, 전주, 청주, 당진, 청주, 보령, 평택, 창원으로 가는 4개 노선이 새로 생깁니다. 국토부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노선 운영 기간을 11년으로 제한했고 앞으로 노선 필요성과 운송 실적을 따져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1년 안에 운송을 개시하지 않으면 인가를 철회하고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경로를 바꿀 경우 노선권을 폐지할 수 있도록 여객차법 시행령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9회 지방선거일과 제헌절에는 증시도 쉬어갑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과 최근 공휴일로 지정된 7월 17일 제헌절에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과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 증권, 주식 워런트 증권 등을 포함한 증권시장, 약한 거래를 포함한 파생상품 시장, 석유, 금 등의 일반 상품 시장이 모두 두 날짜에 개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장 전날인 6월 2일과 7월 16일 각 18시에 열리는 야간 거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트도 6월 3일과 7월 17일에 각각 휴장합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용인이고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점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입니다. 대부분 주위에 이제 누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때 내가 가진 보험을 좀 체크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청취자분들도 오늘 사연을 들으시고 꼭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에게 보험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나이가 50을 넘기다 보니 요즘은 어디를 가도 건강 이야기가 빠지질 않네요. 그런데 며칠 전 친한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 어, 친구 웬일이야 이 시간에.
2: 야, 너 아직도 담배 안 끊었더라. 담배 꼭 끊어. 그거 뭐 좋다고 계속 피우냐?
1: 아, 뭐 또 잔소리라고 전화한 거야?
2: 아니, 지난번에 우리 같이 만났던 그 후배 있잖아. 얼마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쥐어짜는 것 같다고 하더니 병원 갔다가 바로 협심증 진단받았대.
1: 아, 진짜? 협심증? 그 친구 아직 40대 아니야?
2: 그러니까.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치료는 잘 됐다는데 옆에서 보니까 진짜 남일 같지가 않더라. 야, 너도 뇌심장 쪽 보험 제대로 들어둔 건지 한번 꼭 확인해봐. 알았지?
0: 친구와 통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째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고 아내도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거든요. 게다가 부모님 쪽으로 심혈관 가족력까지 있어서 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험증권을 꺼내보니 분명 뇌혈관, 심장질환 같은 단어는 적혀있는데 보장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기도 하고 용어도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매달 내는 보험료만 80만 원 정도인데요.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는 만큼 정말 우리가 아플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전문가님들 냉철한 분석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50대 남성 청취자님 사연인데요. 친구분의 직장 동료분이 뇌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걱정되는 마음에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심혈관 가족력도 있고 혈압약까지 드시고 하니까 뭐 이래저래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그 주위에서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등 중증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뭐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이제 부모님이 심혈관 쪽 가족력이 있고 청취자님 또한 이제 고지혈증 약까지 복용 중이니 보통 그 약을 안 드시는 건강한 분에 비해서 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써야 되겠죠.
2: 네. 그런데 보통은 보험을 가입한 후에 크게 아프기 전까지는 보험증권을 자주 들여다보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청취자님도 보험료만 납입하고 있었지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친구 회사 동료분이 갑자기 아픈 걸 볼 때 내 보험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날씨가 요즘에 많이 더워지고 있죠. 여름철에는 온열 질환을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네. 의외로 혈관 질환의 발병 비율이 겨울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아, 이거 처음 알았어요. 혈관 질환은 이제 겨울철에 아무래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더운 날에도 조심해야 되는군요.
1: 네, 맞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이제 혈관이 수축하여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처럼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피 속에 수분이 이제 부족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수분을 자주 채워줘야 되는데 많은 수분이 채워지지 못했을 경우에 그 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여름철에는 수분을 꼭 반드시 챙겨주셔야 됩니다.
0: 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이제 뜨거운 여름 오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어요.
2: 그렇죠. 저도 특히 여름철에는 물을 일부러 더 자주 먹는 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전이라든지 이거 핏덩어리가 핏떡이라고 하잖아요. 네. 혈관을 막는데요. 뇌혈관 쪽이면 뇌졸중. 또 청취자님의 친구 직장 동료분처럼 심장 쪽에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런 뇌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꼭 알아둬야 한다 하는 것들이요.
1: 네, 꼭 이제 아셔야 되겠죠. 이제 본인의 자각 증상을 느끼니까 그 전에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좋겠죠. 제가 그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드리면 먼저 심장 질환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식은땀, 호흡곤란, 구토, 현기증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졸증, 그러니까 뇌혈관 쪽이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마비가 오던가 갑자기 말을 어눌하게 하게 되던가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그리고 똑바로 나는 걷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든가 그죠? 그리고 심한 어지럼증, 두통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심혈관 질환은 이제 아시겠지만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데 치료를 위한 최적의 시간은 심장은 2시간 이내, 뇌는 3시간 이내예요.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즉시 119에 연락해서 병원에 가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받거나 혈전용의 약물 치료를 해서 혈관을 막힌 혈관 녹이는 시술을 해야 됩니다.
0: 그렇군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미리 대비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면 좋을까요?
2: 특히나 청취자님은 현재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요. 고지혈증, 말 그대로 혈액의 지방질이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중성지방의 양이 정상 수치보다 많은 상태라는 거죠. 즉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건강보장 대비가 중요합니다. 국내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유병률이 무려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성인 2명 중에 1명이 중성지방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요즘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배달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자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건강관리에 힘쓰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건강하게 집밥을 드시고 운동을 함께 병행하신다면 더더욱 좋겠죠.
0: 네, 진짜 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아무래도 패스트푸드 먹고 하다 보면
1: 맞아요.
0: 이제는 몸이
1: 맞아요.
0: 반응을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젊을 때 모르겠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이게 체력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도 굉장히 안 좋아지기도 하고
0: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이 처음에 나타나는 쌓이다가 한꺼번에 나타나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것 때문에 네. 계속 그 관리를 하시는 게 좋죠.
0: 맞습니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집밥을 먹고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 주신 청취자님 부부의 보장 내용은 어땠습니까?
1: 네, 두 분 보장 내용을 보면요. 청취자님은 종합보험 2건, 실손보험 3건에서 합산 보험료가 40만 원이고요. 아내분은 건강보험 1건, 실손보험 1건, 월 보험료가 30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어요. 보험료는 적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50대 부부 합산 보험료는 실손 포함해서 40만 원대가 적정하거든요. 근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설계사분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보험료도 높은 것이 또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장 내용이었습니다.
0: 어떤 부분이 좀 문제였을까요?
2: 가입된 보험 내용을 보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금만 높은 보장의 금액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청취자님이 보기에는 뇌출혈 심근경색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아, 나 보장받을 수 있구나, 다행이다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혈관 보장의 범위가 가장 좁게 되어 있어요. 위험한 이런 질병들은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건강검진이 자주 하시잖아요. 매년 네.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되기 전에 즉 초기 발견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장되는 보험 상품들로 개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취자님 부부가 말 그대로 혈관 아주 심각한 말기 때 보장되는 상품인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
0: 그렇군요. 그러면 그 혈관 보장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첫 번째 방법은 동일한 보장이라도 회사별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장을 준비할 때는 여러 회사를 비교해서 해보셔야 하는데 많게는 보험료 차이가 10에서 2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보통 그 보험사의 보험 상품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자동차 보험도 아시겠지만 손해율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S 뭐 화재 보험사에 가입을 했지만 내년에는 K 화재 보험사가 더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은 그의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도 비교해 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0: 그렇군요. 보험료를 뭐 1, 2년 내는 게 아니라 보통 20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는데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더 저렴한 회사를 찾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혼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전문가 분들과 함께하는 게 좋겠죠. 근데 원래 암이나 혈관 진단 자금은 최초 1회만 보장이 되는 거죠?
2: 맞습니다. 진단 자금은 치료 유무를 떠나서 진단 확정만 받으면 보장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라서 꼭 필요한 담보지만 최초 1회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치료비를 추가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수술, 뭐 혈전용해 이런 치료를 별도로 따로 가입해야 하는 진단자금과 마찬가지로 1회만 보장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걸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2대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뇌와 심장을 말하는데요. 치료의 종류는 뭐 수술, 혈전용해 치료, 중환자실 입원 치료 시마다 연간 매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특약이 생겼습니다.
1: 맞습니다. 2대 주요 치료비 역시 회사별로 보장 범위와 보장 내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한 2대가 뇌하고 심장이잖아요. 뇌는 보장 범위가 비슷한데 심장질환은 아까 보장 범위 말씀드린 것처럼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만 보장하는 회사도 있지만 심장 자체 질환까지 보장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보장 범위가 넓게 보장되는 걸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혈관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 듣고 보니까 이제 뭐 이름이 비슷하다고 대충 가입할 게 아니라 보장 범위가 얼마나 다른지 꼼꼼하게 비교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또 많은 회사들이 보장을 최초 진단으로부터 약 연간 1회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0: 수 있는데 하지만 잘 살펴보면 주요 치료 종류마다 각 1회 보장되고 최대 10년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90세, 100세까지 보장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1: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기존에 뇌심혈관 질환을 알았던 분들은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하는 게 뭐 불가하거나 뭐 보장을 못 받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2: 그렇지 않아요. 보통 보험사에서 가입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5년 이내 암, 뇌혈관, 심혈관 질병이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네. 5년 전에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셔서 치료가 끝난 상태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도 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최근에 유병자 보험을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치료가 아닌 검진이나 검사만 받는 경우에는 또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치료력이 아예 없으신 건강한 상태에 계신 분보다는 보험료가 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 어머니 뭐 아버지 뭐 주변에 친척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 내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보험을 못 들어라고 그냥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또 하나 알아갑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 맞아요. 예. 뭐 하나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이 더 필요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후에 치료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 가능한 보장을 보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심리혈관 보장을 더 탄탄히 준비하면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1: 뭐죠?
2: 산정특례 들어보셨어요?
1: 들어는 봤어요.
2: 네. 암 환자분들은 국가 지원 덕분에 병원비가 거의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뇌나 심장 질환도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암은 5년 동안 혜택을 받지만 뇌 심장 질환은 보통 수술 전후 30일 정도로 짧게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게다가 뇌나 심장은 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뇌 심장 주요 치료비 담보를 준비해 두시면 매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네, 뇌나 심장 질환도 산정 특례가 적용되기는 합니다만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보험을 들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럼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보험 리모델링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0: 네, 청취자님은 종합보험 2건, 실손보험 3건 합산 원래 이제 보험료가 40만 원대 내고 계셨는데 네. 실손보험은 현재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셔서 당연히 유지를 권해드렸고 다만 종합건강보험 2건의 보장은 뇌출혈이라든가 심근경색밖에 보장이 되지 않아서 종합보험 1건으로 그 안에는 암진단 5천, 뇌혈관 허혈성 진단자금 보장 범위를 기존의 뇌출혈에서 뇌혈관으로 옮겼고요. 네. 심장도 심근경색에서 허혈성으로 보장 범위를 넓게 해서 변경을 해드렸고 그리고 새로 나온 암 신약 같은 경우 뭐 표적암이라든가 중이별 치료 이런 부분도 가성비 좋게 넣어드렸고 그리고 가장 가성비 좋은 2대 혈관 주요 치료비를 추가해서 실손보험료 포함 30만 원대로 변경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가 낮아지고 보장 범위를 넓게 해서 보장은 빵빵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빵빵하게 넓게 좋은데요. 그러면 아내분의 보험은 어떻게 변경됐나요?
2: 아내분 또한 건강보험 1건, 실손보험 1건, 합산 월보험료 30만 원 납부 중이셨는데요. 네. 현재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셔서 남편분처럼 유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다만 종합건강보험 1건은 남편분처럼 뇌출혈급성심근경색으로 밖에는 보장이 안 돼서 종합건강보험 1건으로 암진단 5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자금 2천만 원, 표적항암 중입자 치료, 암 신약 특약과 앞서 언급한 가성비 좋은 2대 혈관 주요 치료비를 추가해서 실손을 포함해서 20만 원대로 개선을 해드렸어요.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를 10만 원 낮추고 보장의 범위는 초기 단계부터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넓혀드렸습니다. 그럼 두 부부 총 납입 보험료는 기존 70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매월 20만 원 보험료를 줄이고 보험은 더 잘 가입하실 수 있게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개선해드렸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그 보험 보장을 이름만 보고 안심할 게 아니라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지, 뇌혈관 질환 전체를 보장하는지, 실제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이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질환 소식을 들으면서 덜컥 겁이 나서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두 분은 온갖 질환, 질병, 주변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의

0: 그래서
1: 노출 빈도가 엄청 많으셨고.
0: 네, 그래서 준비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1: 아, 어떤 준비하시는지 궁금한데.
0: 뭐 일단 보험에 대한 부분, 네. 뭐 간병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저도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준비해서 일단은 뭐 그 보장에 대한 부분 좀 튼튼하게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팀장님 어떠세요?
2: 네, 저도 건강보장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저도 러닝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며칠 전에 네. 화성효 마라톤 달리기 대회를 80대인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부 애기들까지 3대 마라톤 달리기 출전을 신청했어요.
1: 어머.
2: 너무 즐겁게 네. 달렸습니다.
1: 근데 아까 제가 러닝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냥
2: 저도 좋아해요.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1: 아, 그러셨어요. 확 원래 저는 러닝 진짜요? 말하면서 난리 났는데 되게 차분하게 받아주셔서 러닝 한 번도 안 해보신 줄 알았어요.
2: 저 진짜 좋아해서 이번에 네. 3대 마라톤 신청을 하면서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이거 달리실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되게 그 즐거운 경험이었다. 새로운 이런 마라톤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잖아요.
1: 네.
2: 이런 즐거운 경험을 엄마 아빠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1: 효녀셔요.
2: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그 3살, 네. 만 3살, 4살인 우리 애기들, 쌍둥이 애기들도 같이 뛰었어요.
1: 와, 대단하다.
2: 사실 근데 다 뛰지는 못하고요.
1: 뛰다가.
2: 저희가 그거 뭐죠? 유모차 말고 카트, 수레, 뭐죠? 그거 아이들 실는 거. 그거
1: 뭘까? 구루마? 뭐더라? 네. 예, 저도 그런 건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잘 이름을 모르네요.
2: 맞아요.
1: 아세요, 팀장님?
0: 저도 잘 모르겠어요.
2: 그럼 캠핑 갈 때 담는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있어요. 네. 큰 거 막.
0: 네, 이렇게 뭐
1: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아는 사람이
0: 구루마라고 하죠.
1: 그거를 구루마예요, 구루마.
0: 옛날 말로.
2: 그거 뛰다가 네. 애기들이 네. 힘들어하면 거기 태우고 네. 밀고 달렸죠.
1: 대단하세요.
2: 신났어요.
1: 아, 우리 근데 우리 스태프들도 아무도 모르네요. 그 명칭을. 안타깝습니다. 오늘 끝나고 검색 네. 한번 해보시죠.
2: 네.
1: 어쨌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보험도 빵빵하게 준비하시고 또 운동도 그때그때 잘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총체적인 보험 점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외건.
2: 외건. 맞습니다.
1: 외건.
2: 맞아요.
1: 외건. 예. 외건이죠. 감사합니다. 예, 알고 있었어요. 네. 예, 외건. 바깥에서 찾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려요. 마마무의 오아 예.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식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이에요. 2161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져서 보험을 하나씩 가입하게 됐습니다. 지인 소개도 받고 설계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 보험이 13개가 됐는데요. 문제는 갱신형 보험도 있고 특히 보험료가 한 달에 90만 원이라서 솔직히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근데 또 줄이진 못하겠어요. 혹시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하죠?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는데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현명한 보험 관리 방법 알려주세요.
1: 사실 그 이런 상황은 굉장히 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처음에는 다 비슷하게 시작을 하세요. 근데 혹시 모를 상황이 격정돼서 하나 둘씩 가입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또 가입을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보험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0: 정신 차리고 보니까.
1: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냈지? 뭐 건수도 많고 보험료도 갑자기 보험료 때문에 생활하는데 지장도 생기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보험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편해질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나가는 돈이 점점 커지면 오히려 생활이 부담질 수밖에 없고요. 딱 이분도 딱 그런 상황이죠.
0: 그러네요. 처음에는 불안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0: 뭐죠?
2: 보험이 지금 현재 많은 것도 문제지만 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네. 갱신형 보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0: 아, 갱신형 보험. 이게 많이들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보험증권을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등장한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100세 만기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100세까지 계속 오른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오!
1: 오!
2: 이거 배웠어요, 배웠어요.
1: 깜짝 놀랐네, 답변이 빠르셔서. 질문과 동시에. 네. 갱신형 보험은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부담이 없고 뭐 TV에 광고 보시면은 뭐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네. 50대 남자 보험료가 뭐 2만 원대고 60대 여자 보험료가 뭐 4만 원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보험료는 쭉쭉쭉 올라갑니다. 이게 한두 개면 괜찮은데 그 계약 건수

0: 수라든가 가입할 그 보험 내용이 정말 많다면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우. 굉장히 부담이 되죠.
1: 그러면 이 갱신형 보험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야 하는 걸까요?
2: 지금 현재 납부하는 금액으로만 봐도 한 달 보험료가 90만 원이기 때문에 이미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납입 중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 보험 갱신 시 앞으로 들어가는 총 보험료가 수억 단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총보험료를 계산해보면. 그래서 이건 단순히 돈이 많이 나간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 미래 자산과 노후 생활 자체를 압박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0: 네. 우선 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해지를 한다가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네, 하나씩 차분하게 보면서 유지해야 할 것과 정리해야 할 것, 그리고 현재 병력 사항도 중요하겠죠.
1: 네.
0: 내가 아픈 상태라든가 과거 치료 이력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유지해서 지금 해지하면 손해가 큰 보험들은 그대로 두는 게 맞지만 보험 상품은 예전에 가입했지만 보장 내용이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맞지 않는 상품인지를 제대로 선별해서 정리가 필요하겠죠.
1: 그럼 보험에서 진짜 중요한 좀 정말 많은 분들이 걸리는 것들은 좀 확실하게 대비를 해두고 암, 뇌, 심장 같은 것들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구조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거죠.
2: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히 나이가 젊은 분들일수록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은 나이가 어릴 때 보험료가 낮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해주는 시기에는 보험료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이후에 자녀가 납입을 해야 되는 시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 그래서 그 내 보험증권에 3년 갱신, 5년 갱신, 10년 갱신, 전기납 이런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점검 한번 받아보시고, 갱신이지만 또 괜찮은 또 갱신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갱신이 이제 나이대에 따라 달라요. 근데 네. 나이가 좀 어리면은 갱신을 보다는 비갱신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차피 비갱신을 설정해서 가입하는 게 좋은데, 네. 나이가 60세, 70세 분이다. 근데 갱신이 3년, 5년이 아니라 20년 갱신, 뭐 10년 갱신 이런 상품이다라고 하면 괜찮거든요.
1: 아.
0: 좀 길게 또 예. 갱신을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가정에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나한테 맞는 보험이 있는지 우리 가정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괜찮은 갱신이라고 하셔가지고 괜찮은 갱신이 뭐지 했는데 네. 이제 갱신의 기간이 긴 것들은
0: 네. 갱신형이지만 괜찮은 또 나한테 맞는 갱신형 상품이 있어요. 네. 그런 건 괜찮은 갱신이라고 보는 거죠.
1: 네.
0: 갱신형이지만.
1: 그리고 무식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0: 아, 네.
1: 전기납이 뭐죠?
2: 전기가 납입을 한다는 뜻이죠.
0: 60세 납, 60세 만기.
1: 아.
0: 그러면 60세 그냥 계속 내는 거예요.
1: 계속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0: 네, 갱신은 똑같은데 전기납이라면 전기간납. 보장을 받는 기간납. 100세 네. 만기면 100세, 80세면 네. 80세. 전기납. 전기간납.
1: 예, 네. 저는 이제 저와 같은 5%. 10%의 이제 사람들도 챙깁니다. 분명 들으시는 분들 중에 5%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0: 네, 전기납 뭐 어려울 수 있죠. 전기간납. 예.
1: 전기간납부.
0: 네.
1: 아, 오늘 하나 또 배워갑니다. 네. 예, 너무 좋네요. 부끄러우니까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무식한 질문 너무 좋다고요? 밖에서 무식한 질문 너무 좋대요. 고마워요.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장기아바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 듣고 갈게요.
3: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팔고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알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건 많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0: 별일 없이 산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했던 이야기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처음에는 부담이 적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무조건 해지부터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할 보험과 정리할 보험을 제대로 구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들으시면서 아무리 들어도 내 보험이랑 잘 매칭이 안 된다, 나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다, 궁금한 점이 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 살펴볼게요. 5442번님, 제가 작년에 넘어져서 수술을 받고 올해 철심 제거 수술을 했는데요. 비용이 몇 백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수술인데 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1: 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 철심 제거 수술이나 고정물 제거 수술은 실손에서 의외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보장하는데요.
0: 네.
1: 금속핀 제거는 첫 번째 수술 이후에 후속 관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0: 네.
1: 실손을 언제 가입했냐, 실손 가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0: 또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지나 봐요?
2: 네. 예전 실손 상품, 특히 1세대, 2세대 실손에는 동일상의 면책기간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는데요. 같은 사고로 인한 추가 치료나 재수술이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실손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에요.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0: 조항, 약관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참 속상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술이면 무조건 보장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5442번님도 그런 경우일까요?
1: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절 수술은 뼈를 고정하기 위한 치료이기 때문에 실손에서 인정하고 보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철심 제거 수술은 같은 상해에 이어지는 후속적 조치로 분류됩니다. 약관에도 초진일 또는 최초 수술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동일한 상해에 대한 재치료 시에는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그 기간이 90일 또는 180일 혹은 1년 이 기간일 수도 있어요.
0: 철심 제거 수술이 이런 후속 치료라고 판단이 되면 자연스럽게 실손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2: 맞습니다. 게다가 그 실손

0: 그 철심 제거는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수술 중 하나인데 입원 기간이 길고 비급여가 포함되면 몇백만 원씩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손해는 면책 기간 내 후속 수술로 처리해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여기에 철심 제거가 꼭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통증이나 이물감 완화, 감염 예방 등으로 제거하는 경우 보험사는 이를 상태 관리 목적으로 보기도 해요.
1: 아이고 그렇군요. 이 부분은 의학적 필요성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2: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입한 실손이 언제 판매된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
1: 네.
2: 동일상의 면책기간 조항은 구실손에서 강하게 적용되니까요. 두 번째는 약관에서 철심제거가 어떤 항목으로 분류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에 신체 내 고정물 제거는 치료 목적 의료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보상 거절이 확정적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약관 문구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하나하나 다 읽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 본인의 실손이 어떤 상품인지부터 잘 확인을 해야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이번 사연에서 핵심은 내 실손은 동일상의 면책기간 조항에 포함된 상품인가 아닌가를 아셔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또한 철심제거 수술을 앞둔 분이라면 소견서나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치료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조금이라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1: 역시 내가 가진 보험 상품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실손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정말 큰 몫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생각되신다면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하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481번님께서요. 70대 친정어머니께서 최근 인지저하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직 치매 진단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치매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0: 아, 인지저하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직은 치매 전단 이런 네네. 경우 치매 이게 그 특약이 있어요. 네. 인지에 대한 부분에 그 보상이 되는 특약이 있는데 근데 그게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인지 저하로 해서 진단 자금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고
1: 네.
0: 대신에 예전에는 경증부터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상품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예전에 가입한 상품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1: 네.
0: 경증까지 가야지. 받았기 네. 때문에 그거는 보장 내용이라든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1: 네,
0: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가입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다.
1: 아, 또 결국에는 보험 상품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도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콕 집어주신다면요.
0: 네, 앞서 그 저희가 첫 번째 그 사연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보험주권을 확인을 하잖아요.
1: 네네.
0: 주위 아프던가
1: 네네.
0: 다쳤을 때. 그러기 전에 지금 건강한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거든요. 나중에 아프거나 그랬을 때 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보다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고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
0: 지금 건강 상태가 괜찮으실 때 점검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오늘 당장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2: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서 혹여라도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보장을 받아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건강보장관리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건강관리와 함께 건강보장관리를 잘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정세윤 팀장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식스의 반드시 웃는다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리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 순환로 성수방면으로 연희램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 경찰 차량들과 함께 3차로에 세워져 있는데요. 뒤로 성산램프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는 성동분기점 부근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가 종암 쪽으로 신내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구간 밀리지는 않는데요. 또 다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도 묵동에서 월릉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죽전 휴게소 부근입니다. 3, 4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사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라그랑주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0, 제로가 되는 곳인데요.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구와 태양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라그랑주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밀리지도 않고 다른 누군가를 굳이 당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신만의 지점 말입니다. 다소 지칠 수 있는 금요일입니다. 없는 기력까지 짜내느라 너무 애쓰지 말고 나만의 자리 안에서 기운 내보자고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5월 22일 함순의 폭송 첫 곡은요, 동물원의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잊혀지는 것. 참 좋아요, 노래. 흔히들 밀당이라고 하죠. 연애에서의 그 밀당은 그 뭐랄까, 그 적당한 긴장감을 주면서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고는 하지만 사회생활에서도 종종 맞닥뜨리곤 합니다. 바로 갑과 을의 관계. 내가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정말 많죠. 이럴 때면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쉽사리 지치게 됩니다. 너무 얽매이지도 말고 늘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 참 좋으련만.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게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오늘은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잖아요. 고지가 멀지 않았다 생각하고 기운 내보자고요. 자, 함촌의 폭송 오늘은요, 선곡의 달인 선달 PD 김현우 PD가 아주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들으신 곡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TBS 함춘호의 폭송은요, 피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피크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이죠.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를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의견 등등 많이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0: TBS 캠페인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뒤집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이후로 한강철교 부근입니다. 지금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동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서는 작업 진행 중인데요. 3차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동작대교부터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시속 2, 3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내부 순환로가 성수 방면으로 홍은래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또 성동 분기점 부근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는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구간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는 9km 구간 밀립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18살 소녀의 고백이 전 세계를 사랑에 빠뜨렸던 곡이죠.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입니다. 보통 저는 곡을 들을 때 악기들의 배치를 먼저 살피곤 하죠. 그런데 이 곡 참 묘해요. 화려한 세션이나 복잡한 편곡 대신에 오직 정갈한 피아노 한 대와 데비 깁슨의 청아한 목소리가 공간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엄청난 자신감이죠. 목소리 하나에 모든 진심을 담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겠죠. 당신의 눈동자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이 가사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던 우리들의 가장 빛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 곡 후반부에 아주 조심스럽게 얹어지는 스트링과 악기들의 조화를 참 좋아해요. 마치 설레는 마음이 조금씩 부풀어오르는 과정을 소리로 그려낸 것 같거든요.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만큼은 이 노래의 선율을 타고 잠시 시간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거울 속의 지금 내 모습 대신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맑았던 눈동자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 말이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아름다운 풍경이 되길 바랍니다. 데비 깁슨, Lost in Your Eyes.

주준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TBS의 선달 선곡의 달인 김현우 PD가 골라온 아주 스페셜한 노래들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행복했습니다. 참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선곡표 올려둘 겁니다. 그곳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저희 계정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시간 이 자리에서 뵐게요.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0: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안현분기점 부근에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천안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고 지금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주변으로도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사이 9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진입은 서울 시내 구간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고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가양대교부터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도 구리 방면으로는 지금 하월곡램포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묻혀서는 안 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매주 금요일 낮 12시 봉지욱의 봉인 해제를 시작합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이듬해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1,500명이 넘는 시민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러나 30년 전 안전불감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삼성역 승강장 지하 5층 기둥에 철근 절반이 빠진 채로 시공됐지만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는 반응입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철근 보관 방안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봉터뷰.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실태 파악을 지시하자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봉터뷰,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른바 철근 게이트 논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봉지육의 봉인 해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샵 0951.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GTX-A 철근 누락 사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왜 서울시는 공사를 강행했을까 궁금한데요. 이런 현장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님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위원장님, 어제 일단 저희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위에 위 화면이 있습니다. 그 어제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현장에 직접 갔던 것 같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이때 현장 시찰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삼성역 공사 구간에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 곳곳에 뭐랄까요? 그 사진을 보면 곳곳 벽면에 금이 가 있는데요. 이런 현장을 많이 가 보셨나요?
1: 예, 뭐 네. 저희 뭐 현장 일할 때나 예. 아니면은 그 농작 활동하면서 네. 현장을 가게 되면 이제 보기도 합니다.
0: 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가요? 네네. 사진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사진이 준비되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제일 궁금한 게요. 철근을 절반을 빼고 시공을 이미 다 공사를 해버렸단 말이죠. 지하 5층. 예, 예.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 지하 5층에. 이런 일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 아마 우리 건설 산업에 종사하시는 거의 뭐 모든 분들이 예. 뭐 설계 감리를 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예. 그다음에 실제 뭐 시공을 관리하는 뭐 건설사든지 아니면은 실제 이제 작업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든 네. 아마 철근이 뭐 다른 철근도 아니고 그 지하 기초의 그 모든 하중들을 다 받는 메인 기둥에 네. 뭐 두께가 거의 한 20 보통 29mm나 네. 거의 최고 두꺼운 철근을 쓸 건데요. 그런 철근이 반이 빠졌다.

0: 많이 빠지고 시공이 됐다라는 거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1: 처음입니까?
0: 그럴 것 같습니다.
1: 한 번 더 있었습니다.
0: 아, 삼풍.
1: 삼풍 백화점. 예.
0: 삼풍 때는 애초에
1: 그때도, 예.
0: 발주가
1: 아니에요. 그때도 주철근 절반이, 시공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0: 예, 안
1: 예.
0: 됐고, 애초에 그 발주자가,
1: 예.
0: 삼풍백화점의
1: 발주자가, 네.
0: 건축주가 그 공간을 백화점이다 보니까
1: 네.
0: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벽체를, 그 기둥을 더
1: 예.
0: 축소해라, 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 설계 자체를 다 바꾸고,
1: 설계
0: 예,
1: 자체를.
0: 그러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4년 10월 21일에요.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8개월 후에,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에 강남의 삼풍백화점이 단 20초 만에 붕괴가 됐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가 502명, 실종이 6명, 부상 937명이었습니다. 실종자가 지금도 6명,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면은 구조를 못하고 아예 실종이 돼버린, 지금까지도 이제 뭐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31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삼풍백화점을 왜 무너졌을까? 당시, 건설 쪽에 계셨으니까, 그쪽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이게 아마, 부실 시공이나 이런 원인들이 조사가 돼서 백서까지 쓰이고, 우리가 백서를 쓸 때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규제를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요때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기억나시는 그때 원인, 붕괴 원인 좀 기억나시나요?
0: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건설업 종사를 하지 않았었고, 이제 이후에 건설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특히 노동안전보건 역할을 하면서, 이제 특히 상품백화점을 계속 좀 보게 됐는데요.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거의 건설 산업에서 모든 병폐라는 병폐가 집약적으로 다 모여 있는 게 상품백화점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주인, 시행사가 되겠죠. 발주. 건축주가 당시에 지금부터 따지면 국정원 그 초기 그 멤버로 알고 있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원래 건설사가 있는데, 애초에 건설사를 자기 말대로 안 들으니까, 이대로 그냥
1: 바꿔버렸군요.
0: 공사해. 대충. 근데 말안 들으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위험합니다. 라고 하니 그 건설사 원청 자체를 바꾸어 버렸고요. 그래서 자기 계열사 건설, 삼풍 건설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당시,
1: 설계를 또 그러니까 마음대로 변경해 버린 거네요.
0: 예. 그렇게부터 해서 무조건 그냥, 아니, 또 필요 없으니까, 공간 최대한 그 백화점, 입점 공간을 늘릴 수 있게, 그리고 공사 비용 줄이고, 그 다음에 최대한 공사 빠르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관과, 지자체 등등 인허가 기간 내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부실로 정관계 로비 이런 것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 그러니까요. 이제
0: 복합적인.
1: 설계부터 건축 허가까지 총체적인 불법과 부실이었는데, 당시, 사건 원인을 찾아보니까, 백화점 기둥 내부에 들어가는 주철근의 개수를 16개에서 8개로 반토막 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삼성역 GTX 구간 주철근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1989년에 이 백화점이 지어졌는데, 6년이 안 돼가지고 무너지는데 딱 20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삼성역 이 복합환승센터라는 곳은, 지금 보니까, GTX가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아예 그 지금의 뭡니까? 코엑스 그쪽 삼성역 일대를, 지상은 아예 공원화를 시키고, 그 지하를 깊게 파가지고, 무슨 쇼핑센터도 만들고, 버스 정류장도 지하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지하로 들어가고, 지하 이제 5층에서는 GTX나 KTX 이런 열차를 타고 환승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삼풍 백화점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거 아닙니까?
0: 저희가 이게 뭐 계속 삼성역사가 네. 그 처음에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이제 그 이제 발주를 한 것으로 네.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이제 설계와 예. 조감도와 그 다음에 이후 계속 몇 차례 바뀐 뭐 한 차례인가 두 차례 네. 계속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든지 거기에는 수많은 이제 광역철도 GTX-A 노선, C 노선,
1: 네.
0: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신안산선,
1: 네.
0: 뭐 안산 그 다른 다른 철도가 하나 지나가고
1: 그러니까 이제 지하 4층이 KTX, GTX-A, 예. GTX-C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예. 지하 5층은 위례신사선,
0: 예. 위례신사선
1: 그리고 지하 6층도 위례신사선 대합실과 뭐 이렇게 승강장 이렇게 돼 있네요. 지하 1, 2층은 통합 대합실이고 지하 3층은 통합 환승홀, 관광버스 주차장, 버스 정류장도 이제 지하로 들어가고 네. 지상은 이제 보행광장, 공원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제목이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센터 조성인데 이게 이제 서울시가 공사를 네. 발주를 한 거죠.
0: 예,
1: 네, 발주를 한 거고 GTX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간 자본이 투자가 돼서 하고 있잖아요.
0: 공사는 네. 민간 민자로 해서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 공사,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하 5층이면 가장 밑에 층인데 가장 하중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0: 예, 그렇습니다. 네. 모든 하중이 최고 밑에 층으로 가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지하 5층 지금 지하 그 애초에 설계는 지하 6층으로 돼 있던데
1: 네.
0: 지금 뭐 워낙 달라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5층인지 6층인지
1: 네.
0: 어떻든 지하 6층이든 5층이든 최고 밑단에서
1: 네.
0: 그리고 거기에 광역철도가 물론 이제 정류장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들어온다고는
1: 네.
0: 하지만 어떻든지 그 광역철도들이 여러 노선들이 다니고
1: 예.
0: 그다음 그 진동들 진동들이나 아니면은 그 위에서부터의 하중들 그리고 문제는 아까 삼풍백화점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공사 단계에서는
1: 네.
0: 어떻든지 그 기둥이 이제 엄청난 하중을 견디도록 돼 있기 때문에
1: 예.
0: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공사 단계에서는 지금 뭐 무너진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크게 없다라고 보지만
1: 그렇죠. 지금
0: 예.
1: 뭐
0: 이후에
1: 이용객들이 뭐 수십만
0: 예.
1: 명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0: 예.
1: 예, 그럴 때
0: 17년도 당시에 보면은 서울시에서는 한 하루에 63만 명 이용 예상을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GTX의 예상 이용객 수가 이제 이거 서울시가 한 모양이죠?
0: 예.
1: 누적 이용객이 770만 이렇게 돼 있는데 하루에 광역철도 평균 이용자 수가 18.9만 명, 그리고 위례신사선이 6.2만 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하철이나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만 한 거고, 여기 뭐 쇼핑몰에 버스에 보행광장, 뭐 지상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시 기사를 보면 63만 명이 하루에 매일 여기를 드나든다. 라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뭐 공사기간에 무너질 확률은 적지만, 만약에 이제 개통이 되고 실제로 이용이 시작이 되면, 붕괴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네요.
0: 뭐 제가 먼저 네. 그런 저 뭐 하중이나 아니면 설계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1: 예.
0: 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어떻든지 우리가 이제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사용 중에
1: 예.
0: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용 중에 이런 엄청난 참변을 당했던
1: 예.
0: 적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1: 네.
0: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1: 네.
0: 그리고 물론 이제 삼풍백화점은 당시 이제 최고 위층의 용도 변경을 제대로
1: 네.
0: 하지 않고
1: 네.
0: 더 많은 하중을 했던 그게 또 더 치명적 원인이기도 했지만 어떤지 이 예상이나 인원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복합시설에 들어오는
1: 예.
0: 쇼핑몰 등등
1: 예.
0: 거기에 어떤 것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 안에 어떤 무거운 물건들이
1: 그렇죠.
0: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제대로 설계에 따라서 시공이 됐다면
1: 네.
0: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이상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하중을 다 설계를 했다라고는
1: 네.
0: 될 건데요. 문제는 이것이 거의 뭐 주 메인 기둥에서의 이제 철근이 반 이상이 빠졌다.
1: 네.
0: 이 부분들은 과연 지금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둥을 뭐 저 철판 강판으로
1: 네.
0: 뭐 감싸서 뭐 하중이 충분히 뭐 가능하다. 뭐 국토부가 지금 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거를 아예 드러내고 주철근을 다시 이제 두 개 한 세트로 해서 원래 설계도대로 다시 시공하기는 어렵나요?
0: 발주인 지금 저 서울시나
1: 예.
0: 아니면은 그 뭐 건설사 입장에서 아마 이제 건설사도 건설사겠지만 예. 건설사는 거기에 대한 시공 오류에 의한 예. 모든 책임들을 다만 이제 금전적이든 행정적이든 져야 될

0: 거기 때문에
1: 네.
0: 부분 자체 하더라도 발주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 강남 그 한복판에 이런 엄청난 시설을 복합 시설을 짓고 이런 데 있어서 이 공사가 그몇 차례도 좀 계속 연기되고 개통 연기 연기 등등 이렇게 계속 언론 기사를 봤는데요. 이게 계속 공사 이게 만약 오시공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 또 늘어나고 공사 비용이 더 늘어나고 얼마나 이게 다시 그 만약 해체를 다 다시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무한정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데 대한 부분에서의 뭐 발주 기간 특히 또 이제 지자체로서 그런 좀 위험 부담 이런 것이 좀더 크지 않았을까
1: 근데
0: 좀
1: 이거
0: 고민이 됩니다.
1: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0: 예, 그렇죠.
1: 안전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니까, 뭐 공기가 좀 늘어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공사가 완공이 늦어지면, 그 GTX 이제 삼성역에서 정차를 못하니까, 그 민간 업체들한테 아마 그 지연 배상금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또 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고, 많은 비용과 피해가 발생을 하긴 할 텐데, 지금 서울시가 제안하는 그 보강 방안 있잖아요. 철판을 더 뗀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 보강돼서 그냥 뭐 조치가 된 적이 있나요? 들어보시기나 보시기에.
0: 저도 그좀 저런 공법 보강 공법이라고 하는 걸
1: 예.
0: 아마 처음 들어봤는데요.
1: 처음 보는 공법이다. 그러니까 뭘 이런 일이 없으니까 잘 없으니까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인천이나 이런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철근을 누락해서 순사시. 근데 이건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근데 이거는 복합환승센터 하루에 6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곳인데 아예 드러내서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0: 예, 뭐, 저도 그게 가장 좀 고민이다. 같은 건설업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뭐, 어떻든지, 이제, 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제, 부실 시공에 따른, 만약에 이제, 붕괴가 예상되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의 돈이 들든, 기간이 들든, 그건 잘못 인정하고, 덮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오시공이 명확하고 이것이 만약 붕괴의 단 하나, 1%의 우려도 있다면, 재시공을 해서 안전하게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장인수 기자가 이제 본인의 채널에서 제보받은 내용을 리포트로 만들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현장 감독 그러니까 GTX 이제 삼성역 이 구간에 총 4개의 구간이 있는데 2, 3구간을 현대건설이 맡은 모양입니다. 근데 각각의 구간에 현장 감독이 있고 현장 팀장이 있어야 되고 원래 그렇습니까?
0: 아니, 보통은 뭐 여러 공구로 나눠졌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공구별로가 이제
1: 공구별로.
0: 하나의 공구가, 서울시에서 발주를 이제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그 4개 공구면, 4개 업체가 원청사가 선정될 건데,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2, 3공구가 같은 현대건설, 뭐 AC, 그 1, 4공구는 다른 이제 원청. 그럼 이게 하나, 건설은 하나의 공구가 하나의 사업장이 되거든요.
1: 맞습니다.
0: 단독 하나의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법정 대리인을 두게 돼 있고 통상은 법정 대리인을 보통 현장 원청의
1: 그게 이제
0: 소장이 이제
1: 원칙이란 말씀이시죠.
0: 보통은 그렇습니다.
1: 원칙이 이번에 무너진 사실을 장인수 기자가 취재해서 리포트로 만들었는데 그 리포트 한번 보고 오시죠.
2: GTX-A 서울시 영동대로 공사 구간은 모두 네 곳입니다. 1공구는 DL-ENC가 2공구와 3공구는 현대건설이, 4공구는 롯데건설이 맡아 공사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공구별로 현장사무소가 만들어져 현장소장이 한 명씩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하나로 합쳐 현장소장과 공사팀장을 줄였다는 공사 관련 내부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이 맡고 있는 2공구와 3공구에 각각 한 명씩 있던 현장 소장 두 명을 합쳐 한 명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3: 2공구도 현대고 3공구도 현대예요. 원래 소장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으로 합쳤어요. 원래는 두 명이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다 관리하려니까 힘들죠. 거기다 공사팀장도 한 명이야.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2: 이처럼 줄인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3: 왜냐하면 209 현장 사무소가 빌딩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가 강남이라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임대료가. 8년 정도 하면은 그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합친 거죠.
2: 공사 안전을 책임지던 감리단은

0: 처음엔 반대했지만 현대건설과 서울시가 현장 사무소 통합을 밀어붙였고 결국 서울시 뜻대로 됐다고 합니다.
1: 현대 로비 받아가지고 서울시가 그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하라고. 합치라고. 감리단에서는 처음에는 이거 문제가 좀 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뭐 자기네들 윗사람이 이렇게 시킨 거니까 그냥 타당하다고 보고서 검토 의견 내라고 그래서 감리단이 그렇게 써서 줬죠. 원래는 합치면 안 돼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합치면 안 되는데.
0: 공기를 맞추기 위해 1년째 24시간 철야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1: 1년이 넘게 철야 작업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이게 워낙 바쁘게 24시간 돌아가게 해놓고 하루만 늦어도 막 불러갖고 난리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감독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못 버티고 가는 거죠. 힘드니까.
0: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현장 소장을 한 명으로 줄인 건 맞다면서도 비용 절감 때문이 아니라 한 명이 2309를 동시에 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 구간이 다른 현장들보다 짧아 한 명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현대건설의 요청으로 현장 소장을 줄이도록 승인해 준건 맞다면서도 법에서 요구한 대로 현장을 책임지는 기술사는 모두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지금 이 리포트, 장혜수 기자 리포트 보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현장 감독을 원래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각 구간별로 한 명씩 해야 되고 현장 팀장도 각 구간별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합쳐버렸다. 현대건설이 이 구간, 3구간을 같이 하니까 합쳐버렸다 이거거든요. 원칙대로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3: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단독 개인 사업장으로 되고, 그래서 그 법률 대리인이, 명확하게 현장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야 되고요. 그럼 법적으로 이제 그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장에 소위 말하는 현장 대표가, 대표이사가 되는 형태거든요. 일종의.
2: 그렇군요. 지금 근데 하나 이상한 것은, 여러 가지 단계, 전 진짜 이게 이해가 잘안 되는 게, 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설계도를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설계도대로 하지 누가 이거를 만약에 철근을 예전처럼 무슨 작은 건축 뭐 작은 현장에서 철근을 빼먹어서 뭐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철근이 남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안 넣어 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럼 저 단순 실수였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 그 과정 단계를 거치고 감리 회사도 있잖아요. 근데 감리 회사는 여기서 또 합격 판정을 뭐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눈으로 보고하는 거 아닌가요, 감리를?
3: 그렇죠. 이제 도면 이제 그 발주에서 내려온 설계사에서 내려온 원도면과 그리고 이제 실제 시공 상태를 이제 육안으로 직접 다 일일이 확인해서 검측 결과를 시공사에게 이제 주면 다 이제 그 철근이 기본하고 그다음 이제 전기 설비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하고 그러면은 그 철근 검침이 완료가 돼야 감리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이제 그다음에 타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들이 좀 이해가 좀 되지는 않습니다.
2: 이 감리 업체가 주식회사 삼안이란 곳인데 이곳이 굉장히 큰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감리 회사. 네, 지금 오늘 입장이 나왔는데요. 삼안의 입장이 나왔는데 언론에서 삼성역 GTX 감리사 철근 누락 알고도 모두 항목 합격 줬다라는 이 기사에 대해서 왜곡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 4층의 검측 자료를 마치 지하 5층의 검측 자료인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지하 5층에도 합격 판정을 한 건 맞지 않나요?
3: 예, 저도 이게 그 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요 입장이 있다는 거, 어제 발표가 됐더라고요.
2: 예, 어제. 예.
3: 좀 보고 좀 의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검측 어느 그 언론사하고 여기서 냈던 이제 검측 그 요청서, 검측 결과 통보서, 11월 10일자 그리고 11월 14일자 두 가지 이게 아마 언론하고 여기서 된 걸로 아는데, 여기도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지하 4층 위치미 공정에서 이제 B사 그래서 지하 4층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하 4층 자료가 맞긴 맞다.
2: 언론에 나온 것은.
3: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삼안에서 이제 이런 입장을 과연 할 건가. 문제의 본질은, 저는 이제 지하 5층의 그 기둥의 철근 개수나, 이 구조와, 하중과, 그 다음 지하 4층은 또 이제 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달라질 수는 있다 봅니다. 똑같은 기둥이 하더라도. 그럼 지하 5층에서는 어떻든지, 그, 뭐, 원래 나왔던

0: 것이 현대에서 사만이 그 오시공했다는 것을 이미 이제 11월 30일 날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그이 상태는 뭐냐면 지하 5층은 이미 이제 타설 작업이나 모든 게 거의 한 10월 이전에 벌써 다 끝났다라는 표현일 거고요. 지하
1: 그러니까요.
0: 4층이 지하 4층 철근 금침을 11월 10일쯤에 했으면 그럼 이미 한 9월이나 10월쯤에 이미 다 끝났을 거고 지하
1: 그러니까요.
0: 5층은
1: 지금 이제 사만이 밝혀야 될 것은 지하 5층 철근이 절반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거를 합격 체크를 한 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언론 보도를 지금 왜곡 보도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쨌든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국토부 뭐 감사나 조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31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는 점에서, 진짜 이거 좀 너무 황당한데,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서, 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두 번째 봉토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금요일 낮 12시 TBS를 두드려라. 봉지욱의 봉인 해제.

0: 예고해드린 대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하셔서 그런지 네. 여기저기서 많이 우리 의원님 불러다가 네. 어떻게 이걸 서울시에서 알고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거나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신 거죠? 경험하신 바에 따르면.
1: 그렇습니다. 네. 저는 물론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네. 아니라 정무부시장을 했지요. 그런데 네. 건설 업무를 총괄한 곳이 행정 2부시장입니다.
0: 행정 2부시장.
1: 서울시는 네. 행정 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 네. 이렇게 3부시장 체제로 이루어졌는데 네. 이 부시장들이 각각의 관할을 총괄합니다. 네. 이들이 매일 아침 모여서 현안 점검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전날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정상의 네. 문제나 또 언론 보도상의 문제를 다 점검을 해서 네. 대책을 강구하고 중요한 사안들은 따로 정리해서 네. 시장께 보고를 하죠. 네. 그래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곳도 아니고 GTX-A 예. 그리고 삼성역 지하 공간 조성 사업에서 철근이 절반이나 빠져버린 사안 아닙니까? 네. 이 건설 구조물 안전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건데 네. 당연히 현안 점검 회의에서 네. 거론되었어야 될 문제다. 그리고 거론되었으면 반드시 서울시장에게 보고되었어야 될 문제다라고 네. 생각해요.
0: 그런데 이게
1: 보고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네. 없습니다.
0: 지금 좀 전에요. 장인수 기자 리포트를 보면 네. 2구간, 3구간이 있으면 각각의 현장 감독이 있고 각각의 현장 팀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절반으로 줄여버렸다. 네. 철근만 줄인 게 아니라 감독도 절반으로 줄여버렸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허가를 뭐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해줬는데 몰랐다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은 답답한 건데 네. 지금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이 뭐 사고 안 났으니 된 거 아니냐, 보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네. 서울 시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염두에 없는 네. 얘기입니다. 저는 우선 오세훈 시장이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들 앞에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0: 사과를 안 했죠? 지금
1: 안 했습니다.
0: 뭐가 문제냐?
1: 예, 그런 식이죠. 예. 사고가 안 났는데 뭐가 문제냐? 네.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해가지고 네. 주민투표에 붙이고 그것 때문에 시장을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때의 인식에서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네.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네. 오로지 자기 생각만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 제가 이제 오늘 삼풍백화점 사고가 왜 났을까라고 보니까 당시 원인 중에 이제 가장 큰 원인

0: 제가 볼 때는 보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0: 그런데 충분하게 보강된 시공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애시당초 이 문제가 처음 인지되었을 때 왜 네.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보강 조치부터 강구하지 않았는지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1: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되죠.
0: 그렇습니다. 네.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데 뭐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현장 예. 책임자들의 판단으로 그냥 추가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 5층 공사 이어서 지하 4층 공사도 끝났고 예. 지하 3층 공사도 다 끝났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1: 그러니까 어떤 경위로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 23일에 현대건설이 처음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을 했고 한 2주 뒤에 11월 10일에 현대건설이 서울시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0: 네.
1: 문제는 이때부터 서울시의 대응이잖아요.
0: 네.
1: 서울시가 그 사이에 올해 4월까지 철도공단하고 12차례 현장 점검도 다 했어요.
0: 네.
1: 다 했고 지금 서울시는 우리는 철도공단에 다 보고했어 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0: 네.
1: 철도공단은 야 그렇게 중요한 건 따로 보고를 해야지 방대한 물량이 살짝 끼어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입장입니다.
0: 네.
1: 지금 서울시가 국토부의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한 것은 올해 4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6개월 넘게 6개월 가까이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납득이 안 되거든요.
0: 그러니까 이걸 네. 처음부터 한번 꼼꼼히 따져봤으면 네. 좋겠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 저희 정원호 캠프의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 예.
0: 그날이 5월 16일이에요.
1: 예.
0: 그날 현장 소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는데
1: 네.
0: 현장 소장은 10월 23일에 처음 알게 됐다. 어떻게 알게 됐는가
1: 네.
0: 그랬더니 5층 공사가 다 끝나고
1: 네.
0: 4층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 4층 설계 도면을 검토를 했는데
1: 네.
0: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 이 기둥에 철근이 두 세트씩 들어가야 되는데 5층 시공은 하나씩만 넣거든요.
1: 현장에서 한 거네요.
0: 현장에서 알게 됐다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현장 소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1: 네.
0: 11월 10일 날 서울시에 보고한 게 아니고
1: 네.
0: 10월 23일 날 인지해서 10월 30일 날 서울시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1: 이것도 지금 언론에 나온 날짜도 잘못된 거네요.
0: 그러니까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1: 그 증언에 따르면 이건 잘못된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왜 이 철근 누락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1: 네.
0: 앞서도 저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만 네. 모든 공정공정마다 감리회사가 시공회사하고 똑같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1: 네.
0: 공정공정마다를 다 감시합니다.
1: 예.
0: 그래서 기초공사를 할 때 철근부터 넣고
1: 네.
0: 철근이 다 설계 도면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승인해줘야
1: 네.
0: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요.
1: 예.
0: 그래서 이미 철근이 한 세트밖에 안 들어갔다면
1: 예.
0: 그때 이미 적발했어야 돼요.
1: 근데
0: 그래서
1: 만약에
0: 보강해라 하고 나서 예. 콘크리트를 붓도록 해야죠.
1: 근데 그 소장, 현장 소장이 혹시 도면 자체가 철근이 두 개씩이 아니고 그냥 한 개씩 반토막된 도면이었다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0: 현장 소장은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원래 두 세트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1: 예.
0: 보통의 설계도에는 점이 두 개가 찍힌대요. 근데 하나만 찍히고
1: 네.
0: 이것을 설명하면서 투 번들 두 개 세트 넣어라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만 보고 철근 한 세트만 설치했다
1: 예.
0: 이 얘긴데
1: 예.
0: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1: 근데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설계도를 보고 잘못 해석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감리 회사가 있잖아요.
0: 감리는 봤어요. 적발했어요.
1: 그러니까요. 감리 회사가 그 설계도대로 되는지 감시하는 그 역할을
0: 그렇습니다.
1: 하는 것인데
0: 그렇습니다.
1: 그 사만이라는 이제 회사가 오히려 지금 뭐 MBC 보도나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왜곡 보도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입장도 나오고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0: 네.
1: 아, 글쎄요. 이게 원인 자체를 모른다는 게 제일 황당한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요. 네. 도대체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 큰 공사 현장은 자재 구매부가 따로 있고
1: 네.
0: 또 이 구매된 자재를 받아서 시공을 하는 공사 부서가 네. 따로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자재는 두 배 이상 공급받았을 것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현장에서 철근을 넣다 보면 철근이 남아요.
1: 그럼요. 뭐
0: 이게 남는 게 이게 왜 남냐.
1: 2700개 남아있다면서요.
0: 예, 당연히 네. 의심스럽죠.
1: 저희는 처음에 이거 옛날 맨날 뉴스에 나온 거 보면
0: 예.
1: 철근 그렇게 적게 시공해서 철근

0: 팔아먹고 이런 사건들이 사회부 기사로 종종 나왔는데 여기는 그런 사이즈의
1: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의심을 품었어야 됐고 네. 그다음에 철근이 도면대로 설계도대로 다 시공됐는가를 먼저 감리회사가 네. 적발을 하고 보고 네. 문제가 없으면 아 다음 공정을 진행해도 되겠다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 콘크리트를 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없이 다 끝나서야 다 끝나고 이제 4층 올라가자고 할 때에야 이걸 알게 됐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고 네. 두 번째로는 그래서 10월 30일 날 보고했다고 하는데 지금 10월 30일 보고 사실은 다 빠져 있어요.
0: 없습니다.
1: 그리고 11월 네. 10날 서울시에 보고했다고 네. 하는데 감리회사하고 함께 보고했다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네. 사만하고 함께. 네. 그런데 그 사이 11월 5일 날 행정 2부 시장 지금 네. 지금 시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네. 김성보 부시장이 공사 현장에 방문합니다.
0: 아, 갔군요.
1: 10월 23일 날 이 철근이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네. 보고하기 전이라고 하는 11월 5일 날 공사 현장에 방문하는데 이 공사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보고는 현장 소장은 뭐라고 하나요? 보고했다 이런
1: 그 말이 됩니까?
0: 소장은 보고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요?
1: 그 당시에 네. 11월 5일 날에 김성보 부시장이 방문했다고 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0: 아, 나중에.
1: 그래서 그거는 예. 어떻게 된 거냐 따져묻지는 못했는데 저는 김성보 부시장이 갑작스럽게 예. 뭐 대외 공개 행사도 아니고 무슨 착공식도 아니고 준공식도 아닌 이 행사 현장에 찾아간 것은 틀림없이 이 문제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네.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강하게 의심합니다.
0: 아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 시기에는.
1: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1: 그런데 자기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그 시장 권한대행 김성보 부시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를 자기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1: 아니 그러면 네. 끝까지 자기 책임으로 네. 가야죠. 오세훈 시장이 예비후보로 네. 등록해서 네. 서울시장 직무정지가 된 이틀 뒤에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보고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철근 누락이 있었습니다.
0: 이런 부분만 봐도 합리적으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이제 현직을 선거 때문에 현직 사퇴한 게 올해 4월 27일인데 이틀 뒤인 4월 29일에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처음 보고를 하는 겁니다.
1: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세훈 시장의 책임은 면해주고 네. 사후에라도 보고해서 자기 책임도 면하겠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근데 이런 국가 중대 사안인데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실태 파악을 지시했잖아요.
1: 네.
0: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는 거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1: 네.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네. 아니, 이런 국민적인 사안,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경위를 조사하고 네. 안전 점검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0: 그러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원호가 헤매니까 이재명이 마음이 급하다. 번지수가 틀렸다. 사고 친 건 당사자가 국토부다. 이렇게 SNS에 올렸고 지금 오세훈 후보는 시공사 현대건설 책임이다. 국토부가 최종 책임자지 서울시가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데 와, 근데 이거 국민들이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 말대로 믿을 국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지금?
1: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선거 끝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사업의 전체적인 경위는 이 GTX-A 사업 또 GTX 사업 자체는 국가 예. 사업입니다. 예. 광역철도 사업이니까 이 사업의 핵심 주관 부처는 국토교통부가
0: 네,
1: 맞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 GTX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곳은 국가철도공단입니다. 그런데
0: 네.
1: 이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 경과 구간은 서울시에 위탁했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서울시가 네. 구체적으로 이 공사를 민간회사에 발주했죠.
0: 네.
1: 그 발주받은 회사가 현대건설입니다.
0: 네.
1: 그래서 현대건설 시공사와 서울시 간에 이 관계가 업무 협약이 돼 있어요.
0: 예.
1: 계약이 돼 있어요.
0: 예.
1: 그때 이 시공의 최종적인 책임자, 설계, 시공, 심지어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까지도 전부 수요기관의 장,
0: 예.
1: 서울시장이 최종 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0: 근데 저도 그 몰랐는데 처음에 왜 이게 서울시와 관계가 있지? 그 GTX에 있는 민간 회사들이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 네.
0: 그게 복합 환승 센터로 어떻게 보면 강남의 랜드마크를 바꾸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삼성역을 중심으로
1: 네.
0: 그런 큰 사업인데 시장이 몰랐다고 하니까 국토부 책임이라고 하니까

0: 그리고 대통령이 실태 파악 지시한 걸 가지고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1: 그래서 급박하게 국회에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하고 국토교통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현안들을 좀 다루어 봤는데 이것으로도 여전히 미진해서 당 내에 철근 누락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대통령의 지시와 별개로 당 차원의 이 진상 규명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가셨다고 하셨나요? 현장에.
1: 예, 5월
0: 예,
1: 16일에
0: 현장에.
1: 갔습니다.
0: 어제 정원호 후보도 여기 현장에 갔었더라고요. 동행했던 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몇장 보내줬는데요. 제가 보니까 막 곳곳에 균열이 또가 있어요. 균열을 확인하셨나요? 그 사진 좀 띄워주시죠.
1: 420여 개 정도의 균열이 있었죠.
0: 아, 균열도 확인이 됐어요.
1: 네,
0: 균열의 개수도.
1: 균열이 있었고, 이 균열은 물론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밀하게 역학 진단을 해가지고 구조물의 부실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 구조물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이후에도 현장 방문을 12번이나 서울시가 하고 여러 공사 관계자들이 다 참여해서 현장을 다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균열까지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물 문제는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짬짬이를 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강하게 갖습니다.
0: 아니, 서울시가 하는 아마 그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일 거예요. 예산으로 보면.
1: 그렇습니다.
0: 가장 큰 사업인데 그 시장이 나는 몰랐다고 해버리면 그 시장은 자기 직무를 유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직무유기죠.
0: 그거를 이제 행정 2부 시장이 내가 다 했고 난 보고하지 않았고 다내 책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의아한데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한번 넘어가 보시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원호 후보가 밀리니까 철군 누락 이 사건을 지금 정치 공세화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부동산 정책 라인을 교체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위의장도 하셨잖아요.
1: 예, 뭐 여러 언론사들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것은 정원호 후보가 아주 넉넉하게 큰 차이로 이기고 있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어떤 조사는 많이 붙었다라고 하는 조사 나오는데 뭐 여론조사는 그 조사 실시의 시기나 방식이나 또 문항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에 전적으로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만 선거가 가면 갈수록 각자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초기에 아주 낮았던 지지율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부동산 라인을 경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다분히 선거 전략이죠. 부동산 문제를 선거 이슈로 띄워 올려서 부동산 민심을 좀 파고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선거 전략적 차원의 것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서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시장 기간 동안 5년 동안 뭘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서울시 부동산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예전에 비해서 다 반토막 났어요.
0: 실적 공급이
1: 예. 아파트 인허가 건수를 봐도 50%. 아파트 착공 건수를 봐도 절반. 또 아파트 분양 물량을 봐도 예년에 비해서 전부 절반 반토막 나버렸어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렇게 공급을 반토막 내놓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
0: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아무래도 이제 좀 여론조사에 뒤지다 보면 좀 무리한 마타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양측 모두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요 정원호 후보의 그 30년 전 폭행 사건을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주진우 의원이 뭐그 사건의 당사자 녹음 파일이 다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근데 당시 그 사건의 판결문을 보니까 무슨 정원호 후보가 술집에 가서

0: 뭐 여정호범과 외출을 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주인이 거부하자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했거든요.
1: 네.
0: 근데 판결문은 그게 아니던데.
1: 그런 얘기가 전혀 없죠. 정치적 견해 차이가 발생해서 언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충돌까지 갔다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0: 그리고 보니까 그게 그 사건, 폭행 사건에 어떻게 보면 주범은 정원 후보가 아니더라고요.
1: 아니에요. 당시에 양천구청장
0: 그러니까 이제
1: 비서실장이었죠.
0: 본인이 아닌데도 정원 후보는 왜 그거를 말을 잘안 하더라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아니고 저 비서실장이 이제 주범인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정원 후보는 당시 비서실장의 부하 비서였잖아요. 부하 직원이었는데 그걸 말리다가 휘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어요? 왜 그랬는지?
1: 그뭐 구차하게 자꾸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요. 뭐 다른 사람이 주범이다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는 싫다는 생각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당신도 그런 물리적 충돌에 관여되어서 결국 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 점을 겸허하게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구태여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공격이 너무 치졸하잖아요.
0: 근데 그걸 가지고요. 국민의힘 기자회견을 가지고 AI로 영상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언론도 있었어요.
1: 글쎄 말이에요.
0: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건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보면 야, 정원호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정원 후보 측에서는 이게 이제 예전에 20대 대선 때 이재명 조폭 연루설 국민의힘에서 그때 폭로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걸로 이제 판결 법원 판결로 확인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선거 끝나면 된다. 이기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실제로 선거판에서.
1: 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아무 근거도 없이 떠들어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원우 후보는 진실은 밝혀질 거다 하는 생각으로 대응을 좀 자제했는데 저희 참모들 입장에서 보면 아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선거 지고 나서
0: 아니,
1: 밝혀지면 뭐
0: 그러니까요. 선거
1: 하겠는가.
0: 끝나고, 아니, 20대 대선에서 그래서 윤석열이 0.73%로 당선이 돼서
1: 그러니까요.
0: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이 조폭 연루설하고 대장동 때문에 선거를 도둑 맞았다는 표현까지 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진짜 실제로 큰 영향은 있었던 거거든요.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1: 그렇습니다.
0: 미쳤다고. 근데 이게 나중에 그게 피해 회복이 안 되잖아요.
1: 예, 그래서 제가 적극 대응하시자.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마치도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정은호 후보도 뭐 적극 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최근에 바꿨습니다.
0: 그러니까 저도 그 캠프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 비서실장 사건인데 왜그 밑에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걸 적극적으로 해명하게 되면 그 비서실장 선배님한테 누가 될까 봐 다시 그분이 이제 선거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선거판에 휘말려 들게 될까 봐안한 거다라고 하던데 결국에는 그 비서실장이었던 그 선배분이 직접
1: 직접
0: 나서셨더라고요.
1: 나섰죠.
0: 그 사건의 진상을 본인이 밝혔는데 그 김재섭 의원은 그 정원호 시장 그 구청장 시절에 멕시코 칸쿤 처음에 여직원과 단둘이 갔다면서요. 여직원과 단둘이 휴양지로 출장을 갔다고 하다가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또 드러나니까 말을 계속 바꾸고 그렇게 됐는데 아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나중에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걸로 수사받고 재판받으면 처벌이 됩니까? 이런 게? 잘안될것 같은데요.
1: 잘안 돼요. 잘안 돼서 본인이 단 둘이 갔다고는 안 했다. 이렇게 또 나중에
0: 그
1: 해명을
0: 맞습니다.
1: 했잖아요.
0: 그렇게
1: 여직원이 포함될 수도 있지요. 방문단에.
0: 뭐한 10명 넘게 갔던데요.
1: 예, 그러니까요. 방문단에 여직원이 포함되면 안 됩니까? 그 여성차별적
0: 그렇죠.
1: 발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 무슨 문제냐라고 하니까 뭐 단둘이 갔다고는 안 했다는 식으로 또 슬쩍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마련해 놓고 우리 국민이 일반 시민이 듣기에는 오해할 만한 얘기들을 막 꺼내 들어서 마타도어를 하는 거죠. 이런 흑색 선전, 이런 그 치졸한 어떤 선거 행태 이거 반드시 응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응징할 방법이 없습니다.
0: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뭐 국정조사 이런 데 말고요. 기자회견장, 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여기서 허위 사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얘기하면 요건 처벌받죠.
1: 예, 그건 처벌받습니다.
0: 그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가 아니죠.
1: 아닙니다.
0: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보면 통상 선거가 끝나고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6개월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좀다 흐지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면 항상 그 선거를 진 사람을 위해서 그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더라고요.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처벌을 안 받고 윤석열처럼

0: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선거에 지니까 공직선거법으로 예. 허위사실 뭐 얘기했다고 예, 예. 뭐 김문기랑 골프 안 쳤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나중에 그걸로 재판 지금도 안 끝났잖아요.
1: 네, 그 중지된 네. 상태죠 재판이.
0: 근데 공직선거법에서 그런 후보자의 말 예나 이런 데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을 완화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건 검토 안 됩니까 민주당에서?
1: 아니 오히려 네. 강화돼야 된다고 강화돼야 생각하는데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예. 허위사실 유포는 엄단하도록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시달리게 된 것인데 네. 그래서 함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면 안 된다고 하는 점은 분명한데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딱 마련해놓고 아주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 김재섭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0: 맞습니다.
1: 여직원하고 함께 동행했다라고는 얘기했지 단둘이 동행했다고는 안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빠져나갈 장치는 마련해놓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는 않아요.
0: 정원호 후보가 어찌됐든 성동구청장을 세 번 하면서 성동구를 상당히 발전을 많이 시키고 거기가 이제 중요한 것은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찾잖아요. 핫플레이스가
1: 핫플레이스가
0: 돼서 성동구의 개발 모델 비슷하게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네. 옆에서 보시기에 네. 그 정원호 시장의 행정 능력이 구청장으로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돼도 그런 식으로 서울 25개 구를 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옆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정원호 네, 후보가.
1: 정치권에 있었죠. 네. 저랑 함께 청년 시절부터 보좌관 생활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기 되셨구나.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예. 훈련되고 학습된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처음 출발을 구청장으로 했기 때문에 예. 행정가처럼 되었죠. 그런데 예. 그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네.
1: 이재명 대통령은 나중에야 국회에 들어왔지 맞습니다. 성남시장부터 출발해가지고 경기도지사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에까지 이르렀기 예. 때문에 그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행정 능력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네. 저는 정원호 후보도 성동구청장 시절에 이미 그 행정 능력을 보여주어 왔고 네. 그것을 우리 서울 시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무형 정치인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0: 네.
1: 막 화려한 말을 앞세우고 또 화려한 치적을 앞세우는 그런 어떤 맞습니다. 말을 앞세우는 정치 또는 뭐 보여주기식 행정의 예. 시대가 이제 끝났고 현장을 정말 잘 알고 그리고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이제 지도자로 선택받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 문을 연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매주 국무회의를 생중계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미처 주무부처 장관도 잘 몰랐던 문제를 짚어서 해결할 것을 주문하니까
0: 네.
1: 우리 국민이 보기에 야 대통령 잘 뽑았다. 뭔가 나라가 제대로 좀 굴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0: 실제로 동시 접속자 수가 되게 많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공회, 생중계.
1: 예, 그래서 네. 저는 다 보지 못하는데 네. 우리 저 유권자들이 네. 보고 야 대통령 잘한다. 저한테 그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근데 바로 그렇게 실무형 정치인의 시대 네. 그러니까 지도자가 현장에 밝고 실무에 강해야 나라 살림이 제대로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정원호 후보도 서울시장으로 발탁될 수 있었고 또 우리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정원호 후보 좀 세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많이 주시던데 옆에서도 그런 조언을 좀 하십니까? 예전부터 아셨으면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네요.
1: 네, 그렇죠. 예. 네.
0: 근데 원래 성품이 좀 그렇습니까? 얌전하고 좀 이렇게 차분하고.
1: 아, 그렇죠. 예, 굉장히 차분하고 목소리도 크지 않아요.
0: 예.
1: 그래서 유세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했는데 어제 첫 유세하는 거 보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역시 정치판에서 커온 가락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정원호 후보가 네. 아주 합리적인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저께 여론조사에 보니까 강남에서도 다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승리하는 것으로 네. 나타났더라고요. 저는 그런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
0: 네.
1: 또 그 검증된 어떤 정책 역량을 예. 우리 서울 시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지금은 정치인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네.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기회 되면 모시겠습니다.

진성준 네. 의원이었습니다. 숨겨진 뉴스의 이면을 탈탈 털어드립니다. 봉지욱의 봉인 해제.

오늘 봉인 해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방송 매봉쇼에서는 노무현재단 황희도 이사와 함께 스타벅스 5.18 폄훼 파문으로 다시 불거진 청년 세대의 극우와 실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후 매봉쇼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유금소 부근 4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분당수서로 성남 쪽으로 수서 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3차로 위에 둔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구간은 사고 위험 높습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또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면으로 지하도로 안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정체고요. 이후로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도 고장차 소식이 있는데요. 1차로에 고장차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한남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챙길 날이 참 많은 만큼 지출도 적지 않은 달인데요. 그런데 5월에 꼭 챙겨야 할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고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나 신설된 혼인 세액공제 같은 항목들은 의외로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혹시 나도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어쩌지? 불안하시다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당당히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또 채워집니다. 오늘도 나가는 돈은 줄이고 들어오는 돈은 늘리는 방법 함께 찾아볼까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악뮤 소문의 학원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0: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분들 바로 모셔볼 텐데요. 우리 먼지특별시의 비주얼 팀입니다. 예상이 되시나요? 어느 분들이 오실지? 그쵸, 예.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두분 닮은 연예인 있을까요?
1: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지금 얼굴이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를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시는데.
0: 지금 앞에 안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개 한번 안 들고.
1: 얼굴이 엄청 빨개졌어요. 지금 거의 제 오미자차 수준으로.
0: 근데 아시죠? 원래 빨갛다 그러면 더 빨개지는 거.
1: 장난이다.
0: 아, 제가 이렇게 네. 진솔한 얘기를 하면 얼굴이 좀 빨개지는 편이에요.
2: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0: 아니에요. 자, 우리 머니특별시의 비주얼 팀이에요. 각자 닮은 연예인 한 분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 분은 현재 아홉 분이세요. 그러니까 큰 걱정 마시고 아홉 분만 속이면 됩니다.
1: 아, 네. 그렇구나. 저는 그 이현욱 씨를 닮았다는 얘기 들어왔어요.
0: 이현욱 씨요? 네. 이현욱 씨?
2: 친구인가요?
1: 아니요, 아니요. 이현욱 그 배우님인데 네. 그 사극에서 좀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 액션 영화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느낌이 좀 닮았다는 얘기를 좀
0: 있어,
1: 들어봤어요.
0: 있어, 있어, 네. 있어요. 예. 네.
1: 그리고 약간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제 박혜진님을 좀 닮았다는 얘기도.
0: 아, 있어, 있어, 있어.
2: 아, 네. 네. 그렇군요. 아, 있어요.
0: 있어요.
2: 있어요, 있어.
0: 있어요.
1: 있다니까요.
0: 믿어요.
1: 있다니까요.
2: 있어요, 그럼요. 믿어요.
0: 자,
2: 있어요.
0: 그러면은, 네. 영환 팀장님은요?
2: 저는 뭐 딱 보면 나오지 않나요?
1: 서장훈?
0: 서장훈? 서장훈 씨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2: 네, 맞아요. 네.
1: 서장훈이라고.
2: 아, 예전에 한번 누가 그렇게 댓글 한번 쓰신 적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저거를 하더라고요.
1: 아, 왜냐면 이제 그 다른 분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0: 아.
2: 네. 다른 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0: 저도 얘기하기 좀 어려워서. 네,
2: 얘기하죠.
0: 저도 네.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2: 한 때는 그렇죠. 그게 좀 네. 좋았는데 지금 네. 좀 아쉽죠.
0: 저도 떠올랐지만 삼켰어요.
1: 그 맞아. 신변 보호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0: 아유 잘하셨어요.
1: 그럼요. 그럼요.
0: 역시 형아예요, 형아. 그럼요. 형아 믿고 따르시오.
2: 아, 형아
0: 예.
2: 고마워요. 네.
0: 자, 오늘 비주얼 잔치입니다. 예. 체리 조아님께서 상암동 수지 헤디라고.
1: 아, 예, 있어요, 있어요.
0: 있죠, 있어요, 있죠, 좋아요, 있죠. 좋아요.
2: 있네요.
0: 믿어,
1: 아, 있어요, 있어요.
0: 믿어요.
2: 네, 성함 네. 말씀 안 하셨네요. 어? 무슨 수지인지.
0: 수지.
1: 그러니까 아니, 그 수지 하면 다 수지.
0: 수지는 수지예요. 그렇죠. 수지는 수지예요. 다 이제.
1: 아,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게. 아, 깜짝 놀랐네.
0: 아, 우리 PD가 네. 왜 다 있다라고만 말하는 있어. 아, 어딘간 있지.
2: 있어요.
0: 예, 찾아보면
1: 부분적으로 있는 거
0: 있어요. 부분적으로. 손톱이 맞아요. 닮았을 그럼요. 수도 있고. 그럼요, 예, 그럼요. 있습니다.
1: 털끝이라도.
0: 그럼요.
1: 그럼요.
0: 여러분 다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한 명쯤은 내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도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내 안에 누구 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이거 얘기하기가 참 그렇지만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중엔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미래 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 지점을 찾아서 직접 펀드에 가입하고 판매 절차와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국민에게는 미래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투자 기회가 되고 기업에는 성장 자금을 공급하는 상생의 발판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첨단 전략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책금융, 민간자금이 함께 조성하는 대규모 모험자본이 우리 경제 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국민 불편사항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의 영향을 받아 지난달 1년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던 소비자 경제 심리가 이번 달 다시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6.1로 지난달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3월과 4월에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연속 하락했는데 이번 달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증시 호황기를 맞으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수 구성 요소 중 향후 경기 전망이 14포인트 상승했는데 올해 1분기 GDP가 1.7%로 크게 성장하면서 앞으로 경기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가격 전망은 112로 지난달보다 8포인트 상승했는데요. 한국은행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전후로 매물이 감소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폭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15%, 경유는 25% 인하가 계속 적용됩니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698원, 경유는 436원 수준으로 유지돼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만큼 물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관련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입니다.

0: 월요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강원도 평창이에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바로 이 부모님의 보험증권, 네. 바로 이 판도라의 상자를 꼭 열어보자라는 겁니다. 이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은 이 마음에서 보험을 계속 추가로 가입하신 부모님들이 이게 생각보다 좀 많으시네요. 오늘은 이 중복된 보험들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구분하는지 또 이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거에 대한 오해 그리고 부모님 보험을 점검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입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고생하시며 저희 남매를 키워내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제 저희도 다 자라 결혼도 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틈틈이 청소일을 하시며 손에서 걸레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요, 고쳐지지 않는 병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하여 괜찮아 병이랍니다.
2: 엄마, 나 이번 주말에 호텔 예약했어. 우리 둘이 바다 보이는 곳에서 푹 쉬다 오자.
3: 아이고, 나는 괜찮다야. 저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주말까지 어디를 가니. 엄마는 바다 안 봐도 돼. 집에서 쉬는 게 최고야. 엄마 진짜 괜찮아.
2: 안 돼, 엄마. 벌써 예약해서 환불도 안 된다고. 무조건 시간 내. 그리고 나 엄마 줄 안마의자 주문했어. 다음 주에 도착하니까 소파 옆자리에 잘 만들어놔. 알았지?
3: 아이고, 그 비싼 걸 넌 왜 또 사니? 너 허리 안 좋다며 너네 집에 나 갖다 놔.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0: 안마의자를 거부하실 게 뻔해서 지난주에 몰래 엄마 집에 갔다가 식탁 위에서 그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뜯지도 않은 보험회사 우편물부터 보험증권이 정말 한무더기더라고요. 월 보험료도 80만 원이나 되고요. 알고 보니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여기저기 보험을 계속 가입하신 거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아직도 보험료 때문에 청소일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너무 속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엄마 보험 정리 좀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머니의 판도라 상자. 아니, 보통은 자녀 걱정을 하는데 오늘은 자녀분이 어머님 걱정을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네. 자, 근데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저도 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나 판도라의 상자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최근에 봤던 그 어떤 예전 영화인데 그 약간 뭐 이렇게 핸드폰 때문에 모든 커플들이 싸우는 그런 영화
0: 맞아요,
1: 있었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게 판도라 상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0: 이서진 씨 나오는 거.
1: 아, 맞아요. 그리고 조땡님도 나오시고.
0: 네.
1: 그래서 근데 누구에게나 이 판도라 상자는 있지만 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보험이 판도라 상자는 아니어야 되거든요. 이건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되는 건데 꽁꽁 숨겨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이번 사연의 어머님이셨고요.
0: 네.
1: 자, 이번 케이스는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요. 저희 자녀분께서 작년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보험 점검을 받으셨고 저희 천지자님께서 오랜만에 연락을 주신 거예요.
0: 아, 다시 연락을 주셨군요.
1: 네. 근데 전화하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팀장님, 우리 엄마가 또 보험 가입한 것 같아요.
0: 또라는 말이 붙는 거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1: 맞죠. 예, 연초에 이제 혼자 지내시는 어머니 댁에 이제 놀러 갔다가 이 식탁 위에 있는 바로 이 보험회사에서 온 우편물들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근데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그 조심스럽게 어머니한테 여쭤봤대요. 엄마 혹시 또 가입했어? 했는데 이 어머니께서 반응이 너무 웃겼던 거예요. 대답은 안 하시고 네. 어머니께서 갑자기 괜히 이 냉장고 문을 갑자기 열더래요.
0: 아, 엄마들은 뭐 할 말 없으시면 그렇게 냉장고 문을 여시더라고요.
4: 그러니까 뭐 냉장고 문 열면서 이제 뭐 밥 먹고 갈래, 뭐
0: 먹을래,
4: 김치 필요하니,
1: 그렇죠.
4: 뭐 이것저것 이제 막 별 관계 없는 막 말 돌리시는 어떤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건데
0: 네.
4: 그러니까 사실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뭔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꺼내니까 뭐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0: 그쵸.
4: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엄마 보험 한번 증권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 뭐 그런 건 또 왜 보려고 하느냐 또 안 뭐 괜찮다 병 또 이제 네. 얘기하시죠. 괜찮다 난 괜찮다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이제 좀 약간 계속 찝찝한 게 있었던 거죠.
0: 그렇죠. 그 왜 부모님도 자식들 딱 보면 거짓말하는데 아는 것처럼 자식들도 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에이, 괜찮다고 하는 게 괜찮은 게 아닌 것 같다 하는
4: 그럼요.
0: 그 싸움이 있어요.
4: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결국에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0: 네.
4: 이제 좀 억지를 좀 부리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결국 보게 됐는데 그 순간 뒤통수 한 대 탁 맞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아드님께서.
0: 아드님이에요? 따님이에요?
1: 아, 따님인데 이게 아드님 같이 있었을 때.
0: 그러셨구나. 그럼 보험이 도대체 몇 개나 가입이 돼 있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많으면 머리를 띵 하고 팍 맞았겠어요. 자, 일단 보험 증권 저도 확인해봤는데
0: 네.
1: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이 보험 증권이란 건요 담당자가 갖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우편으로 그냥 오잖아요. 한 세 겹으로 접어서 오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냅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게 유지 중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실효가 된 건지 아니면 없앴는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정리가 안 되니까 본인도 어머니도 결국 모르는 상태였고요.
0: 네.
1: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있는 증권을 싹 다 들고 평창에서부터 송파로 다녀오셨습니다.
0: 야, 근데 효자 효녀셔요. 두 분 다. 이렇게 어머니를 그냥 스쳐 지나시지 않고 이걸 다 가지고 오신 게. 근데 네. 어쨌든 보험을 많이 가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뭘 어떻게 가입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1: 맞습니다. 차근차근 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미 납입이 끝난 완납된 보험이 두 건이 있었고요.
0: 네.
1: 그걸 포함해서 총 보험이 몇 개냐? 21개.
0: 예?
1: 21건이요. 이런 경우가 근데 되게 놀라시잖아요.
0: 네.
1: 저희 방송을 듣고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0: 어머나 세상에.
1: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월 보험료가 무려 80만 원이었습니다.
0: 80만 원이요? 8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 아닌가요?
4: 뭐 생활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뭐 보너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작은 돈은 아닙니다.
0: 그렇죠.

0: 매달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실제 어머님 연세가 66세예요. 그러면 66세면 이제 사실 일을 더 하시기는 나이보다는 이제 좀 뭐 적당히 좀 낮추시면서 이제 네. 조금 좀 편하게 좀 생활을 고려하실 수도 있는데 네. 특히나 이분은 건물 청소를 또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더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젊은 시절 혼자서 이제 두 자녀를 키우시느라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계속 고생하시면서 이제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현재는 관절 부위가 많이 안 좋으신데 특히나 이제 어머님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아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 하나로 계속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2: 아무래도 또 이게 또 혼자이시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오셨을 때 여쭤봤어요. 어머니 보험을 왜 이렇게 많이 가입하셨어요? 돈 안 아까우세요?
1: 21건이나
2: 네. 이거 뭐 기억도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결국 이거였어요. 나중에 내가 아프면 우리 애들이 고생하잖아요. 요즘에 이 감염 관련된 부분도 또 네. 이게 자녀분들 서울에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프시면 감염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든다. 또 제일 중요한 거 TV에서 보니까 이건 꼭 있으셔야 됩니다.
0: TV를 많이 보시잖아요.
2: 많이 보시나 보죠.
1: 어르신들은 또 네. 그렇죠.
0: 저녁 때 되면 맞아요. TV 틀어놓고 계속 보시니까.
2: 그러니까 항상 나와요. 이거 지금만 됩니다. 됩니다. 다 됩니다. 하잖아요. 결국 이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보험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정말 많고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을 다 끝내고 네. 혼자 계시니까 좀 심심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적적하고 하니까 맞아요. TV를 틀어놓으시잖아요. 맞아요. 뭔가 사람의 어떤 온기? 분위기를 좀 느끼려고. 그러면 이제 보험 광고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나도 저런 거 좀 필요한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전화 한번 해보면 이제 사실 그 상담하시는 분께서 막 굉장히 트레이닝 된 어떤 말투로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이건 꼭 있으셔야 된다. 없으시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가입했는데 이거 또 없는 건가? 불안한 마음에 하나 추가를 하시는 거죠. 금액이 또 얼마 안 됩니다.
1: 맞아요.
0: 10년 갱신 말 갱신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 상해 보험 이런 것만 5건 이상을 또 가입하시게 되는 거죠.
1: 근데 그 보장들이 어머니한테 다 필요한 건 맞아요?
0: 그니까 사실 필요한 거라면 필요할 수 있지만 중복한 게 문제인 거예요. 중복된 거.
1: 중복된 게 많으시죠.
2: 맞아요. 이게 상해보험이 5개나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게 중복보장이 되는 내용이겠죠. 상해보장이라고 하면. 자, 그러다 보고, 이건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1: 뭐요?
2: 바로 이제 66세 정도 되신 분들이 다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실비보험, 실손의료비보험료가 네. 많이 오르겠죠. 나이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연령 되시는 분,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뭐 보험료가 한 15만 원 후반, 뭐 10만 원 후반대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가시거든요. 어머님은 벌써 이 보험료가 16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 보험이 많다 보니까 이 결국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씩 보는데도 저희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1: 지금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실손보험이 16만 원. 그리고 운전자 상해보험도 5건. 이거는 얼마였죠?
0: 네. 일단 얼마냐고요?
2: 17만 원 정도 나옵니다.
1: 17만 원?
0: 네, 맞아요. 17만 원 정도 나옵니다.
1: 그 이거 어떻게 정리해 주셨어요?
0: 그러니까 일단 중복된 거는 사실 피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핵심적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그 내용들이 또 다른 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다 정리를 하고요.
1: 네.
0: 그래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거 딱 하나 남기고 일단 5건의 상해나 운전자 보험은 나머지는 좀 정리를 했고요.
1: 네.
0: 반대로 잘 가입된 것도 있어요. 뭐 다 문제는 아닙니다. 뭐 간병비, 뭐 뇌혈관, 심장질환 이런 어떤 보장들은 또 괜찮게 나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암보험 중에는 납입이 완료된 보험도 있었고요.
1: 네.
0: 그래서 최근에 가입한 표적항암 관련된 특약도 괜찮게 또 가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1: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지하고 새로 세팅해 주신 게 아니라 좋은 건 남기고 중복된 것만 정리를 해 주셨군요.
2: 그렇죠. 또 그리고 이게 보험에 21건 정도 있으면요. 당연히 좋은 것도 있어야겠죠.
1: 그건 맞아요.
2: 그렇잖아요.
1: 그건 맞아요.
2: 근데 간혹 이렇게 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게 있는 게 지금 이 금액이 안 되는 것들도 가입하신 경우 간혹 있어요.
1: 있었어요?
2: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암보험 관련된 부분이나 저희가 진단비 위주로 준비된 것들은 대부분 냅뒀던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1: 그랬구나. 네. 다행이네요.
2: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보험을 많이 줄였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 되었네요. 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험이란 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가입하는 중요하겠지만 유지가 잘 돼야 결국 보장을 받잖아요.
1: 네.
2: 그래서 유지가 가능한지 만들어드렸고.

0: 있고, 자,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 실손보험에 대한 오해를 하나 하고 계셨어요.
1: 뭐요?
0: 실손보험에 보니까 20년 납이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1: 네.
0: 아, 이 보험은 20년만 다 내면 완납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끝난다.
1: 근데 저도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0: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다니까요. 그쵸?
1: 근데 뭐 저는 정말 한50%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0: 맞아요. 근데 이게 실손보험은요, 20년 동안 보험료 구조가 유지가 된다는 개념이지, 실제로는 유지하는 동안 계속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 그 금액이 계속 주기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조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갱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 들으시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1: 놀랄만 하세요.
2: 그러니까 특히나 근데 어머님은 그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면 현재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1: 네.
2: 그러면 사실 실손보험은 전환을 하거나 어떤 변경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보장이 자꾸 축소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적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받은 금액이 점점 줄어들게
1: 줄어요.
2: 되겠죠. 내 돈은 이제 내가 내야 될 돈은 올라가게 되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당장 병원 이용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당장 전환 실손으로 바꾸는 거는 좀 보류를 하고 일단 보험이 얼마만큼 앞으로 계속 갱신되면서 올라갈지 보험료가 올라갈지를 좀 추이를 보자
1: 네.
2: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신 더 이상 뭐 불안한 마음에 계속적으로 보험을 추가하는 거는 이제 스탑하자. 이제 이안 돼, 안 돼요. 뭐 이런 어떤 좀 방향을 좀 잡아드리는 어떤 시간도 있었습니다.
1: 그거에 동의하셨나요?
2: 아, 그럼요. 네.
1: 그게 사실 습관적인 거라. 왜냐면 이게 자식 걱정하다가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들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저는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다 이해를 하시고 납득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이게 자녀한테 짐 되기 싫은 그 마음을 딱 끊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0: 맞아요.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 좋고 감사한 마음이죠. 다만, 이 보험도 많이보다는 중요한 게 바로 제대로라는 뜻이잖아요. 내 상을 맞게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인지, 이거를 먼저 좀 판단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어머니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 보험 자녀분들이 한 번쯤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0: 아, 그리고 이
1: 네.
0: 어머니께서 이제 상담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물론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 네.
0: 보험료를 대략적으로 60% 정도를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던 보험료에서
1: 왜?
0: 그냥 많이 줄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머니께 따로 저한테 부탁하신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저한테 부모님 저
1: 불안한데.
0: 부탁이 있어요
1: 예.
0: 하셨어요.
1: 뭘까요?
2: 뭐
1: 이유
2: 같으세요?
1: 뭘까? 저는 자식들 보험 들어달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2: 자식들의 보험
1: 네.
2: 또
0: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 좋죠 뭐.
2: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식들의 보장은 맞는데 보험에 대한 걸 궁금해하신 것도 있는데 이제 자식들이 자기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는 거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또는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노후 걱정까지.
0: 아, 울지 마세요. 휴지 드려요.
1: 아니요, 아유, 진짜 어머니 어떡하면
2: 노후
1: 좋아.
2: 걱정까지 고민을 하시길래. 저희에게 이제 자녀들이 좀 이런 노후에 어떤 좀 어떤 편안함, 안락함을 좀 위해 연금보험을 좀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를 부탁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나처럼은 살지 마라.
2: 아, 그런 거죠.
0: 그럼요.
1: 그런
0: 그
1: 마음이,
0: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1: 그쵸? 그 느껴진
0: 왜냐면 지금
1: 찐찐찐.
0: 연세가 66세신데도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도
1: 네.
0: 하잖아요.
1: 그러니까 이거
0: 근데
1: 정말
0: 안
1: 찐사랑이에요,
0: 그랬으면 좋겠다.
1: 찐사랑. 그거
0: 맞아요.
1: 어떻게 준비해 주셨어요?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1: 어떻게요?
0: 물론 제가 좀 과장해서 다 손목을 딱 잡고 좀 과장해서 어머님
1: 손목을 잡고 뭐 팔씨름 하세요?
0: 그건 아니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1: 네.
0: 작년에 저희 청취자님들은 그두 자녀분들은 저한테 한번 컨설팅을 받았잖아요. 이미 다 끝냈습니다. 노후까지 다 준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료 줄이신 거 어머니 용돈으로 그리고 목돈으로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렸어요.
1: 아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오늘 한 얘기 중에 제일 잘한 얘기다. 그쵸? 오늘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중에 제일 잘한 얘기, 그 얘기가.
2: 아, 시작 전부터요.
0: 시작 전부터요.
1: 그쵸?
2: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아주
1: 아, 동의합니다. 예, 저도 저한테 동의합니다.
2: 네.
1: 역시 이 모든 걸 준비 다 해주신 두 분께
2: 역시.
1: 진짜 감사의 인사를
2: 수지
1: 드려요.
2: 확실해요.
1: 감사해요. 또뭐 있어요?
2: 일단 그 작년에 그 아드님 상담하실 때
1: 네.
2: 보장성 보험부터 노후 준비까지 뭐 5년, 10년 뭐 그리고 뭐 퇴직 이후 재무상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좋아지는데,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건 아닌지, 중복 보험료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많은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서로서로 꼭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집,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식들 보험을 좀 제대로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로 갈 텐데요. 우리 어머니 듣기 좋으시라고 어머님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님들의 오빠 임영웅 씨의 노래 선곡했습니다. 임영웅 순간을 영원처럼.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0: 원익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부터 만나보죠. 8837번님. 보험을 가입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광고가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후기들도 왠지 다 광고 같고 가짜 리뷰처럼 느껴져서 쉽게 믿음이 안 갑니다. 괜히 잘못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할까 봐 걱정도 되고요. 보험, 대체 무얼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좋은 보험과 조심해야 할 보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는데요. 요즘 보험 광고 정말 많죠. 보다 보면 혹하게 되고 가입하고 나면 정신이 반짝 들면서 아 이게 내가 잘한 게 맞나 뭔가 속은 것 같고 찝찝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보험은 잘못 가입했다. 속았다. 뭐 이런 속았다. 거 아. 특징이 있을까요?
1: 아, 속았다라기보다는 네. 속았다.
0: 아니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가입 안 하면 못하십니다. 했는데 이후에도 가입할 수 있고
1: 그런데 조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0: 아,
1: 신이란 것도 있잖아요.
0: 그래요? 왜요? 저는 막 그 홈쇼핑 네.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최저가입니다. 이래서 내가 한번 최저가 맞나 찾아보겠어요. 이러고 맨날 찾아보거든요. 그럼 진짜 최저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
1: 그러면 뭐 보상해주지 않나요? 보통? 최저가 아닌 거 아니에요?
2: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상해주는지 여부를?
1: 아니, 아니 홈쇼핑에서.
0: 뭐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분의 사연처럼 진짜 네. 뭐든지 뭔가 판매가 되는 건 다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1: 아,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이 보험이라는 게 이유가 하나죠. 눈에 안 보이는 상품이잖아요. 내가 물건을 받아서 검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결국 말만 듣고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보험증권만 잘 보면 위험신호를 우리가 직접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0: 오, 좋아요, 좋아요.
1: 빠밤 알려드릴게요.
0: 예.
1: 자, 첫 번째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 증권을 보니 갱신 혹은 갱신형으로 준비된 게 많은지 확인해 보세요. 뭐 이름 자체가 갱신이거나 네. 아니면 특약이라고 그 항목 밑에 보면 괄호에서 갱신 적혀 있으면 갱신형이 많은지.
0: 네, 네.
1: 자, 두 번째는 보장받는 기간, 즉 만기 기간이 70세 혹은 80세인가 확인해 보시고요.
0: 왜요?
1: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 네, 하나씩. 네. 자, 세 번. 왜냐하면 이거 다 말씀드리면 지금 못 따라오세요.
0: 오케이.
1: 지금 열심히 메모하고 계시는데.
0: 오케이, 네. 못 따라가죠.
1: 자, 세 번째는 이 진단비보다 입원비 혹은 수술비 혹은 치료비 특약이 많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0: 네.
1: 마지막 네 번째는 뇌랑 심장 관련된 부분에 있는 단어가 뇌출혈 혹은 급성 심근경색만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기 환급형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0: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왜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죠. 일단 보험의 위험신호 다섯 가지. 첫째, 갱신형. 둘째, 7, 80세 짧은 만기. 셋째, 진단비보다 많은 입원 수술 특약. 넷째, 좁은 범위의 뇌, 심장 보장. 다섯째, 만기 환급형. 상담하시다 보면 이런 위험신호 많이 보시나요?
2: 많이 보시죠. 많이 보죠. 정말 많이 봅니다. 특히나 한 70대 전 60세 60대 이렇게 60세에서 70세
0: 네.
2: 이 사이에 계신 분들이 갱신형 보험 정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에 사연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네. TV 보시다가 그냥 가격 저렴하니까 하나
0: 네.
2: 뭐 하다가 또 하나 얘기 듣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정말 어려웠던 분은 갱신형 보험만 한 20개를 갖고 계시는데 갱신 주기가 매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갱신형인데 매년 두세 개씩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매년 갱신해서 보험료가 두세 개씩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거의 10년 차 되기 첫 번째 가입한 게 10년 되기 전에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한 60대 중반이셨는데
0: 네.
2: 이제 갱신될 때가 내년 내후년쯤이잖아요. 첫 번째 가입했던 그 갱신형 보험이
0: 네.
2: 그럼 이분은 70세 되기 전에 벌써 한 갱신을 네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험료만 한 40 얼마였거든요. 그럼 40 얼마짜리가 10년 뒤에는 거의 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이라고 불리는 그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이 갱신형 보험 정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입할 때 저렴해요. 근데 이게 계속 갱신될 때는 맞이해본 적이 없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갱신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거예요.
1: 그리고 특히 갱신형 보험을 많이 준비하시는 60대이신 분들은요.
0: 네.
1: 제가 만나보니까 대부분 같은 마음이에요.
0: 어떤 마음이에요?
1: 보험료를 내가 언제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10년 갱신이면 좀 짧다고 느껴지는 건데 갑자기 20년 납 90

0: 20대 만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보험료를 어떻게 냅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1: 그렇죠.
2: 그렇군요. 갱신형은 어쨌든 계속해서 보험료가 높아지니까 문제인 거죠?
0: 그게 문제인 건데 특히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은퇴 시기, 은퇴 이후가 문제가 되겠죠. 보험료는 계속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동안 축적해왔던 나의 노후 자금으로 보험료를 다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보험, 실비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험이 내가 갖고 있는 게 갱신형이다? 이럴 때는 꼭 점검을 요청하세요.
2: 그렇군요. 점검을 요청하십시오. 나중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내가 이제 경제활동을 안할수 있으니까요. 만기가 짧은 보험들도 많아요.
1: 많죠. 한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하신 암보험 이런 것들은 한 70세 만기, 80세 만기 되게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만기 자체를 70세 만기, 80세 만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나이가 지나면 더 이상 보상을 안 해줍니다.
2: 근데 아까 순간적으로 그게 왜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왜 문제냐면 지금 현재 80세면 건강한 분들 많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한 90대 한 초중반 정도 되시는데
2: 네.
1: 아주 건강하세요. 물론
2: 정상하시군요.
1: 골밀도가 낮아서 골절상을 좀 많이 입으시긴 하는데 별거 아닌 걸로도. 근데 여전히 어떤 소화관계 뭐 식사하시고 건강하게 움직이시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 없으시거든요.
2: 생각해보니까 저희 할머니도 그러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입하는 보험이란 것도 같이 맞춰서 가져야지 나중에라도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 돈들을 자녀 혹은 본인의 자산으로 안 해도 된다는 걸 보면 좋죠.
2: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때는 다 끝나버린 상황이 될수 있는 게
1: 그렇죠.
2: 지금인 거예요.
0: 정확합니다.
2: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진단비보다 입원 수술 특약이 많은 거. 이거 왜 문제예요?
0: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진단비가 우선 첫 번째로 좀 준비 잘돼 있어야 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치료비, 수술이나 입원비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특히 이제 홈쇼핑이나 이렇게 뭔가 광고를 보고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가입한 보험은요, 얼마 뭐 3만 원, 5만 원밖에 안 하는데요. 이거 2억까지 해주는 건데요. 엄청 좋은 건데요. 말씀을 들으면. 응? 2억까지 해준다고요? 뭐 암을 2억까지 준대요. 막상 딱 확인해보면 암인 다음에 진단비가 아니라 암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치료 비용을 다 합치면 여기 있는 거 10몇 개 다 합치면 2억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정작 이걸 다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치료를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거긴 항목 전부 다 받아야지 2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게 뭐 골절이나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하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의 중심은 진단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큰 질병은 발생했을 때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문제될 수 있으니까 꼭 진단비를 먼저 준비하고 이렇게 나머지 특약들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상담하다 보면은 또 특약은 또 엄청 많은데
2: 네.
1: 막상 뭐 이렇게 진단비가 얼마 안 되는 뭐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속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 네.
1: 그것도 약간 이런 부분의 한 일환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나는 정말 많이 가입을 했어. 설명도 그렇게 들었어.
2: 네.
1: 근데 알고 보니 특약들은 정말 많지만 정작 딱이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요만큼밖에 안 나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2: 내가 느끼기엔 나 속았어 싶지만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0: 틀린 말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점검해보고 또 상담도 받아보고 해서 들어야 하는 건데 그냥 딱그 어떤 하나의 화면, 하나의 그 금액만 딱 보고 들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참 이런 점은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뭔가 든든해 보이지만 막상 열어보면 많이 가벼운 그런 보험들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퀴즈 갈까요?
0: 아니요, 저희 네 번째도 한 번 더 해야 될 건데 네 번째까지
2: 네
0: 하고 지나갈까요?
2: 어디까지 갔죠?
0: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2: 세 번째까지
0: 네 번째.
2: 자, 네 번째 뭐였죠?
0: 야, 뇌출혈 관련된 부분.
2: 너무 내가 몰입했네. 네 번째 뇌출혈. 오케이 오케이
1: 네.
2: 가요.
1: 그러니까 이게 보장범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혈관 질환에 관련된 거든 암에 관련된 거든 시기가 지나면서 발전을 점점 많이 거듭해 오잖아요. 특히 의학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의학 기술이 발전의 목표는 초기 발견이에요. 그러다 보니 보장 범위는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가입한 내용은 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건데 보장 범위가 되게 좁죠. 근데 요즘에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보니까 과거에 가입한 보장 범위가 좁은 거를 좀 넓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것만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0: 아무래도 이제 뇌에 적혀 있고
1: 네.
0: 뭐 심근경색 심 적혀 있으니까 뇌랑 심장 다 된다. 라고 이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정말 문제가 나중에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나 있는데 왜안 줘? 그러면 보험사에서 안 터졌으니까 안 줘요. 안 막혔으니까 안
1: 아,
0: 줍니다.
1: 무서워라.
0: 다
1: 예.
0: 된다는데요? 아닙니다.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꼭 체크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1: 예, 체크. 자, 이제 퀴즈 갑니다.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드디어 왔습니다.
1: 네.
0: 네. 자, 오늘의 퀴즈는요. 이 만기 환급형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보험은요. 안 아프면 나중에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같은 보장이라면 순수 보장형 보험보다 만기 환급형이 무조건 더 유리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정답은 X.
0: 정답입니다. 맞아요. 이게 만기 환급형, 순수 보장형 헷갈려 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근데 우선은 만기 환급형 같은 경우는 만기 시에 이 돈을 내가 냈던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소리예요.
1: 네.
0: 전액은 아닐 수 있어요. 뭐 어떤
1: 네.
0: 특약을 제외한 주계약만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 만기 시점이라는 게 보통은 내가 20년 나 100세 만기했어요. 그럼 언제가 만기예요?
1: 100세.
0: 그렇죠. 20년 끝나고 주는 게 아니에요.
1: 네.
0: 100세까지 생존하셔야 돌려줍니다.
1: 그쵸.
0: 이게 만기 환급형. 순수 보장형은 이런 게 없는 조건 대신에 보험료를 낮춰서 아무래도 좀 보험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걸 순수 보장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만기 환급형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돌려준다라고 하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을 준비한 게더 보장 범위는 넓습니다.
1: 보장 범위도 넓고 보장받는 금액도 좀더 크겠죠?
0: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더 높여서 가입할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보험이 처음에는 저렴해 보여서 가입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기도 하고요. 특약은 많아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진단비는 부족하거나 보장 범위가 좁아서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책장에 먼지 쌓인 보험 증권 꼭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점검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 거겠죠?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598번님께서 상담 주셨어요. 상담하시면서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그동안 보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써본 적 없는데 이번에 이혼하면서 제 앞으로 종신, 실손, 치아, 운전자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그냥 애엄마가 알아서 잘 했겠지 하고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 방송을 듣고 보장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간병 보험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이 부분은 이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부분이고 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니까 저희가 방송 마치는 대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이렇게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을 조금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또 상담할 때 도움이 될수 있겠죠. 아니면 뭐 전화 통화로 말씀해주고 싶으시다 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5573번님께서 저는 37살인데요. 30대에 간병보험 들기에는 조금 빠른 걸까요? 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2: 뭐 사실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빠르고 느린 거보다는 이왕이면 좀더 건강할 때, 좀더 어릴 때,
1: 네.
2: 그게 더 보험료는 더 저렴할 수 있겠죠. 근데 특별히 이제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간편심사라고 해서 유병자 보험의 기준에서 보통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간병 자체가 이제 아프신 분들이 보통 가입을 하는 보험이기
1: 네.
2: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병자 보험의 기준, 그 가입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개월 이내에 새로 진단받은 거 또는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것만 없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3개월 이내 병원 자주 가실 수 있죠.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일찍 가입하시는 게더 낫고 젊은 분들은 갔다 올 수는 있지만 또 금방 회복해서 회복하는 기간을 또 길게 가질 수 있죠.
1: 네.
2: 그리고 입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상해가 많죠, 질병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뭐 30대에 물론 일찍 가입하는 거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일단 먼저 갖춰야 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1: 네. 네.
0: 저는 조금 살짝 다른 의견이긴 한데.
1: 더 달라요.
0: 네. 저는 37세시잖아요.
1: 네.
0: 간병보험이 보통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보통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가입을 하는 트렌드라고 봤을 경우에 지금 너무 좀 빠르다고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 연령대에는 그 금액을 저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을 해서 그 돈을 또 어느 정도 나중에 내 목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들 더 불릴 수 있는 게 요즘 방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간병보험을 넣을 돈이면 그냥 저축을 조금 더 하셔서 노후나 혹은 목적자금을 만드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1: 그럼 이제 이 5573번님께서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제 뭐 내가 전혀 지금 아픈 데가 없고 나는 앞으로도 너무 건강할 것 같고 그러면은 조금 더 늦추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약간 허약 체질이라 병원을 좀 자주 오가고 지금도 좀 병치레를 많이 한다 하시면 조금 일찍 좀 저렴하게 드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았어요?
0: 아, 깔끔했습니다.
1: 훌륭했어요.
0: 네, 훌륭했습니다.
1: 제가 생각해도 네. 많이 성장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2: 힘드셨나봐요. 네.
1: 오늘 조금 힘들었어요. 네.
2: 성장하시면서도 많이 힘드셨나요?
1: 네, 많이 힘들었어요. 네. 사실 진짜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보험
2: 그럼요,
1: 얘기가.
2: 그럼요.
1: 그래서 맞아. 단어 하나 알아듣는 것도 많이 어렵고,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팀장님들께서 하나하나 모르는 거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렴풋이라도 정리가 돼요. 하지만 지금도 저 혼자 네 보험 점검해봐라 하면은, 저한테도 무리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방송 잘 들으시면서 상담 원하실 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하나씩 주실까요?
0: 판도라의 상자는 다른 건 몰라도 보험만큼은 판도라의 상자에 가둬두지 마세요. 네. 핸드폰 가둬두시고요. 잠금 다 하셔도 되는데
1: 네.
0: 보험증권은 절대 잠금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픈해서 네. 현재 나한테 맞는지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근데 영한 팀장님이 판도라의 상자에 갇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2: 저만 느낀 거 아니죠?
1: 저도 오늘 판도라의 상자에 엄청 지금 꽂히셔가지고.
2: 좀 여세요, 좀 제가. 예.
0: 전 너무 좋아하는 단어여서.
1: 알겠습니다. 제한 팀장님.
2: 뭐 늘, 저야 뭐 늘 원포인트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경제 상황에 맞춰서든 뭐 나의 상황에 맞춰서든 뭔가를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보장 점검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1: 네.
2: 때문에 보장 점검을 잘 받아보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불필요하게 여기는 게 껴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끝곡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두 분을 위한 곡입니다.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돼줘. 서로 S가 되어주시고 N이 돼줘. 아시겠죠? 자석과
0: 감사합니다.
1: 같은 부분이에요. 투어스의 노래 끝곡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여기까지고요.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3: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처리 작업 중이라 뒤로 잠실대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이후로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요. 반대 한남 방면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 용담터널 부근 3차로 갓길에서 화물차의 단독 사고가 있는데 이 처리 작업으로 뒤로 2km 구간 밀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으로는 하남 드림 휴게소 부근 2, 3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 사고로 하남 나들목에서부터 속도를 못 냅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서운 분기점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인구입니다. 낙지볶음, 떡볶이, 불닭.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화끈한 매운맛 좋아하십니까? 사실 매운 건 맛이 아니라 통증이라고 그러죠. 매운 음식 먹으면 입안과 입술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운맛을 다시 찾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엔돌핀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운 음식 먹으면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뇌가 자연 진통제인 엔돌핀을 분비하고요. 그 엔돌핀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즐거움도 주는 것, 우리 몸의 순리입니다. 비가 오면 날이 개고, 힘든 일이 지나면 즐거움이 온다. 이건 우리 삶의 법칙이죠. 자, 그리고 월요일이 있으면 반드시 금요일도 옵니다. 한 주 열심히 수고했다면 오늘은 그 열매를 좀 즐겨도 되는 날. 자, 사흘간의 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그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범미가 부릅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소풍.

폭발적인 권민 씨의 가창력 좋습니다. 서풍 잘 될 것 같습니다. 날이 이제 슬슬 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고 월요일 날은 대체율이고 자 내일부터 사흘 동안은 이제 사흘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암동 기온은 25.9도네요. 요즘 뭐 뉴스 대부분이 지금 삼성전자 6억 얘기뿐인데요.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 오후부터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찬반 투표는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하나 봐요. 컴퓨터로. 27일 오전 10시까지 한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결과는 이제 앞으로 닷새 뒤에 나오게 되는 건데 조합원의 과반이 투표를 해서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성과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메모리 사업부와 가전 모바일 부문 조합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른바 노노 갈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메모리 쪽 DS 쪽에 조합원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가 요새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야기인데 경찰이 이 건으로 해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에 대해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강남경찰서에 배당이 됐었는데 이번 사건을 말이죠. 강남경찰서에서 센터, 서울경찰청으로 재배당을 했네요.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의 고삐를 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한편 공무원 노조가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하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 사용 자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판매가 시작이 된 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일명 이렇게 읽었는데 가입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시작 10분 만에 한도가 소진됐고요. 은행 앞에는 개점 전부터 오픈런 현상도 빚어졌다고 그래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 6천억하고요. 재정 1200억을 모아서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거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은행 10군데, 증권사 15군데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방식이기 때문에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이 된다고 그래요.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올여름이 더 푹푹 찔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에 스콜에 가까운 게릴라성 호우하고 많은 비가 동반되면서 한반도에 동남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열대화 그러죠? 아열대화. 기상청의 전망을 보면요. 전 세계 기상청의 기후 예측 모델과 대기, 해양, 해빙, 눈 덮임 등의 기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올여름 전망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비는 더 많이 내릴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렇지 않았나? 자, 토요일인 6월 6일 현충일을 앞두고요. 대체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처님 모신 날처럼 현충일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기대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요. 법령에 따라서 현충일은 부처님 모신 날과 성격이 달라서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뭐 말씀드리고요. 나눔 선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돈가스 PD의 깜찍한 돈가스 퀴즈 풀어보시고 26개 나눔 선물 하나 고르시고 누구와 함께 이 선물을 같이 나누겠다. 이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장계연이 부릅니다. 분다, 분다.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돈가스 퀴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 돈가스 퀴즈는 아주 난센스 퀴즈로 올려놨네.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퀴즈랍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도를 통한 스님이 가장 많은 사찰 이름이 뭐냐입니다. 도 통한 스님이 가장 많은 사찰 이름을 알려달랍니다. 1번 통도사, 2번 극락사래요. 네. 그냥 난센스 퀴즈입니다. 재밌자고 하는. 네. 정답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26개 나눔 선물을 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 골라서 적으세요.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새꽃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에서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기지시 통통치킨에서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지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독일산 찻잎

건조과일로 만든 프리미엄 블렌딩 티.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인천 검단 신도시 싱싱초밥의 싱싱정식 2인분. 일산 마디오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네, 26개 나눔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받고 싶으신 거 적으시고 누구와 함께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센스 퀴즈는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올려놨네요. 도통한 스님이 가장 많이 계신 절이 어디냐? 1번 통도사, 2번 극락사. 둘 중에 정답이 있죠. 모르시겠으면 1번 쓰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정정아가 부릅니다. 왕대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첨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퀴즈 정답. 도통한 스님이 가장 많은 절이 어느 절이냐? 난센스 퀴즈였는데요. 정답 1번 통도사죠. 네. 첫 번째 당첨자는 9538번님이에요. 정답 1번 통도사고요. 싱그러운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두루 모여 앉아서 소고기 왕만두를 먹어보고 싶은데 당첨이 잘 안 되네요. 온 가족이 대화할 수 있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예. 당첨되셨습니다. 9538번님.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 테니까 가족끼리 달라는 시간 보내실 수 있겠네요. 2093번님 당첨되셨어요. 정답 1번 통도사고요. 버섯 좀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잡채 좋아.

저는 가족하고 맛있게 만들어 먹겠습니다. 좋은 방송해 주는 관계자분께 감사하고요. 빠른 정상화 기다리고 있는 찐 청취자입니다. 고맙습니다. 2093님께 인천의 착한 농부에 목이버섯 1kg 세트 보내드릴게요. 잡채에 넣어 두시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4636번님입니다.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정답 1번이고요. 저는 주말에 농산일 하는데 선크림 많이 씁니다. 사용해보고 구매하려고 합니다. 선크림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4636님, 예, 바깥일, 농산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산 마두역의 오킴스 피부과에서 선크림입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새싹 문자로 3372번님이에요. 통도사가 정답이고요. 통도사 가면은 정말 좋습니다. 입구부터 쭉 들어가다 보면 경건해지고 차분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가락동 바다나라에서 군대 동기하고 한잔하고 싶은데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병 459기입니다. 이렇게 해병대 출신이시구나. 459기. 새싹 문자 3372번님한테 바다나라에, 예.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세 꽃이 모둠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서 군대 동기하고 옛날 일, 군대 이야기하면서 가면 시간 모르고 소주 한잔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6481번님이에요. 정답은 1번 통도사고요. 냉장고 속에 김치통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데는 청소 아주머니와 경비 두 분, 이렇게 세 명이 근무하는 빌딩인데 일주일에 두 번은 관리실에서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냉장고 속 사각김치통에 넣어서 싱싱한 김치를 먹고 싶네요. TBS의 좋은 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기원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6481번님은 빌딩에서 이제 청소하고 경비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계신데 그 안에서 점심을 같이 드실 때 냉장고에 그 김치통을 넣고 싱싱한 김치를 드시고 싶다는군요. 6481번님께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 새싹 문자 그 해병대 459기라는 분을 전화로 좀 밖에서 연결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연결은 안된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노래를 한곡 좀은 듣고 오겠습니다. 따로 또 가치가 모릅니다. 맴도는 얼굴.

0: 노래 듣고 왔고요. 자, 새싹문자 3372번님, 네, 해병대 출신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아이고, 459기라고 마지막에 써주셨는데.
1: 네네, 그렇습니다.
0: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1: 아, 저는 저 61년 우리 저 뭐야 최 앵커님보단 아래입니다.
0: 아, 그러면 네. 입대는 몇 년에 하셨어요?
1: 제가 82년 9월 8일 날 아, 입대를 했습니다.
0: 꼭 나이 1년 차이인 것처럼 저는 네네. 저도 81년 했구나. 81년 6월에 네. 했는데, 저기 아, 의정부 육군으로. 그런데 아, 예, 예. 청취자님은 81년 9월, 저보다 석 달 뒤에 하셨구나.
1: 아니죠, 82년.
0: 아, 82년.
1: 예, 네. 네, 그렇습니다. 82년. 아, 그러시구나.
0: 지금 어디 네. 계세요?
1: 저는 지금 강변북로 타고 가다가 전화를 네. 받으려고, 고향 막 들어간 입구에 보면 LPG 충전소하고 주유소가 있습니다.
0: 네.
1: 네, 거기 차를 세웠습니다.
0: 아이고, 잘하셨네. 네.
1: 네네네.
0: 459기. 지금 그 하시는 일은요?
1: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그 공장을 운영을 하다가.
0: 네.
1: 이제 나이도 있고, 그리고 뭐 해서 일단 정리하고. 지금은 뭐 그냥 소일거리 친구들이랑 만나고 소주나 먹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0: 자, 군대 생활 많이 기억들 하실 것 같아요. 해병대 분들은 특히 이 단결 아, 같은 그럼요. 게 있으니까. 해병대는 그 시절에 이제 뭐예요? 자원에서 가잖아요. 시험도 예, 보고.
1: 저는 이제 그 지방의 전주 출신인데요.
0: 예.
1: 전주나 뭐 이 저 충청도나 전라도 쪽에서는 거의 징집이라는 게 없었고 100% 자원 그러니까. 지원했었습니다.
0: 네, 네. 지원해서. 네. 그러니까 네. 지원해서 가는데 아무나 다 써주지는 않죠, 거기. 그때.
1: 그럼요, 그 일단 시험도 학과 시험도 보고요.
0: 네.
1: 신체 검사를 엄밀히 합니다.
0: 그래요.
1: 엄밀히 하고 또 다시 이제 그 입대를 진해 육정문을 통과해서 진해 경화동에 있는 육정문 통과해서 한 3일 정도에 있다가 이제 머리를 빡빡 밀게 되는데 저희들은 머리를 깎지 않고 들어갔다가 합격을 거기서 신체 검사를 재검을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격을 해야 머리를 깎고 합격을 못하면
0: 그냥 집으로 가라.
1: 집으로 갑니다.
0: 아, 그랬구나.

0: 일단은 그 가장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정과 사나이들의 우정 또한 의리 요걸 항상 강조하고 몸에 항상 뭐랄까 그냥 몸에 밴다고 할까요? 그냥
1: 여기 이제 허리케인 라디오에도 이제 연예인분들 가끔 오시는데 뭐 남진 선생님이라든지 김흥국 씨라든지 이런 연예인들 꽤 되잖아요, 연예인들.
0: 그렇습니다. 네네네.
1: 저기 청취자님은 군대 생활을 어디 해병대 포항 아니면 김포잖아요. 어디
0: 예.
1: 사셨어요?
0: 저는 이제 포항의 1사단에, 포항 1사단 33대대 11중대 17-1 소총수로 근무를 하다가 상병을 달고 바로 이제 1년 뒤에 상병을 달았는 상병 달고 제주도 육해역사에 가서 저기 예비군하고 방위병들 집체교육을 담당한 조교로
1: 그 악명 높은
0: 하다가
1: 조교 생활 하셨네.
0: 제주도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1: 야, 무서웠겠다. 그 빨간 모자 쓰고 조교 딱 하고
0: 네네.
1: 있으면 얼마나
0: 네.
1: 겁났겠어요.
0: 깍대기 하나 딱 들고. 그러면 열쇠 셔! 출근! 하면 쫙 줄이 모세가 바다 갈라지듯이 하늘이 쫙 가는 거 보면 멋있습니다.
1: 아이고, 그래요. 해병대들은 어디 딱 나가면 우리 맺깁니다, 맺깁니다. 일반 육군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뭐, 육군 나와가지고 군대 얘기 할건 없습니다만, 군번대죠, 보통 저희들은. 예?
0: 네네네,
1: 뭐,
0: 그렇죠.
1: 이 의정부 근무는 2306으로 시작하고, 논산 근무는 뭐 1317로 시작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해병들은 보니까 꼭 기수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다 알아요? 몇기 그러면?
0: 그럼요, 네네네.
1: 내가 몇 기니까,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걸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구나.
0: 다 알죠, 다 알고,
1: 그
0: 나이도 대충 다
1: 기수별로 이
0: 나오고.
1: 차이는요, 입대 기수 차이는 보통 어느 정도 돼요?
0: 저희 때는 보름에 한 기수가 탄생됐습니다.
1: 그럼 보름만 먼저 일찍 와서 한 기수라도 빠르면 고참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 일기가 가장 무서운
1: 아,
0: 거참입니다.
1: 한 기위가?
0: 네.
1: 야, 근데 따지고 보면 나중에 보면 나이가 나보다도 어린 그 고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0: 네네, 뭐.
1: 그걸
0: 그러니까
1: 알게
0: 이제,
1: 되면.
0: 그렇죠. 아니, 다 알면서도, 조직 문화라고, 이제 군대 문화는,
1: 그렇구나.
0: 의당, 이건
1: 그래요.
0: 상명 하복이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나이하고는 별관계 없고, 또 뭐, 저희 해병대는 지원하다 보니까, 나이가 젊은 친구도 가고, 대학원 졸업해갖고, 나이가 23살, 4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동기끼리도 한 5, 6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요즘도 만나시고요.
0: 그럼 정기회도 예시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우회도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 옛날에 지금도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옛날에 해병대 그러면 군기 하면 뭐 얼차려라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0: 뭐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지금을 생각하면 이제 추억으로 생각되지만,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뭐 지옥이라 뭐 생각했죠.
1: TV에도 가끔 나오는 장면이 왜 갯벌 같은 데서 막 뒹굴면서 온몸이 흙천지인데 그 위에 모타포트 같은 거 머리 위에 지고서 그 위에 또 어떤 조교 같은 사람이 뭐라 그러면서 올라타서 뭐 지휘하는 그런 장면도 떠오르고요.
0: 네네네.
1: 그게
0: 뭐,
1: 무슨
0: 이제 아이디어에
1: 장면이에요? 그
0: 따라서.
1: 장면이. 그 훈련하는 거죠, 그게?
0: 그렇습니다. 네.
1: 오.
0: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적응이 좀 되면은 상당히 또 재미있고, 또 시간도 빨리 가고, 또
1: 알겠습니다.
0: 체력도 좋아지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1: 연예인 중에 아까 임채무 선생도 해병대 나왔다고 그랬고.
0: 아, 그럼 되게 고참이시죠? 네.
1: 아, 다 아시는구나.
0: 아, 그럼, 재무.
1: 끝으로 요즘 해병 그러면요.
0: 네.
1: 넷플릭스의 사냥개들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0: 아니, 못 봤습니다.
1: 아, 그 해병이 그거 안 보시면 안 되는데. 그거 오늘 또 보세요.
0: 아,
1: 거기
0: 그렇게
1: 그
0: 하겠습니다.
1: 주인공 남자 사나이 둘이 둘다
0: 네.
1: 해병대 선후배 관계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아, 그걸 안 보시면 안 되는데.
0: 아, 한번 보겠습니다.
1: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뷰 하고요.
0: 네. 네.
1: 좋아하는 가수 있으면 뭐 얘기해 주세요. 노래 틀어준대요. 해병 출신 가수 중에 뭐 골라주시면.

0: 아,
1: 해당 출신 가수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글쎄, 그, 누구냐.
0: 뭐, 허랑나비 한번 들어볼까요? 허랑나비?
1: 아, 허랑나비? 보다도 네. 김태평.
0: 아, 김태평. 네. 현빈.
1: 예, 현빈.
0: 현빈, 김태평. 본명이 김태평이죠. 김태평 씨가 네. 노래가 있어요?
1: 그 드라마 주제곡이었죠.
0: 뭐죠?
1: 그게 그, 시크릿 가든이라고.
0: 그 노래를 현빈 씨가 직접, 아, 이때 지금 찾았는데요. 모니터에 떴대요.
1: 네. 네네.
0: 그러면은, 김태평의.
1: 친구가 1137기입니다.
0: 1130, 아이, 보이지도 않겠네.
1: 그렇지만, 그, 우리 태천이도 보면, 뭐, 저, 특사, 특수, 특등 사수도 했고.
0: 뭐.
1: 아, 굉장히 그, 열심히 해병대를 빛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나라에 혹시 전쟁이 펼쳐지면 믿을 때는 해병대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니,
1: 다 뭐 우리 군인 다 똑같죠. 뭐 육군도 육군이나 해군이나 뭐 해병대나 전부 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죠.
0: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도 저 24단 소총수였습니다, 형님.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김태평의 이제 노래를 자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그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이 김태평 씨가 직접 부른 겁니까 이 노래를?
1: 네, 그렇습니다.
0: 자, 들어, 노래 제목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1: 제목은.
0: 시크릿 제가... 가든인가, 그냥? 네. 자, 시크릿 아니, 가든의 OST. 그 남자래요, 그 노래
1: 아, 그
0: 제목.
1: 그 남자, 맞습니다.
0: 그 네. 남자. 자, 자, 단결입니다.
1: 고맙습니다. 예. 충성.
0: 예. 노래 듣겠습니다.

0: 네, 처음 곡 소개해 드릴 때는 무슨 노래인가 그랬는데, 그 유명한 그 소절이 나오네요. 얼마나, 얼마나, 요 부분. 그렇죠. 예, 요거 들으니까, 아, 그 노래구나. 자, 해병대 출신 청취자께서 신청한 후배 해병대 김태평 씨, 현빈의 그 남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당첨자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8890번님, 네, 1번 통도사 정답입니다. 구리 수택동에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받고 싶어요. 항상 즐겁게 듣는 애청자고요. 에, 집사람이 50 넘어서 어렵게 고생 끝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어유, 박수 쳐드려야 되겠네. 예. 더군다나 요즘 보조로 취직까지 해서 어깨 너머로 배우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요. 즐겁다면서 출근길 다니는 게 여간 고마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와이프하고 자축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말없이 살아준 것도 무척 감사하고요. TBS 화이팅이고요. 일구영님 편안한 방송 감사하고요. 야, 8890님, 네, 아내분께서 최근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네, 어디 견습 같은 거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시나 봐요. 야, 50 넘어서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참 대견스럽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 자, 8890님께, 자, 양고기,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을 보내드리고, 이분을 남편분을 전화로 연결했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아이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그 어떻게 저 아내분께서 50 넘어서 고생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기간이라든지?
1: 그렇게 손재주가 있어서 그랬는지 뭐좀몇번 떨어졌는데도요.
0: 네.
1: 그래도 어떻게 합격을 했더라고요.
0: 오, 그러면은 그 미용사 자격증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다른 미용실에 가서 보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학원에
1: 아니요.
0: 다니면서 미용사 자격 시험 공부만 한 거예요?
1: 와이프랑 저랑 한 20년 넘게 여기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0: 네.
1: 음식점 장사를 한 20년 넘게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 이제 정리를 했어요.
0: 네.
1: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계약직으로 좀 일을 다니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와이프가 그때 이번에 한몇 년, 작년에 돼가지고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학원 다니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야, 나이 먹어가지고 누가 너를 써준다고 그거 배워서 뭐 하냐 그랬거든요.
0: 그러니까요. 미용사 그러면 보통 미용실 가면 젊은 분들 떠올리게 되는데.
1: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배워가지고 그거 니가 뭐 어떻게 할수 있겠어라는 의구심 반이 있었는데, 그래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뭐한 서너 번 떨어지더니 합격을 해가지고 그게, 아, 말은 안 했는데 되게 대견스럽더라고요.
0: 그러네요. 그, 문자로, 어디 미용실에 지금 보조로 취직이 돼서 다니고 있는데 되게 즐겁게 다닌다, 이렇게 보내주셨네.
1: 아침마다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지금은 취직이 된것 같아요.
0: 네.
1: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그래도 이제 오픈 시간 해서 마무리까지 하고 들어오는데, 아침에 갈 때마다 뭐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일찍 나가는 거예요.
0: 예.
1: 왜 이렇게 일찍 가냐 그랬더니 가는 길이 즐겁답니다.
0: 와, 그렇죠. 그 공자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일 행복한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다. 예? 즐기는 거, 그죠? 예, 그러신 것
1: 역시,
0: 같아요.
1: 그래도 지금 또 사연 읽어주시는데, 역시 제가 좋아하시는 우리 유형님이
0: 네.
1: 저보다도 제 마음을 더잘 표현해 주신 것
0: 아이,
1: 같아가지고 너무
0: 고맙습니다.
1: 감사했습니다.
0: 예. 야, 얼마나 행복하실까, 예. 자,
1: 그래도 뭐, 예.
0: 예, 말씀하세요.
1: 예, 뭐, 뭔가 해보겠다고 한게 되게 먼저 고마웠고요.
0: 네.
1: 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었고, 요 근래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0: 예.
1: 또 이제 그런 것도 개의치 않고 마음에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안 따라줄 때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이제 또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는 걸로 해서 네. 뭔가 이렇게 결과를 얻어내니까
0: 남편분도 이번 기회에 아내분이 이제 어렵게 자격증 따고라는 나이 들어서 한 거 보고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1: 저도 지금 사는 걸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0: 자녀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1: 예, 지금 많이 어쩌다 보니까 얘를 못 가졌어요.
0: 아이고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예, 예.
0: 하여튼 주변에 그 아내분 자랑 많이 하고 다녀셔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럴 것 같은데요?
1: 아유, 뭐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저희 식구들끼리 한번 모여서
0: 그래요. 거기를 가세요. 제가 아까 이제 읽어드린 데 있죠.
1: 네네.
0: 구리수택동의 그 양꼬치 모듬 세트 3인분 저 여기 네네. 가시면 여기 가까워요. 구리수택동.
1: 예예.
0: 그 잘 됐네. 같이 날 잡아가지고 식구들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아내분한테 격려도 좀 해주시고 소주도 한 잔, 소폭도 한 잔 하시고.
1: 고맙습니다.
0: 그래요. 아, 흐뭇합니다, 저도. 저기, 그러면 전화 그냥 끊긴 밋밋하니까, 저 아내분 저 이름 얘기하면서 자랑스럽다고 한 말씀 해보세요. 시작.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 뭐, 사랑하는 영아, 뭐, 이렇게 말 표현도 잘 못하는 난데, 그래도 항상 고마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 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 근데 앞으로는 좀 더 표현하는 내가 되도록 노력하고 항상 너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
0: 네.
1: 고맙다.
0: 아이고 좋습니다. 예. 저 와이프님 이름 말해버렸더니 영아 그러셨는데 거기 저 파블로 영아라는 노래 있지 않아요? 영아 그런 저기 청신아님 그런 노래 있죠? 여보세요?
1: 영아 예예.
0: 그런 노래. 영화... 그거 한번 찾아서 그걸 한번 띄워드릴게.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나중에 아유. 이제 정식으로 데뷔하시 그러면 조그만 동네 미용실 하나 하셔야 되겠네.
1: 뭐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0: 예.
1: 뭐 그렇게 하나 뭐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0: 그래야죠.
1: 하겠습니다.
0: 저 인터뷰 듣고 있는데 8700 청취자가 문자 보냈는데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미용사 자격 따신 분 축하합니다. 저도 62살에 자격증 따서요. 샵 차린 지 한 달 됐습니다. 하셨습니다.
1: 예. 이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축하하고요. 양꼬치 예, 잘 감사합니다. 드시고요. 예.
1: 예, 고맙습니다.
0: 자, 허리케인 라디오도 잘 들어주시고요.
1: 예, 언제나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이거네. 이명훈의 내 사랑 영화 이 노래예요.
1: 아,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자, 미용사 자격증 합격되신 부부를 위해서 이명훈, 휘버스 멤버 이명훈 씨가 부릅니다. 내 사랑 영아, 네, 격려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2부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 뵙겠습니다. 3부 오늘 금요일 날 실버돌, 예순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실버돌 힘든 싱어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5: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하남 드림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곡 분기점에서부터 7km 구간 정체가 됩니다. 뒤로 남이천에서 모가정류장까지도 차량이 많아서 밀리고 남이 방면으로는 진천에서 진천 터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만남의광장 휴게소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고요. 서울 방면으로는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나들목까지 또 안성 분기점 일대와 수원 일대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 중이라 잠실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신유가 부릅니다. 초행.

조용한 노래 한번 들어봤네요. 신유의 초행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 난센스 퀴즈로 돈가스 PD가 통도사를 냈는데 통도사의 추억에 대한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워낙 고찰이고 유명한 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감동의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6363님께서는 정멸보궁 부처님 진신살이 모셔둔 곳 통도사입니다 하시면서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탑같이 생긴 이 여기가 이 탑이 진신사리가 모셔둔 탑인가 봐요. 네. 그 다음에 김처봉만이 청취자도 통도사에서 우담바라 꽃도 보고 왔었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1440님은 정답은 1번 통도사고요. 가족과 함께 먹고 싶습니다. 남양주의 고기를 받고 싶습니다. 1440님께 남양주시 하는 말 하는 꼴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당첨자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60살 이상만 참여가 가능한 실버돌 힘든 싱어. 지난주에 이제 무승부로 끝났는데 오늘 재대결이 펼쳐집니다. 도전자 남산 씨, 또 앞으로 뒤로 해도 한동안 대결이 펼쳐집니다. 유튜브 시민의 방송과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글로 응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저금 올려놔. 프롬프터 안 보여. 진영이 부릅니다. 더 없이 좋은 날.

0: 예비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라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기획 애들은 가라
1: 실버돌 실버돌 힘든 싱어
2: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못 맞히시네 다시 해봐요
1: 원래 실버돌 그러면 힘든 싱어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연습할 때는 실버돌 힘든 싱어 이렇게 잘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실버돌
0: 힘든 싱어
1: 그렇지 아유 잘하신다
0: 아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뜨고요 애들은 가라 나의 예순 이상만 출연하는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보조MC계 으라차차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어서 오시고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발입니다
0: 네 아 이분도 훌륭

0: 훈련시키느라 어제 김태발 씨가 힘이 많이 들겠어.
1: 아, 그러니까요. 네? 연습하실 땐 잘하셨는데 희한하네요.
0: 자, 지난주에 힘든 싱어 처음으로 이 대결하자마자 승부 못 내고 이제 무승부로 끝났어요.
1: 네. 네.
0: 두 분 지난주에 무승부로 끝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굉장히 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0: 괜찮은 거다?
2: 왜냐하면 친구가 너무 입담이 좋고요.
0: 네.
2: 저도 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0: 남산 씨 얘기.
2: 예.
0: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앞으로 해도 한동안.
3: 아니, 우리 또 최일구 선생님께서 네.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이라고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0: 그래요?
3: 예.
0: 유행어가 뭐.
3: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네. 앞으로 왔대. 뒤로, 앞으로 왔다 뒤로 간대, 답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식당에서?
3: 네.
0: 식당 사장님이 들으셨나 보지?
3: 식당 사장님이 그걸 보고, 네. 앞으로 들어왔다 뒤로 나간대. 한동안 그러시더라고요.
0: 약간 결이 좀 달라졌습니다.
1: 자, 저희가 예, 저희가 보통 무승부를 할 때는 지금까지 99.9%는 노래 실력이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특성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고민하면서 무승부를 거의 다 했는데
0: 예.
1: 지난 주에는 노래 실력으로 무승부를 한 게 아니라 너무 하도 재밌고 입담들이 좋으셔서 그걸로 무승부를 했거든요.
3: 네네.
2: 자. 그 주위에서 재밌다고요?
1: 네.
2: 문자 많이 왔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을 다시 모시고 이번 주에 실버돌 힘든 싱어 지금부터 재대결을 하도록 할 텐데. 자. 김태발 씨.
4: 네.
0: 자. 이 도전자 소개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1: 알겠습니다.
0: 네. 아, 재밌게. 자. 네. 시작.
1: 자, 먼저 사전에 살짝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름이 특이하신 분입니다. 백두산 아닙니다. 한라산도 아니고요. 남산 씨입니다. 남산. 서울예대 영화과를 졸업하시고 최양락, 김혜영, 이경래 동기 동창이시고 대전 출신의 취미로 탭댄스까지 하고 계신 실버돌이십니다. 남진 모창이 주특기로 송대관 씨와 인연이 있다고 하시는데 남진 모창을 하신다 그랬어요? 살짝 맛보게 해주실 수 있어요?
2: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지금은 안 됩니까?
2: 지금 할까요?
1: 아, 이따 하겠습니다. 자, 스탠드바 MC 28년 경력에다가 칠순, 팔순잔치 전문 MC로 나름 지역에서 아주 많이 찾는 유명인이십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옷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굳이 써주셨어요.
2: 예. 네,
1: 자, 백두산 한라산 아닙니다. 실버돌 남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네. 남산입니다.
6: 네. 네.
5: 반갑습니다.
1: 자, 이어서 다음 실버돌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도 자꾸 저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요게 계속 기억이 남았어요. 아버지 소판 돈으로 몰래 소팔아 가지고 세상에 야반 도주 그 돈으로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였으나 어머나 세상에 그 돈을 또 사기를 맞고 그냥 당해 가지고 고생하며 버텨낸 시간들이 40년 이제는 가수와 작곡가로 자리를 잡아서 활동 중인 실버돌이십니다.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한동안 아주 소판 그것만 기억이 나는 가수 한동안 씨입니다. 어서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도 한동안, 뒤로도 한동안. 한동안 그래. 인사드립니다.
0: 자, 먼저 남산 씨.
2: 네.
0: 그 지난주에 그 이 질문을 좀 꼭 해달라 했는데 저희가 못 해드렸는데 그 송대관 씨하고
2: 예.
0: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2: 우리 송대관 선배님하고는요.
1: 네.
2: 집이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유작이 뭐 지갑이 형님이라는 노래를 제 노래 예. 이상형 사랑꾼 작곡가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 메이저 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바람에 작곡가 선생님께서 선배님 오늘 남해에 멸축제 있으니까 한번 갔다 와라.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제가 선배님 도와드린다고 해서 3년 동안 제가 모시고 다녔습니다.
0: 송대관 씨를요?
2: 예, 예, 예. 그래서 같이 그렇구나. 방송 행사 같이 했고요.
0: 예.
2: 그, 돌아가기 전에 제 딸내미가 이제 결혼식이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축가를 부르셨어요. 그게 마지막 공연이고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0: 그랬구나.
2: 예, 예.
0: 지갑이 형님 송대관 씨.
2: 그렇죠. 지갑이 예. 팍팍 열어라.
0: 예, 그랬죠.
2: 예, 예.
0: 그리고 그, 동물 성대모사도 가능하다.
2: 제가 그 MC를 보면서
1: 네.
2: 그 강아지 소리를 좀 내가지고 많은 그 박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1: 예. 동물 중에
2: 개소리.
1: 개소리. 네.
2: 개소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0: 개소리 말고 그냥 강아지 소리를.
2: 강아지 소리.
0: 강아지 소리.
2: 강아지 소리.
1: 네.
2: 강아지. 옛날에 그. 그 농사일을 마치고 하면은 마실 간다고 하잖아요.
0: 네, 마실 가죠. 네,
2: 마실은 이제 이웃 사람 가서 그 얘기하고 오는 게 있는데 주인이 오는 거하고 도둑님이 담 넘는 거하고 소리가 달라요.
0: 아, 마실 갔다 오는 주인이 오는 발짝 소리 듣고
2: 강아지 소리하고
0: 자, 그러면 주인이 이제 왔어.
2: 주인이 이제 반가워서 짖는 소리는 이렇게 짖는 거죠. 네.
1: 자, 그만해요 이제. 네, 그게 이제 주인이
3: 소리야.
1: 주인이 오는 소리.
2: 주인이 밥 돌라고. 반가운 소리죠.
3: 밥을 안 주갖고.
1: 아, 주인한테 밥 달라고.
2: 보세요. 지금 통화 중인데.
1: 통화 중?
2: 네, 통화 중이지.
0: 그래 가지고.
1: 자, 그러면
0: 걔가 네, 도둑이 왔어.
2: 이번에는 옛날에는 담벼락이 낮아가지고 네, 네. 옛날에 도둑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PCTV에 있고 이제 없는데 네. 옛날에는 담을 넘어서 열치 넘어서 담을 넘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개들이 짖는 강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짖냐면은 약간 강도가 세면서 약간 싸늘게 짖죠.
0: 네. 무섭네.
1: 근데 저기 남사님 예, 예. 본래 지난주도 문제가 됐던 게 토크가 되게 기신데 아, 예. 개소리도 되게 기시네요. 전체적으로.
2: 아니, 이것은 이제 충청도 개이기 때문에.
1: 아, 충청도예요?
2: 이제 호남이나
3: 충청도는 좀 느리는데.
2: 여보세요. 통화 중입니다.
1: 아니 그러면 개소리 강아지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2: 동물이? 고라니 소리도 있어요.
1: 고라니도 있어요?
2: 제가 이제 강화에 일이 있어서.
1: 아니 설명 필요 없고 고라니 소리만 들렸어요.
0: 아, 그게... 고라니?
1: 아니 고라니. 개소리는 어떻게 내요?
2: 아,
1: 그게 뭐가 달라요 지금 고라니랑?
2: 아니, 잘 들어보세요. 네,
1: 잘 들어볼게요.
2: 히어링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0: 그게 무슨 소리? 고라니가
2: 네, 고라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0: 산속 뛰어다니는 고라니?
2: 예예예. 예, 예.
0: 고라니가 우는구나.
2: 네, 고라니가
0: 고라니 우는데 그, 처음 들었네.
2: 그 새끼가 네. 어미를 보고 싶어가지고.
0: 아 거기까지만 네. 하죠. 뭐.
3: 죄송한데 지금 고라니 소리가 예. 좀 수입산 같아요.
1: 지금 네, 지금 한 47분 수입산. 정도가 여러분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네. 예, 유튜브에서 예, 동접자.
0: 고라니 저 새끼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성대모사는. 네. 오늘 만약에 이기셔서 다음 주에 나오시면 그때 하시는 거예요.
2: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뒤로 해도 한동안, 앞으로 해도 한동안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0: 여기 통화 중인데 자꾸 끼어드셔가지고. 네?
3: 통화 중이라 대화 중.
0: 그래서 한동안 씨는 뭐 준비한 거 있어요?
3: 예, 아니 지난주에 네. 너무 또 재밌게 또 이렇게 우리 제일구 선생님께서 네. 또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네. 지금 그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네. 제가 상당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0: 예, 그 주장은 그렇게 하시는 거는 네. 마음대로 하시고 유행어 됐는지 모르겠고
3: 아까 남산 씨 프로필을 보니까
0: 신사위원 나오셨어요?
3: 영어를 엄청 잘하시네.
1: 어 그래요?
3: K 뭐 MB 막 전부 다 YTN, TBS, BBS, KF 영어로 나 방송 많이 출연하셨더라고.
2: 본인 네. 소개하는 시간인데 지금.
3: 네. 근데 저는 한글로 나오는 방송에만 많이 나왔어요.
0: 오.
3: 원불교. 평화 방송.
1: 아 그러면 그걸 셀프 PR로 아예 저희가 음악을 들려드릴 테니까 네. 셀프 PR로 그걸 지금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3: 예예. 예.
1: 자 음악 좀 줘보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3: 이 세상 끝나는 때는 바야흐로
1: 조금 가까이 대시고 예.
3: 때는 바야흐로 오늘 따뜻한 날씨에 TBS 이 영어는 제가 배웠어요. 울려고 TBS 교통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남산 씨와 저와 또 맞대결을 해서 무승부. 내가 축구에서 야구에서 무승부는 봤어도 노래 대결에서 무승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변사하러 나오셨어요?
3: 아니요. 근데 오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저를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3: 항상 종교 방송에서 노래 많이 나왔거든요.
0: 네.
3: 근데 영어로 된 방송에서는 자주 못 나왔어요.
0: 네.
3: 근데 오늘 TBS 영어로 된 TBS 교통방송
0: 우리말로 된 방송이에요. 여기서. 교통방송
3: 네. 예, 그거 딱 또 붙여야 돼요.
0: 아.
3: N이 있으니까 S로
0: 아 저쪽에
3: 네 저쪽에 네. 양재동에
0: 그렇죠. 거기하고는 좀 다른데
3: 다르니까
0: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부터 노래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발 씨 참여 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직접 한 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자 무료 문자 TBS 앱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1번 남산 2번 한동한 2번 한동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1라운드는 지난주처럼 순서 남산 씨부터 하는 걸로 합니다.

0: 1라운드는 다 본인들 노래 하시는 거고, 두 번째 라운드는 커버링 곡으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산 씨, 그러면 차만 타면 오는데,
1: 예,
0: 남산
1: 차만
0: 씨
1: 타면
0: 대표고,
1: 오는데.
0: 자, 첫 번째 곡으로 남산의 차만 타면 오는데, 지금 또 듣겠습니다. 1번 남산입니다. 문자 주세요. 박수! 프레스리 저리가 갑니다 지금. 네, 안무가 그냥 탭댄스도 하십니까?

0: 장근아 씨
1: 본인 노래였습니다. 차 많다면 오는데. 아, 그 마지막에 또 애드립까지 해주셨네.
2: 그러니까.
1: 예. 7804님께서 예.
2: 남산 가수님 그 지금 노래를 이거 차만 타면 오는데 아주 진지하게 듣고 계시다가
3: 예, 예, 예.
2: 아유 아까 자꾸 개소리 생각 때문에
3: 아, 예, 예. 예? 원래 방송은 개소리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그 막 다양하게 재밌습니다.
2: 치와와 소리는 못 냅니까? 좀 작은 강아지 소리? 예, 큰 강아지는 어 이러잖아요.
3: 잘 하시네요.
2: 좀 작은 거
3: 나보다 더 잘하세요. 아 이제 밥을 먹는 걸 뺐잖아요.
2: 네.
3: 그럼 소리가 달라집니다.
2: 아, 밥을 뺐어요. 아, 그래요?
1: 왜 뺏어가? 왜 뺏어가? 그러는 거야?
2: 그거는 개가 살짝 쫄은 소리인데.
3: 아니, 이거 열 받는 거 잠깐 물릴 수가 있습니다. 입질을 하기
2: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3: 조심해야 됩니다.
2: 오늘 개 얘기를 너무 길게 하네요.
4: 영어로 쓰면 안 돼요?
2: 어?
4: 도그.
2: 저기요, 한동환님. 들어오시라고 할 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기 제가 미리.
4: 아니, 지금 청취자들이 많이.
2: 알았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두 분이 투모.

0: 정치 토크시기 때문에 네. 토크가 한번 질문이 우리 일구 행대가 들어가면은 네. 길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니까 네네. 저희가 적당하게
1: 제가 볼 때는 저 친구
0: 아 잠깐만 저희가 이제 정리할 때 이러면 좀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알겠죠? 이렇게 할게요. 예. 왜냐하면 또 팬들도 계시니까 자 아무튼 그게 웃겨가지고 네. 1870님은 남산 가수 화이팅 차만 타면 오는데 대박 나세요. 5063님께서 기차는 어때요? 기차 타면은 못 가는가요?
1: 기차도 차고 버스도 차고
0: 자, 1번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수선아님께서, 남산 가수님, 차만 타면은 가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못 가요. 해주셨습니다.
2: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AI 자율주행차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예. 그때쯤 되면 이 노래가 아마 대박을 칠 것 같아.
0: 어떻게?
2: 차만 타면 가니까.
0: 아, 바로 그냥 자율로.
2: 자율차.
3: 네? 아, 차만 타면 가는 데가 아닙니다. 오는 조부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차만 타면 오는 데입니다.
2: 네. 아 오는 거예요?
3: 가는 거 오는 거 오는 하루가 땅입니다. 가는 거. 뭔 말을 못하겠어.
2: 자 이제 앞으로에도 한동안 뒤로에도 한동안 씨. 자 한동안 씨의 대표곡
4: 실없는 약속
2: 듣겠습니다. 자 2번 한동안입니다. 문자 주세요.

0: 한동안 씨가 실없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2번 한동안 문자 보내주세요.
1: 이 노래가 10년 됐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앞으로도 한동안, 뒤로도 한동안 가수, 실없는 작곡자.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10년 전부터 부르고 다니신 거예요?
2: 네, 10년 전.
1: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면서 이 노래를 아주 수천 번은 부르셨겠네.
2: 이 노래를 많이 좀 애창해줘요. 근데 좀 이렇게 좀 느리다 보니까 노래. 네.

0: 약속은 안 하기. 약속 2번 한동안 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4920님께서 2번 한동안입니다. 너무 좋은 노래. 우리 지킬 약속만 합시다. 실어놓은 약속 너무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1956님께서 한동안 2번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껏 응원합니다. 1승 가자!
2: 네, 자.
1: 감사합니다.
2: 문자까지 소개 잘 해드렸고, 뭐, 지금 저희가 지금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뭐 지방 선거하는 데인 줄 알고.
0: 그러니까요.
2: 1번, 네, 2번. 네. 절대 아닙니다. 실버돌 힘든 싱어. 네. 오로지 열정 하나로 가수 생활 이끌고 계신 실버돌들의 노래 경연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가 이렇게 해서 본인들 노래로 했습니다. 남산 씨, 어떻게 잘 부르셨어요?
3: 열심히 했습니다. 그 차만 타면 오는 데는요. 네. 올 3월 달에 네. 발표를 해서.
2: 아, 10년 된 거 아닙니까, 이 노래는?
3: 아, 저는 15년 전에 목가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네. 목가 제목이, 목가가 26번 다음에 그 가사 내용이.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목이 중요하죠.
2: 제목을 못 가 그랬더니 인기가 못 간다?
3: 네, 가수는 그 가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2: 지금 그래도 바꾸시지 그래요.
3: 아,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작곡가선생님 못 가라는 노래를
4: 가사를
3: 주셔서
4: 잘 가로 바꿔.
2: 잘 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3: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2: 알았어요. 자, 뒤로 해도 한동안 앞으로 해도 한동안 선생님. 네. 어떻게 잘 부르셨어요?
5: 뭐 있는 평상시대로.
2: 아, 평상시 네. 실력대로.
5: 네. 근데 이제 또 레코딩하고 또 이렇게 이런 라이브에서는 네. 처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뺐다 길었 뺐다 넣었다 이런 식으로.
2: 네. 네. 무슨 말씀입니까?
0: 알아서
2: 뺐다 넣었다.
0: 예. 오늘 성경책을 갖고 오시지 그랬어요.
5: 아, 오늘 좀 놓고 왔어요.
0: 마음의 평안을 좀 찾으셔야 돼요.
5: 일요일 날 가려고.
3: 일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5: 아, 그래. 네. 종교가 또
3: 행사가 되는 거잖아.
5: 요즘에는 종교가 이렇게 서로 협동심이 좋아가지고 꽃다발도 와.
2: 자, 나가서 싸우시는 걸로 하고. 자, 이제 그러면 2라운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산 씨. 2라운드 네. 노래는 이제 커버링 다른 가수 노래 해야 되는데.
3: 예, 이력서인데요.
2: 이력서.
3: 네. 제가 이 노래를 원래 작곡자께서
2: 원곡자가
3: 남진 선
2: 남진 씨. 남진의 이력서.
3: 먼저 받았었어요. 근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좀 딜레이 하다 보니까 선배님을 부르게 됐죠.
2: 아,
3: 한 두 달 정도 제가 배웠습니다, 이 노래를.
2: 처음에?
3: 예, 예.
2: 그러다 어떻게 남산 씨가 안 되고. 왜?
3: 작곡가 선생님이 그 남진 선배님하고 저하고 같은 분이거든요.
2: 아, 네. 그랬구나.
3: 동지 작곡가.
0: 그러면 오늘 이 노래를 예. 본인 목소리, 남산이라는 가수의 목소리도 들려줍니까? 아니면 남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3: 가수는 자기의 컨셉과 그 칼라로.
2: 그렇죠.
0: 아, 근데 듣는 분들은 남진 씨 목소리를 원하실 수도 있는데.
3: 조금 다를 겁니다.
0: 네? 그럼 네. 노래하시기 전에 맛보기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3: 아, 요 노래를. 네,
2: 남진 노래하시기 버전으로 전에. 한번 해봐 주십시오.
3: 네, 어떤지는. 처음에 네. 우리 선배님은 그냥 부드럽게 부르시는데 저는 약간 거칠면서 네. 이게 국악풍이거든요.
0: 아니, 거친지 그런 건 저희가 판단할 테니까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3: 남진 선배님 이렇게 부르죠.
0: 예. 예.
3: 세워라, 세워라. 걸음을 재촉 마라.
0: 오!
2: 근데 남산 씨는?
0: 남산 씨는?
3: 저는, 세워라, 세워라, 걸음을 재촉 마라.
2: 아, 세월이가 이렇게. 그냥 바짝 쫄았어. 야, 예, 강렬하네.
3: 됩니다.
0: 이 소리는 남진 씨의 목소리를 따라 부른다. 이런
2: 자, 그러면 남산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력서, 네, 1번 남산입니다. 박수!

0: 자, 남산 씨 1라운드 곡, 남진의 이력서 잘 들었습니다.
1: 2831님께서 남산 가수님 파이팅 하시면서 3승 갑니다 고고 하셨는데
2: 고맙습니다. 네.
1: 아, 고마운 걸 떠나서요.
2: 예.
1: 아직 1승도 이제 안 했는데.
2: 아니 이제 문자를 소개해 주시니까 고맙다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1: 네. 저한테 화가 많이 나시네요 지금.
2: 아니 화가 난 게 고맙다고 말씀드려요.
1: 네, 일단 3승만 간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2: 아, 저는 뭐 오늘 이렇게 또 방송 출연 자체만으로도 네. 즐겁고 감사드리죠.
1: 끝날 때는 안 그러시던데.
2: 아, 승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저 친구가 1등 아니면 2등이잖아요.
1: 예, 예. 네.
0: 또.
1: 422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맞떴어요, 지금.
2: 예, 예.
1: 남산 1번. 이력서도 잘하시네요.
2: 예, 예.
1: 아자, 1승은 남산. 그리고 짱여사님 우리 애청자가 계신데
2: 예.
1: 남산 가수님은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에너지가.
2: 아, 예. 텐션이 평상시에도 예.
1: 그쵸.
2: 우리 아버님 구장 20년 모셔가지고 아빠를 아버지를 닮아서
0: 구장?
2: 예, 구장 옛날에 경기에서
0: 일제 강점기 때 영화 아닙니까? 이장이지 이장.
2: 충청도에서는 구장이라도 하고 이장이라도 합니다.
0: 그래요?
2: 집안 다 말아먹어가지고
0: 어디신데?
2: 충청도 대전이요.
0: 대전. 예, 예. 아버지께서 어떻게
2: 아버님이 하셨... 뭐 이렇게 좀 옛날에 도박도 많이 하시고 술도 많이
0: 하셨어요.
2: 제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제가 여쭤보진 않았고
2: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고생 많이 했죠.
0: 근데 지금 7순 8순 잔치 많이 MC도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2: 아,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0: 요즘은 그게 없어져가지고
2: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식도 주례도 가족들이
0: 주례 없는 결혼도 많고
2: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주말에는 토요일 요일에는 해가 팔순잔치를 전문적으로 가서 많이
0: 몇 했죠. 몇 개씩 뛰셨겠는데
2: 그렇죠.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했죠 제가.
0: 아, 그러면 주말이 하고. 오히려 짭짤하셨겠네.
2: 그 당시에는 뭐 한 번씩 나가면 7, 80만 원, 100만 원씩 받은
0: 회당.
2: 예, 네, TV 많이 나오니까요.
0: 네.
2: 제가 이게 돈도 안 쓰고
3: 그 돈으로 아파트 사는 값이요?
2: 응?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0: 재테크는 좀 잘 하셨어 그래가지고.
2: 아, 재테크는 제가 이제 부동산 잘 몰라요.
0: 네.
2: 우리 형이 네. 강남 쪽에 사는데. 제가 강북 쪽에 살았는데 이쪽에다 투자를 하면 잘 된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0: 해서 아주 성공을 하셨어요.
2: 예, 성공했죠.
0: 잘 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앞으로도 한동안 뒤로도 한동안 씨 예.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3: 아, 박우철 선생님의 노래 네. 빗겨간 맹세라는 노래가 있어요.
0: 빗겨간 맹세.
3: 네. 네.
0: 근데 남산 씨 노래하는 동안에 이게 빨간 볼펜으로 종이에다 뭐 이렇게 깨알같이 적으셨어요?
3: 아, 이게 좀 오늘 축하한다고.
0: 네.
3: 좀 그 댓글을 좀 뭘 써주.

0: 풀라고 지금
1: 누구한테
0: 해놨어요.
1: 써주려고요?
0: 혹시
1: 네.
0: 내가 떨어지면은
1: 네.
0: 준비를 원래 대통령 선거도 당선될 거
1: 아, 그러니까 남산 씨가 오늘 1승을 거두면 축하 멘트를
0: 그러니까
1: 미리 적고 있었다고요?
0: 내가 당 축하해 내가 당선되는 메시지와
1: 네.
0: 또 상대를 축하해주는 메시지
1: 그두 가지를 다 적으셨어?
0: 엎어놨다가
1: 알았습니다.
0: 결과를
1: 이따가,
0: 보고
1: 이따 결과가 나오면
0: 제가 저를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아 우리 친구분을 이렇게 뽑아 축하한다고
1: 자,
0: 두 가지를 해놨죠.
1: 자, 가수님 여기서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한동안 씨 뒤로 해도 한동안 앞으로 해도 한동안 박우철의 노래입니다. 비껴간 맹세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래도 한동안 앞으로도 한동안 비껴 없는 에이구 잘 들었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헤드폰 벗으시고 자 문자 일단 좀 소개해 주세요.
2: 지나가는 두꺼비님께서 앞으로도 한동안 뒤로도 한동안 씨는 이 방송을 통해 한동안 인기가 쭉 오를 것 같은 예감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아, 라임 한번 당첨되십시오.
2: 네, 라임 좋네요. 홍세아님이 한동안 기러기 토마토 역삼역 우영우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은.
1: 그러네.
3: 아 고맙습니다. 그 아이디어 주셔서 그쵸? 고맙습니다.
2: 그걸 외우세요. 아예 나중에 나가서 네. 어디 행사하실 때 안녕하십니까 기러기 토마토 역삼역 우영우 한동안 앞으로 뒤로 한동안 예.
1: 고맙습니다. 괜찮은데 소개 멘트 할 때. 네. 네.

0: 정말 좋은 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1: 잘 되시면 홍세아님 조금만 나눠주세요. 네. 네. 자, 유튜브로 오촌님께서 어머, 이거 어떡하지? 이번 주도 저기 좀 무승부로 하자 그러는데, 어? 우리 저희가 서강 대결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네. 서강 대결. 네. 서지호 씨 아시죠? 네. 그리고 강민주 씨. 네. 그래서 그 앞에 이름을 따가지고 서강 대결 해가지고 코너가 있는데, 네. 이분은 우리 한동환 씨의 한, 남산의 남, 한남 대결 하자는데, 한남 대결.
2: 그게 좋네.
0: 남한 대결 어때요?
3: 네? 아니, 한남 대결을 가야 우리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1: 아, 그래요?
3: 예.
1: 그렇죠.
2: 지금 청취자분께서 네, 두 분 나와셔서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걸 듣고 네, 와, 이런 코너들 만들어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뭐 청취자분들이 원하시면 하는 거지 뭐.
3: 좋죠. 그렇죠.
2: 나중에 이제 끝나고 PD들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예. 네, 고맙습니다.
2: 자, 이제 모든 대결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뭐 무승부 없습니다. 대결을 결과는 오늘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고.
1: 만약에 우리 파블로 PD가요, 형님. 네. 뭐 무승부를 이렇게 뭐 제안을 했다. 네. 그럼 제가 여기서 뭐 팔씨름을 시키던 가위바위보를 하던
3: 제가 신음선수 했었습니다.
1: 예, 그만 들어오겠다고 들어오세요. 좀. 입싸움을 하든 뭘 하셨든지 끝내겠습니다 오늘.
0: 네. 네.
2: 오늘 어떻게 네.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아, 뭐 한동환 씨
4: 승복을 해야죠.
2: 그러니까 남산 씨가 이길 것 같아요?
0: 아니, 네. 내가 이기면은 또 남산 씨가 승복을 하고 또 내가 지면은 승복을 해야죠.
2: 그 저기 그 멘트 아까 쓰셨다고 그랬죠?
1: 네, 빨간 거.
2: 그 우리 저 한동환 님이 이겼을 때 멘트는 뭐라고 적었어요?
1: 줘보세요.
0: 아, 이렇게 네. 저를 네. 이렇게
2: 빨리 좀
0: 해주셔서 네. 이게 팬들한테 감사드린다고.
2: 그럼 이제 만약에 졌어.
0: 졌으면 아이 우리 훌륭한 그 영어로 된 방송을 많이 나오신 네. 우리 남상 가수님한테 네. 축하드린다고.
2: 아까 적으신 게 골기 아, 적으신 거예요?
1: 보여주면 안 보여주시는데.
3: 제가 볼 때는 적을 일도 아닌데 적었네요.
1: 지금 언뜻 보면 빨간 펜으로 틀려라 그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펜을.
0: 아니에요.
2: 남산 씨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3: 저는 그 우리 친구와 이렇게 네. 동반 우승을 하면 더 좋을 텐데.
2: 동반 우승이 어디 있어요? 동반 우승이.
1: 처음 듣는 얘기네 동반 우승.
2: 아니 오늘 무슨 골프 대회입니까 동반 우승하게?
3: 같이 또 토크하는 게 너무 재밌고요. 네. 또 이 방송을 같이 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네. 영광이고 즐겁죠. 네.
2: 두 분이 앉아가지고 유튜브 하면 재밌겠다.
3: 네? 아, 저는 저 친구랑 안 합니다.
2: 아, 안 해요?
3: 저 혼자 해도 되는데. 그때 옆에서.
1: 아니, 그 지나가는 두꺼비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국내 라디오 방송 중에서 2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3: 예.
1: 2시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일 알차고 웃기고 재밌다고 이렇게
2: 주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제가 그 지난주 전국 교통부 다 돌았거든요.
1: 네.
3: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건 우리 그 최일구 네. 그 선생님하고 네. 김태현 그 선생님 두 분이서 너무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입담을 할 수 있는 분이 흔치가 않습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3: 네. 그래서 네. 아주 지금 청취율도 많고 네. 너무 인기가 좋아서
1: 가산점 2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뭐 그런 아니, 우리 최일구 선생님
1: 추가할게요. 예.
0: TV에서 보실 예. 때는 예. 말씀 잘하세요. 정말 예. 그, 뭐, 깜이에요.
1: 깜, 네. 어떤 깜?
0: 1번 깜.
1: 아, 본래 깜도 안 된다. 안 좋게 말할 때 깜이라 그러는데.
0: 저는 그렇게 높이 보셨는데, 아, 네. 여기 저, 지금 교통방송 라디오에 여기에서 앉아 계시는 게 좀 네. 아까우신 것 네. 같아요.
1: 아, 아깝다. 네. 제가 MBC로 다시 보내드려야 돼요.
0: 아니죠.
1: 예?
2: 여보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
0: 자. 위로 보내야죠, 위로.
2: 그러면, 자, 여기까지 다 들었으니까 잠시 후에 오늘 대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 자, 오늘 우승자를 이제 어떻게 했던 이제 발표를 해드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한 고정 코너로 가고 싶을 정도로 재밌어가지고
0: 고맙습니다.
1: 저희가 이 제작진들도 지금 밖에서 막 지금 막 고민이 너무 되셔가지고 지금 문자도 확인하시느라. 자, 그러나 오늘 우승을 발표합니다. 오늘의 우승은! 이야,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아, 한동환님은 아까 슈퍼챗 누가 쏘시던데.
0: 아, 그러셨어요?
1: 예, 마음의 여유가 되시면은 좀 저한테도 좀 주시라 그래요.
0: 예, 예, 예.
1: 오늘의 우승은!
2: 누구예요?
1: 와!
0: 감사합니다.
2: 남산 무너지겠다. 하도 이걸, 소리를 질러서. 아이고.
0: 친구야.
2: 축하합니다.
0: 아이, 고맙습니다.
2: 자, 먼저 남산 씨. 먼저 예. 한 말씀.
3: 차만 타면 오는데 궁금...

0: 국민 가요, 국민 가서 되는 그날까지 예. TBS 교통방송을 통해서 정말로 사랑받고 열심히 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한동아님은 네. 아쉽게 문자 네. 많이 받으셨는데 아쉽게 네. 우승은 놓치셨는데 네, 우리 준비한 멘트 읽어주세요. 네.
2: 사랑하는 우리 친구 남산 고맙네. 이게 자네 또 이렇게 와서 나오고 입담이 좋아서 한 번으로 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을 판인데 이게 두 번 나오게 돼서 내가 또 고맙네. 그리고 축하하고 우리 또 최일구 선생님께서 앞으로에도 한동안 뒤로에도 한동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내가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억이 많이 남고 네. 기억이 많이 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우승자 남산 씨의 노래 차만 타면 오는데 오늘 끝곡으로 듣고요. 자 한동안 씨는 뒤로 해도 한동안 앞으로도 한동안 씨는 패자 부활전이
2: 아 그것도 있어요?
1: 아 재밌습니다.
2: 좀 센 사람하고 붙여주십시오.
1: 아 네. 좋습니다.
3: 그럼 한동안 좀 연습 좀 하고 계세요.
2: 예.
1: 자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산 씨 한동안 씨 고맙고요.
2: 네 감사합니다.
1: 김전 작가와 김태발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3: 실버놀이 최고다.

0: TBS 캠
1: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2: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1: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0: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면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반대 청담대교 방면으로는 복정에서부터 밀려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성수대교에서 동무대교 구간 내 1차로에서 추돌사고 있고 뒤로 잠실대교에서부터 밀려서 이후로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내 2차로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이후로 다시 한강대교에서 여의 상류까지 여의 하루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반대 하남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추돌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남춘천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의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장지웅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오프닝이 새로운 목소리로 시작되어 청취자 여러분께서 혹시나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지능연구소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새로운 녹음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진행했던 AI 라운지 두 편을 다시 보내드리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보실 AI 라운지에서는 유용균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 응용연구실장님이 전해주신 원전과 AI에 대한 인사이트에 이어 김승기 파브로 대표님이 전해주신 예술과 창작 속 AI와 인간에 대한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재방송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CNBLUE의 I'm Sorry.

0: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정부가 행정 각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AS 정책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 AI를 도입해서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형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조금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에너지인 원자력, 그리고 현재 가장 뜨거운 기술인 AI가 만나는 최전선에 계신 분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유용균 인공지능 응용연구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 응용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유용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UST에서 그 인공지능 전공에서 학생 지도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실장님 원래 원자력 연구원에서 꽤 오랫동안 네,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5년 정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원자력과 AI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실 저는 원자력 분야에서 이 AI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부터가 일단 놀라웠어요. 이게 원자력이라고 하면은 왠지 좀 오래된 기술 같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AI가 벌써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상상을 못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약간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인공지능 실을 2020년에 만들었는데 네.

0: 사실은 30년 전에 인공지능실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
1: 아, 예.
0: 네. 그때 우리 1980년대 초에 또 인공지능이 그때 잠깐 붐이 있었잖아요.
1: 아, 맞아요. 네.
0: 그래서 연구원에 네. 계시는 많은 이제 박사님들이 네. 왕년에 다 인공지능 하셨어요.
1: 아, 그러셨군요.
0: 또 그때는 네. 이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네. 다들 학위 논문에다 뉴럴넷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아, 학위 논문 받으셨고 예. 그래서 저희 원자력 연구원이 오래됐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당시에 인공지능 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아요.
1: 아, 네. 그렇군요.
0: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인공지능이 원래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는 것이 크게 네.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 네. 우리가 챗GPT처럼 어떤 완성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네. 활용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인공지능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머신러닝이라는 수학을 가져와 쓰는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우리가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모든 공학자들이 수학을 가져와 쓰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런 것처럼 우리도 머신러닝을 가져와 쓰는 거는 사실 전 분야에 다 적용할 수가 있고
1: 아.
0: 뭐 수학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 수학적인 방법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해왔다면 최근에는 그럼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0: 최근에 챗GPT 이후로 우리가 네. 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이 드디어 실체화 돼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예.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수학적인 도구로서 인공지능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1: 네.
0: 이런 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네.
0: 원자로를 이게 설계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하거나
1: 네네.
0: 아니면 원자로를 운영할 때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또 원자력이라고 하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원자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최적화에도 AI가 충분히 사용될 수 있겠군요.
0: 네, 네 맞습니다. 네.
1: 그럼 이제 이 최적화는 단순히 이제 뭐 최적화를 떠나서 이제 에이전트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에이전트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에이전트라면은 아마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시키는 걸 넘어서서 아마 이제 동료처럼 AI와 협업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거든요. 원자력처럼 뭔가 안전이 좀 되게 중요한 이런 분야에서는 AI에게 좀 자율성을 준다라는 것이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고 약간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0: 일단은 그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면은
1: 네.
0: 뭔가 이제 곧바로 원자로한테 인공지능 제어를 다 맡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1: 네.
0: 많이
1: 네.
0: 있는데요.
1: 그렇죠.
0: 사실 그때까지 가는 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1: 아.
0: 저희가 인공지능 적용하는 거는
1: 네.
0: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인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 첫 번째.
1: 네.
0: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에이전트로 활용하는 거는
1: 네.
0: 직접적으로 원자로에 대해 제어권을 주고 알아서 운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 원자로를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원자로의 R&D를 수행할 때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다 그 노동 집약적인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 네.
0: 우리가 책상 앞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도
1: 네.
0: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 내가 하는 일의 몇 퍼센트가 박사학위가 필요한 일인가? 생각은
1: 네.
0: 그렇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네. 뭐 기한문 올리고 문서 쓰고 PPT 만들고
1: 그렇죠.
0: 이런 과정들 혹은 네. 이제 원자로 운영할 때도 많은 일들이 서로 이제 문서 관련된 작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1: 네.
0: 일들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이런 인간이 고유의 창의성과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활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0: 네.
1: 도와주는
0: 네.
1: 그 역할을 한다.
2: 네. 네.
1: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군요.
2: 업무 보조적인 네.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계속 활용하고 계신다.
1: 네.
2: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미중 AI 과학 패권 경쟁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엄청난 프로젝트를 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중국에서는 반석 프로젝트, 미국에서는 제네시스 미션이네요. 이름부터 이제 다 뭔가 최초를 얘기하는 뭔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0: 이 인공지능이 한 2024년부터 그 IQ 검사에서 인간의 IQ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 네.
0: 24년 가을쯤에 일본의 사카나 AI라는 회사에서 그
1: 네.
0: 자유형 AI 과학자, AI 사이언티스트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1: 아, 예.
0: 이 서비스가 단순히 이렇게 문헌 분석하고 보고서 써주는 수준이 아니라
1: 네.
0: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1: 네.
0: 뭐 코딩도 하고 코딩 결과를 내가 실행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논문을 쓰는 전 과정을 다 자동화했거든요.
1: 와.
2: 네.
0: 그래서 심지어는 올해 봄에 1년 전에
1: 네.
0: 그 인공지능으로 쓴 논문이 세계적인 컨퍼런스에 어셉트가
1: 네.
0: 됩니다.
1: 아.
0: 그런 일도 있었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논리적인 작업도 이제 가능해지니까 자연스럽게
1: 네.
0: 이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연구의 많은 부분들을 맡겨서 이 R&D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런
1: 네.
0: 노력이 이제 올해 여름 작년 7월에
1: 네.
0: 중국에서 그 사이언스온 반석이라는 이제 그 시스템을 오픈을 했어요.
1: 네.
0: 소개했는데 그

0: 반석이라는 시스템이 그겁니다. 우리 인공지능 에이전트한테
1: 네.
0: 우리가 연구할 때 쓰는 도구들을 주고
1: 네.
0: 능동적으로 R&D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 오.
0: 예를 들어 우리가 연구 도구라고 하면은
1: 네.
0: 여러분들 이제 뭐 계산기를 쓴다든지
1: 네. 그렇죠.
0: 아니면 뭐
1: 현미경을 워드포... 쓴다든지
0: 아 그런 것도 도구죠.
1: 네.
0: 그다음에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뭐 PPT
1: 네.
0: 문서 작업 그다음에 아니면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할 때 매트랩이라는 거 쓰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이런 것들이 다 도구죠.
1: 네.
0: 그런 도구들을 한 300개 정도 주어지고
1: 네.
0: 내가 어떤 연구 주제를 주면은 그 도구들을 써서 능동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주는 시스템을 그 중국 과학원의 자동화 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들었고 이거를 중국의 출연연 같은 곳에 이제 쫙 배포해서
1: 네.
0: 이 R&D를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원대한 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1: 와. 이제는 연구 네. 자체를 AI에게 맡겨서 그 기존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미국이 자극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뭐 태양광이나 배터리나 이런 분야들은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압도적으로 뒤처지고 있죠.
0: 그렇죠. 그리고 이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위협을 느끼니까
2: 네.
0: 미국이 자기들이 지금 가장 잘하는 게 뭐다? AI다.
1: 그렇죠.
0: 이 인공지능을 써서
1: 네.
0: 또 과학기술의 격차를 벌려보자고 하는 게 제네시스 미션이고
1: 네.
0: 그 내부적으로 제네시스 미션을 제2의 아폴로 프로젝트, 제2의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얘기합니다.
1: 네. 예. 그만큼 사활을 건 어떤 패권 경쟁의 핵심적인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 제네시스 미션 아래에 그런 원자력에 특화된 어떤 그런 미션도 있는 건가요?
0: 제네시스 미션에 좀 놀랍게도 원자력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1: 네.
0: 그 인공지능을 이제 많이 써야 되는데
1: 네.
0: 그럼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전기 생산하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
1: 그렇군요.
0: 라고 해서 원자력을 해야 되는데 그 원자력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 요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운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1: 네.
0: 전기가 싸지니까 또 AI를 더 많이 그릴 수 있겠죠.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원자력이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1: 아,
0: 또
1: 네.
0: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1: 네.
0: 이제 AI가 거기다가 또 역할을 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서로서로 돕고 돕는 상생관계에 있는 그런 구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자력 그 이 원자력 분야가 그러면은 AI를 활용해서 설계 기간이나 뭐 R&D 기간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AI 자체를 돌리는 데에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2: 네.
1: 그럼 이제 이 현재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런 연구 개발 과정을 어떻게 효율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치가 좀 있을까요?
0: 지금 미국에서는 그 원자력 쪽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1: 네.
0: 프로메테우스 네.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네시스
1: 네.
0: 미션 아래서 원자력 쪽 프로젝트를 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 네.
0: 목표가 심플합니다. 미국은 다 이제 돈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원자로를 이제 설계하는 기간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7년, 10년씩 걸리는데
1: 네.
0: 건설하는
1: 네.
0: 기간 다 포함해서
1: 아,
0: 이거를
1: 포함해서요?
0: 네, 이걸 네. 이제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라고
1: 아.
0: 하고 있고
2: 네.
0: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 요금을
1: 네.
0: 절반으로 줄이겠다.
2: 아. 모든 걸 다 절반으로 줄이겠다.
0: 맞습니다.
1: 이번 네. 기간을 줄임으로써 자연스럽게 비용도 줄이겠다라는 뭐 그런 취지인 건가요?
0: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1: 네.
0: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뭐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박사 100명을 뽑아서 가둬놓고 설계 문서를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뭐 10명에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1: 네.
0: 훨씬 더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1: 아.
0: 있겠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1: 네.
0: 물론
1: 네.
0: 이제 이 원자력 쪽에 전문적인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도 있지만
1: 네.
0: 많은 부분들이 문서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1: 아, 그렇죠.
0: 우리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은
2: 예. 네.
0: 규제 기관에서 그 검토를 하거든요.
1: 예.
0: 그러면 그 문서를 왔다 갔다 하는 기간만 한 3년 정도 잡습니다.
1: 와.
0: 3년. 그 동안에 이제 이게 우리 이렇게 설계했는데
1: 예.
0: 여기서 도장을 찍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원자력은 또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검토 기간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2: 그럴 것 같습니다.
0: 수없이 문서가 왔다 갔다 왔다
2: 네.
0: 갔다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1: 그렇네요.
0: 길고 그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서 쓰는 그 작업도 너무 많이 걸리고
1: 네.
0: 그 중간에 뭐 검증하는 건 실험도 해야 되고 또 시뮬레이션 하는 기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1: 예.
0: 보통 한 7년 정도 잡는 것 같아요. 원자로를 이제 이 설계하고 인허가 받는 것까지가 한 7년이고 그걸 이제 건설하는 기간까지 합하면 10년 걸리는데
1: 네.
0: 문제는 이제 지금 당장 인공지능 이제 데이터 센터 에너지 필요하다 그러는데
1: 네.
0: 그 10년 후에 지어지면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거 네. 기간 자체를 단축시켜 보자는 겁니다.
1: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2: 네.
1: 한편으로는 뭐 신재생 에너지를 당장 깔 수 있는 대로 깔아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한편 어차피 거대한 그 전력 공급은 원자력 같은 어떤 거대한 발전소에서 가능하니 그것도 좀 시간을 단축해 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0: 네. 근데 약간 또 다른 게
1: 네.
0: 이제 보통 이제 그 예전에는 큰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1: 네.
0: 전기를 이제 끌어오는 방식 썼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요즘에 송전 비용이 점점 커지고 예를 들어서
1: 그렇죠.
0: 송전탑 같은 거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작은 원자로를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지어서 그 데이터 센터를

0: 운영하기 위한 작은 원자로 짓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이 기술 자체는 원래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문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새로운 원자로다 보니까 이제 지어서 다시 인허가 받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1: 아, 새로운 기술이니까.
0: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그 규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규제하는 기존의 규제 인력들은 기존에 그 덩치 큰 상업용 원자로를 규제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새로운 원자로다 보니까 이걸 규제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난제를 인공지능으로 돌파해보고자 하는 거죠.
2: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신형 원자로를 개발하는데도 지금 인공지능은 계속 쓰이고 있는 거군요.
0: 그래서 조금 이제 처음 들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질 수 없다. 제네시스 미션 뭐 이렇게 반석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문샷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샷 프로젝트의 일부에 저희가 또 MSR이라고 소형원자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형원자로도 선박용 소형원자로예요. 컨테이너 선박. 컨테이너 선박에 들어가는 이제 디젤 발전기를 원자로로 대체를 해보자고 하는 건데.
2: 일종의 핵잠처럼. 그 원자력으로.
0: 평화로운 목적입니다.
2: 그렇죠. 뭐 핵잠도 그 저기 원자력으로 평화롭게 쓰면 돌아가는 거니까요.
1: 평화로운.
0: 근데 이제 그것도 새로운 원자로다 보니까 이게 빨리 지금 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스마트폰처럼 매년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시기잖아요.
2: 그렇죠.
0: 10년씩 걸리면 사실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써서 새로운 우리가 선박용 원자로를 그 만들고 설계하는 그 과정 자체를 확 이제 압축해 보자는 것도 저희 목표 중 하나입니다.
2: 그렇군요. 이 문샷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은 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일까요?
0: 그 문샷 프로젝트 자체를 제가 이제 담당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배경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제2의 아폴로 프로젝트다. 제2의 맨하탄 프로젝트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우라늄처럼 자산화하게 되는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인공지능을 뭐 이런 과학기술에 적용하는 건 예전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지금 막 그 급박하게 막 국가의 명운으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너무 우리는 좀 한가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제 잘 써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약간 이제 아, 서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약간 우리도 이름도 이렇게 문샷이라고 조금 K문샷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하게 붙이고 약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보자.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노벨상 받을 만한 연구도 하고 정말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우리가 미션 중심으로 해보자고 하는 프로젝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이 원자로를 뭐 개발하고 뭐 또 설계하는 분야에서 이제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원자로는 뭐 이 개발하고 짓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원자로를 운용하는 데에도 사실은 또 비용이 또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인공지능이 비용 절감을 좀 어떻게 해줄까요?
0: 지금 원자로는 워낙 안전이 중요한 어떤 설비다 보니까 그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제어실에만 6교대로 6명이 일을 합니다.
2: 6교대로 하는 거예요.
0: 6교대로.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3인 아마 3교대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또 계속 체인지해 줘야 되잖아요.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러면 단순하게 저희 원전 하나 운영하는 데만 한 기 그냥 운영하는 최소한의 운전실에 있는 운전들만 36명 이렇게 필요한 거고요. 뭐 이게 사실 가장 큰 이 원자로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박용 원자로 같은 경우도 이거 운영하는 인력이 뭐 100명 넘게 타야 된다. 이게 손주가 용납하지 않아요.
2: 아, 그렇죠.
0: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이제 SMR 시대로 가면은 원자로의 출력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이걸 옛날 방식으로 운영하면은 사람이 똑같이 드는 거잖아요.
1: 경제성에서 줄어들었는데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0: 그렇죠. 경제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2: 그렇네요.
0: 운영 비용이 그대로라면은 그 출력이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나오는데 운영 비용이 그대로면은 경제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2: 그렇죠.
0: 참고로 원자력 발전소는 그 연료 비용이 많지 않아요. 원료 비용이 한 20%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 운영 비용입니다.
2: 그런데
0: 이 비용이 대부분인데 이제 이거를 줄이면은 사실 전기 요금이 싸질 수 있는 거죠.
2: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사람 수를 줄이는 게 사실 첫 번째 사람 줄인다면 좀 위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줄이는. 그다음에 SMR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개 SMR을 이렇게 한 사이트에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두고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데 현행 법대로 하면 그 원자로마다 36명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2: 그렇군요.
0: 그래서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은 이걸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시스템 이용해서 여러 개의 원자로를 2명, 이런 3명 이런 적은 수의 인원이 여러 개의 원자로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도 늘어나고 전력 수요가 늘어날 테니 원자력 발전소가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그 더 적은 사람

0: 들로 더 많은 원자로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1: 네, 그 한편으로 이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비용 절감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좋지만은 결국은 원자력이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할 거는 안전 문제일 것 같습니다. AI가 원전의 안전을 좀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좀할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하면 좀 오류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사람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 네, 그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원전의 어떤 사고까지는 아니고 뭔가
0: 네.
2: 이제 뭐 불시 정지라든지 이런 사건들의 원인에
0: 네.
2: 상당 부분이 인적 오류입니다.
0: 아, 그렇군요.
2: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버튼 누르지 말라 그러는데
0: 네.
2: 눌러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1: 괜히 한번 눌러보는 사람이 있죠.
2: 아니면은 이제 오늘 뭐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0: 아.
2: 기분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0: 네.
2: 여러 가지 이제 인적 오류가 사실 상당히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0: 아,
2: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그리고 어떤 우리가 작업 운전하는 과정 중에서도
0: 네.
2: 사실은 원자로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그런 이제 부가적인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0: 네.
2: 부분들을 줄여서 실제로 원자로 운영하는데 좀 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도 있을
0: 아,
2: 거라 생각하고
0: 네.
2: 두 번째는 웬만한 어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미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0: 네.
2: 사고 날 수가 없는데
0: 아.
2: 우리가 산정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0: 네.
2: 후쿠시마 사고 같은 사고가
0: 아.
2: 일어났을 때는
0: 아. 네.
2: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자기들도 훈련도 받지 않은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인 거죠.
0: 너무 그렇죠.
2: 그리고 막 정전이 됐어요.
0: 네.
2: 주변 다 암흑이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일본 운전원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2: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자동차에 배터리 들고 와가지고 시스템 살리고
0: 아,
2: 잘했어요.
0: 네. 네. 저도 봤어요. 네.
2: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복귀를 해보니까.
0: 네. 네.
2: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는 거죠.
0: 아,
2: 그렇게까지 약간 그 사고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는데 의사결정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0: 하지만 그게 또 미리 예측하지도 못했고
2: 훈련도
0: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2: 네.
0: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2: 그렇죠.
0: 부분도 있었던 거네요.
2: 실수라고 하긴 또 그래요. 왜냐하면
0: 그렇죠.
2: 이거는 그 정도 한 것도 잘한 건데
0: 그렇죠.
2: 더 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게 어떤 인간이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을 해결해 내는 능력이 개인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0: 아, 그렇죠.
2: 그렇죠. 약간 인기응변 같은 거잖아요.
0: 예.
2: 그래서 아무튼 이제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이런 AI 시스템 혹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 미래의 원전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어떤 의사결정할 때 도움되는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면은
0: 네.
2: 조금 더 긴급한 상황에서 좋은 결정 내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0: 네.
2: 우리 자동차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죠 이미. 왜냐하면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막 미끄러지고 있다든지
0: 아,
2: 그때 이제 자세 제어 해주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제동을 해주죠.
2: 이제 그런 식으로 인간이 조금 더 잘 판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인공지능이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0: 아, 그럼 네. 이제 이런 AI가 들어오면은 상대적으로 그 이제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조금
2: 네.
0: 더 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좀 될 수 있을 수 있겠네요.
2: 네네.
0: 네. 네. 이제 2011년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후쿠시마 사고 같은 이런 극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인간은 사실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또 말씀해
2: 그렇죠.
0: 주신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는 이 판단력이 매우 흐려질 수 있잖아요.
2: 네.
0: 이때 이제 AI가 내리는 판단을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할지 한번 어떤 경험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어떤 이제 따르다 보다는 결국에 인간의 결정은
0: 네.
2: 어떤 결정은 이제 인간이 내리는 거고요.
0: 네.
2: 근데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어떤 데이터라든지 의사결정하기 위한 어떤 그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 저는 이제 먼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뭐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0: 네.
2: 현재까지는 그 중요한 결정은 인간이 내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0: 네.
2: 그 내리기 위해서 이제 서포트해 주는 도구인데
0: 네.
2: 그 도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사실 그것도 인간의 영역이죠.
0: 그렇죠.
2: 참고만 하고 내가 무시를 할 수도 있고 좀 의존적으로 인공지능 더 믿을 수도 있고
0: 네.
2: 그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어떤 분들은 거의 뭐 손만 얹고 뭐
0: 그렇죠.
2: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못 믿어가지고 꼭
0: 네.
2: 이제 붙잡고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그런 거는 조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0: 그렇죠.
2: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0: 네.
2: 네.
0: 이거 참 핵심인 것 같아요.
2: 네.
0: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믿을지도 결정하는 것도 인간이다. 라는
2: 네.
0: 점은
2: 네.
0: 매우 좀 중요한 그 오늘 함의를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뭐 AI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AI가 계속해서 만능 해결사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뭐 인공지능이나 뭐 아니면 원자력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간의 오류들을 조금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언박싱 AI에서 했던 질문들이잖아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아까 이 새로운 맨해튼 프로젝트, 이 새로운 우주 경쟁 속에서 인간의 자리는 어디일까? 원자력 좀

0: 전문가들이 이제 AI에게 인간 일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네. 것인가. 제일 이제 위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1: 네. 뭐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엔 그 안에도 인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네. 어떻게 될까요?
2: 일단은 제 생각할 때 그 R&D, 우리 연구개발은 최소한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진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네. 그 R&D라는 거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세상에
1: 그렇죠.
2: 과학기술 발전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10배 더 효율적으로 변해서 네. 우리가 10배 더 빨리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2: 그래서 네. 우리 과학자가 할 일은 할 일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느끼는 게 점점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연구개발하면서 했던 많은 일들이 자동화되고 있고
1: 네.
2: 그러면은 인간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의 역할은.
1: 아, 네. 어떻게 바뀌실까요?
2: 과학자들이 예전에 저도 냉정하게 책상 네. 앞에 앉아가지고 하는 90%의 일은 박사학위가 필요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인공지능이 네.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해주고 네. 사람은 이제 약간 그 인공지능이 해온 결과를 가지고
1: 네.
2: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니면 잘못했으면 잘못해도 혼내는 거 이런 역할이 앞으로 이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 역할이 이제 되게 앞으로 많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거의 역할. 기획자이자 감독 같은 느낌을 바뀌는 거네요.
2: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모든 그 직원들이 CEO가 돼요.
1: 아, 그렇죠.
2: 실제로 또 1인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네, 있고 네. 지금 연구 저도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모두가 다 과제 책임자가 된다.
1: 아,
2: 책임자죠. 이제 모두가 자기가 그렇죠. 모든 실무까지 계획부터 해서 모든 것을 이제 1인이 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1: 지금까지는 이 출연연 아래에 과제 단위로 뭔가 이렇게 담당하시는 네. 리더가 있으시고 그 아래에 맞습니다. 팀원들이 있는 구조였던 거죠.
2: 예, 맞아요.
1: 네.
2: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도 대학원생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1: 아, 예.
2: 네. UST 홍보 해도 되죠.
1: 아, 네. 네. 네.
2: 이제 학생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학생한테 이렇게 이런 거 해보자
1: 네.
2: 하면은 이제 아이디어 받아보고 하는데.
1: 네.
2: 지금은 그게 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아이디어 있으면은 바로 인공지능한테 얘기해서 네. 너 아이디어인데 괜찮아? 한번 구현해서 가져와봐. 가져옵니다.
1: 예.
2: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연구할 때도 지도학생이 필요 없어지는 지도교수도.
1: 아, 그런데
2: 또 거꾸로.
1: 네.
2: 학생도 이제 지도교수가 필요 없어지는.
1: 아, 그렇네요.
2: 그런 시대를 가고 있어요.
0: AI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왜 지도교수한테 물어봐야 저 바빠가지고 답장도 잘 안 해주는데. 네. 인공지능 지도교수 에이저서 이제 지도교수 에이전트 만드는 거 알려줬어요. 제가. 이렇게 클로드 가지고 스킬로 네. 지도교수 하네스 만들어서
1: 아.
2: 앞으로 여기 한번 물어보고 먼저 물어보고 네, 찾아와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1: 네.
2: 역할이 좀 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과도기적으로
1: 네.
2: 그런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범용적인 에이전트는 아니라 어떤
1: 네.
2: 특정 분야마다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1: 네.
2: 지금 제가 볼 때 과학자들 중에 제일 핫한 직업이 뭐냐면은
1: 네.
2: 내가 연구하는 과정을 이해를 하고
1: 네.
2: 이걸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 아.
2: 이게 이 사람들이 제일 핫해요.
0: 역시 아. 구조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2: 맞습니다.
0: 가장 핫한
2: 예,
0: 거군요.
2: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R&D를 한번 해본 사람이 그 과정을 알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근데 네. 이 과정만 안다고 아는 사람이 만약 인공지능 모르면은 어떻게 자동화해야 될지 모르고
1: 그렇죠.
2: 그렇죠. 인공지능만 아는 사람들은 연구가 뭘 어떤 과정을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1: 그렇죠.
2: 뭘 자동화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1: 네.
2: 이걸 두 개 다 아는 사람들이 요즘에 제일 핫해요.
1: 아, 그렇군요.
2: 네.
1: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연구 현장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앞으로 AX가 진행되는 거의
2: 네.
1: 모든 분야에서는
2: 네.
1: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1: 결국에는
2: 맞습니다.
1: 인공지능과 내 분야를 모두 알아야
2: 네.
1: 이 AX 과정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2: 그렇죠.
1: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네. 아, 참 앞으로의 시대가 네, 매우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 네, 그런 이야기가 좀 듭니다.
2: 또 약간 뭐 또 하나 말씀드리면
1: 네.
2: 예를 들어서
1: 네.
2: 요즘에 그 컴퓨터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1: 네.
2: 실험하는 과정도 자동화하고 있잖아요.
1: 아, 네. 실험. 네,
2: 근데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뭐 이제 실험실
1: 네.
2: 소재 실험실 갔더니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뭘 하고 있냐면은 소재 전공했는데 로봇하고 그 인공지능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처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1: 예.
2: 저런 거 자동화하는 거는 뭐 기존에 스마트 팩토리 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거 아닌가.
1: 아, 그렇죠.
2: 물어봤더니
1: 네.
2: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그렇지 않대요. 자기도
1: 아.
2: 이런 거를 자동화하는 것을 맡겨봤는데
1: 예.
2: 이게 그분들은 이 실험하는 과정을 이해를 못하니까
1: 아,
2: 이게
1: 그렇군요.
2: 비효율적인 거예요.
1: 아. 네.
2: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이제 대학원에서 엄청 이제 학생들도 인기 좋은데
1: 네.
2: 이 뭐에 인기 좋냐?
1: 네.
2: 내가 소재 그 도메인 지식이 있는데
1: 네.
2: 내가 소재 실험하는 과정을 내가 자동화할 수 있는 그 설비 자체를 내가 설계를 하고 거의
1: 아.
2: 인공지능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인 거죠.
1: 예.
2: 이런 분들이 요즘 제일 핫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사실 원래 과거에는 이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공부도 공부지만 실험실에서 사실 노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0: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뭐 필요 없는 90%의
1: 그렇죠.
0: 일을 잘하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화학 가면은 맨날 가서 피펫으로 이렇게 뭘 용액 넣고 있다거나 혹은
2: 네.
1: 뭐 생물학 가면은 이제 그 밤을 새면서 주기적으로 실험실에 가서 체크하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0: 좀 기대가 됩니다.
1: 사실 이제 계산기에서 조수로 이제는 좀 든든한 동료 에이전트로 원자력과 AI가 이제 써내려갈 좀 새로운 페이지를 이제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유용균 실장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AI 라운지입니다. 네, 철규님. 철규님의 네. 이제 본업은 이제 디자이너시잖아요.
4: 네,
3: 그래서
4: 그렇죠.
3: 요즘 뭐 나노바나나라던가 뭐 클린 같이 뭐 영상 이미지 생성해주는 서비스가 되게 많던데 네. 좀 이용해 보셨나요?
1: 네, 많이 이용을 했고 실제로 작업 과정에서 이용을 하면 생산성이 확실히 높아지긴 합니다.
3: 아, 그렇군요.
1: 왜냐하면 굉장히 급한 마감들이 많기 때문에
3: 네.
1: 이렇게 옛날에는 하나하나 스케치를 냈다면 요즘 그래도 AI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하는데 아. 동시에 이제 활용을 하면서 야, 이거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3: 네, 이게 저도 그때 나노바나나2를 공개할 때 보니까
1: 네.
3: 스태프는 물론이고 배우도 없이 영화감독 혼자서 이 영화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던 게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요.
1: 네.
3: 이 창작의 영역도 이렇게 이제 기술로 넘어가는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1: 사실 옛날에 우리가 AI 얘기를 하면은 AI가 끝까지 침범하지 못할 영역이 예술과 창작의 영역일 것이다.
3: 맞아요.
1: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3: 그런데 그렇죠.
1: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AI가 가장 먼저 침투하고 가장 먼저 활용되는 분야가 사실 이미지, 창작, 예술 분야 이쪽이 지금 더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I의 그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네. 이 창작의 영역을 지금 AI가 침투하고 있는데
1: 그쵸.
3: 과연 우리 창작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1: 네.
3: 오늘은 저희가 디자이너이신 김승기 박사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인간 창작자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은 무엇인지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계, 예술계 그리고 산업계를 오가면서 저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디자이너 김승기라고 합니다.
3: 기술과 예술을 접목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1: 네.
3: 보니까 이제 뭐 기업에서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티스트 하셨는데 보니까 또 그 개인적으로 이 시장과 뭐 시장에 직접 참여하셔서 브랜드도 하고 계신 것으로 이제 들었거든요.
1: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브랜드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신생 브랜드를 새로 이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시작하게 된 계기나 좀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5: 약간 대단한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3: 네.
5: 어떻게 브랜드를 혼자서 네. 안락한 회사를 떠나서 시작하게
1: 진짜.
5: 되셨나.
3: 그러니까요.
5: 근데 사실 굉장한 막 이유와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60대 중후반에 제 모습을 상상했을 때 제가
1: 네.
5: 어떤 모습이 되고 싶냐라고 하면은 약간 도자기 있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을 꿈꾸거든요.
3: 네.
5: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작품을 계속 꾸준히 늙어서도 만들어내고
3: 네.
5: 사람들이 그걸 또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을 꿈꾸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나만의 것을 좀 쌓아가야겠다라는
3: 네.
5: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3: 네.
5: 그래서 물론 지금 도자기를 빚고 있진 않지만
3: 네.
5: 디지털 장인 같은 모습을 꿈꾸면서 제 브랜드를 시작을 하게 됐죠.
1: 이게 아니야 하면서 막 이제 도자기를 깨는 그런 이미지로.
5: 근데 실제로 3D 프린팅 할 때도 네. 맨날 버려요.
1: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도자기 빚는 할아버지를.
5: 네.
3: 야, 이게 뭐 지금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3D 프린팅과 또 뭐 미디어 아트 이런 것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세는 과거의 장인들이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또 크게 다르지도 않기도 한 그런 면이 좀 있네요.
5: 아, 네, 맞습니다.
3: 네.
5: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 그 스타트업에 있었을 때
3: 네.
5: 광고 콘텐츠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 네네.
5: 그때 저희가 실제로 이제 납품하는 그 온라인으로 이제 마케팅 되는 광고 콘텐츠들 만드는데
1: 네.
5: 광고 이미지 광고 하나 만드는데
3: 네.
5: 저희가 이미지를 한 몇천 장씩 만들어서 하나 사용하고.
1: 한 장을 만들기 위해.
5: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1: 사실 굉장히 많은 AI를 지금 하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을 만들기 위해 막 몇천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다른 지금 브랜드를 하시면서도 아니면 또 연구 같은 걸 하시면서도 AI를 좀 아직은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5: 네,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1: 네.
5: 일단은 제 브랜드 할 때는 브랜드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미지거든요.
1: 그렇죠.
3: 아, 그렇죠.
5: 근데 그 이미지를 다 AI로 활용해서 만드는 거는 이제 거짓일 수 있지만
1: 네.
5: 이미지의 컨셉샷 이런 부분들은 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 등장하지 않는
3: 네.
5: 이 브랜드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심상들을 표현하는 이미지들은 다 AI 활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1: 아. 네.
5: 그리고 이미지 이런 말이 라디오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눕기 딴다고 하거든요.
3: 아, 맞아요, 맞아요.
5: 네,
3: 괜찮습니다.
5: 네. 네. 배경을 깔끔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것도 예전에

0: 손으로 했었으면 맞아요. 클릭하면 되거든요.
1: 아, 맞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카락 한올 다 따가지고 그 만들어야 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리고 심지어 그림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맞아요. 표현해줘요. 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죠. 아,
2: 저도 이제 디자인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디자인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네. 생각보다 그냥
1: 막노동
2: 노력을 막 네. 써야 되거든요.
0: 공수가 많이 들죠.
2: 그렇죠. 품이 많이 드는 그런 네. 작업인데 사실 AI 나오면서 그런 품이 많이 줄긴 했어요. 그리고 네.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갔고 근데 사실 AI를 활용하면서 그런 이제 감각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대체되는 거 아닐까? AI의 생산성이 너무 좋아지고 AI의 이미지가 너무 잘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사실.
1: 그렇죠.
2: 그럼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런 거 안 느끼셨나요?
0: 그런 감정은 항상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들 외에도 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1: 네, 그렇죠.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강도 많이 하는데요.
1: 네.
0: 그럴 때마다 보통 디자인학과, 뭐 제품 디자인, 네. 시각 디자인학과에서 특강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학생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딱 말씀해 주셨던 도태에 대한 공포
2: 아,
0: 이런
2: 맞아요.
0: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 네.
0: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제 네. 나만의 장점을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2: 아,
1: 그렇죠.
0: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1: 아.
0: 그래서 창작자로서 이렇게 AI 기술이 창작에서 점점 활약하면 활약할수록
1: 네.
0: 아, 나만의 차별성은 무엇이지? 이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이제는 뭐 잘 그리는 능력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가져갔을 때 그 이 면접관이라던가 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거 AI로 그린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단순히 테크니컬한 어떤 이 기술이 아니라 이것을 무언가를 보는 신미한 안목 이런 게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을 하고 이럴 네.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디렉터적인 안목을 갖춰야 한다.
1: 아.
0: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1: 아, 이게 일종의 이제 큐레이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세상 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0: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큐레이션이 중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1: 그러게요.
0: 하던 얘기 같아요.
1: 네.
0: 근데 이게 점점 범주를 확장하는 거죠. 예전에는 컨텐츠를 큐레이션 하는
2: 네. 네.
0: 안목이 중요하다라고 네. 했었으면 이제는 바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심미적인 부분, 예술품,
1: 네.
0: 그리고 뭐 디자인, 이런 지금 창작의 영역에서도 그 내 작품을 큐레이션 할 수 있는
1: 아, 그렇죠.
0: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결국은 그 기획력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을 구별을 하고 이 흐름 속에서 어떤 맥락들을 잘 읽어내는지가 AI 시대에는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사실
1: 맞아요.
2: AI 시대가 돼서 많이 느끼는 건데 옛날에 이제 막 산업 시대가 들어오면서 수공예에서 이제 공장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디자인도 엄청 많이 탄생했는데 AI 시대에도 사실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0: 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방금 이제 산업혁명 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제가 되게 요즘 우리 되게 산업혁명 때 그 공예가들의 느낌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산업혁명 시기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1: 아, 그렇죠.
0: 방직 공장에 이제 노동자들이
1: 그렇죠.
0: 방직을 하던 노동자들이 찾아가서 방직 기계를 부숴버렸거든요.
2: 때려부셨죠.
1: 그렇죠.
0: 우리는 아직 AI 센터를 부수진 않았는데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똑같은 공포를 느꼈던 거죠. 이게 나의 직업이 대체되고 그래서 이제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라고
1: 아, 네.
0: 예전에 이제 중세시대의 장인들의 정신으로 네. 돌아가자 이런 네. 운동도 시작을 하고 그런데 또 그러면서 바우하우스 등장하고 하면서 기계가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역량으로 또 파이프 같은 거 휘고 그런 건 사람이 하기 힘들거든요.
1: 그렇죠. 예.
0: 굉장히 파이프를 굵은 파이프들을 휘어서 볼드한 이미지의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2: 네.
0: 그래서 그 기술을 접목하면서 계속 디자인이 바뀌어 왔어요. 디자인도
1: 맞아요.
0: 사실 그 기술이 생겨나면서 디자인이라는
1: 아,
0: 단어가
2: 그렇죠. 맞아요.
0: 생겨난 거고요.
1: 그리고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산업혁명과 함께 그 이제 떠오른 어떤 그런 사조인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아.
0: 그리고 또 사진 등장하면서
1: 네.
0: 이제 회화가
1: 아, 그렇죠.
0: 이제 그 전에 사실주의 화가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1: 그렇죠. 그 전까지는 실제 있는 모습을 모사하는 거에 집중했던 거죠.
0: 맞습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이제는 그 사진이 등장하면서 정말로 실제로 있는 걸 모사하는 게 사진과 다를 바가 뭐야?
1: 그렇죠.
0: 라는 그렇죠. 질문들이 대두되게 되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심리에 대한 묘사 내가 봤던 이 첫인상에 대한 그 흐릿한 인상에 대한 묘사
1: 네.
0: 이런 식으로 뭐 피카소라던가
1: 네.
0: 아니면 인상주의 화가들
1: 네.
0: 이렇게 점점 차별

0: 화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인 거죠. 그래서 이 맥락으로 보자면 AI가 등장해서도 분명히 AI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AI가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들과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그 사실 그 산업시대 들어와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때 남은 디자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고전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2: 아, 그러게요.
1: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파 같은 거나 의자 같은 거는 지금도 여전히 사실 쓰이는 디자인들이고.
2: 미드센츄리. 네.
0: 굉장히 고가죠.
1: 굉장히 고가. 가치가 사실 부여가 된 거잖아요. 네. 그게 그거에 대한 그 자는 굉장히 비하가 됐었지만은 사실 AI 기술이 좀 새롭게 이제 창작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옛날에 이제 좀 제가 똑똑한 쪽을 해볼게요. 옛날에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기술 복제 시대가 막 되면서 그래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 그러니까 예술 작품 어떤 그런 굉장히 큰 밸류 같은 것들이 좀 붕괴됐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붕괴가 오히려 예술을 대중에게 열어주고 이제 해와 같은 거를 오히려 이제 약간 민주주의적으로 민주화를 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AI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접근이 쉬워진 거잖아요. 대중이 그 어떤 창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AI 기술이 어떻게 보면 창작을 좀 더 민주주의화 시키거나 그런 거에 대한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0: 네, 말씀해주신 대로 기술 복제 기술 사진과 같은 복제 기술이 등장하면서 예전에는 대중들이 예술품을 보기 위해선 굉장히 가기 어려운 미술관을 가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만 이제 미술품을 접할 수 있어서 그때 아우라라는 것이 있었다. 실존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던 건데 복제 기술로 통해서 이제 더 많은 대중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게 돼서 예술이 해방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AI는 이렇게 대중이 접하는 사람에게 해방을 시킨 느낌이 아니라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킨 느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보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요즘 유튜브에 AI 활용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2: 진짜 많더라고요.
0: 근데 그 AI 콘텐츠들의 퀄리티를 보면은 예전에 영상 전공한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만들었던 콘텐츠의 퀄리티 정도를 분명히 이 사람은 그렇게 영상 전공자 아닐 수 있음에도 만들어낸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어느 정도의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쉬워졌다. 내 생각을 구현하고 표현하기 쉬워졌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분 그 창작에 대한 해방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창작의 그래서 그 창작의 로어 바운드리라고 해야 될까요?
2: 이 그 하방
1: 최저선
2: 하한선
0: 하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하한선이 낮아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 진입장벽이 좀 낮아지고
0: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그 낮은 레벨의 컨텐츠들의 퀄리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꽤나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 하지만 또 이미 높은 퀄리티의 전문가들이 만드는 컨텐츠들이 AI에 의해서 퀄리티가 크게 변화하였는가라고 보면은 아직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광고 만들 때 이미지 몇천 장 만들어서 한 장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일러스트레이터 친구가 이거 내가 그리는 게 빠르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 맞아요. 가끔 스크립트를 쓰다가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냥 하는 게 낫겠는데? 그런 말.
0: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왜냐면은 전문가들의 퀄리티 기준점은 훨씬 일반 대중들이 만들어낼 때 퀄리티 기준점보다 높을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거든요. 하지만은 지금의 AI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내 의도대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2: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영역에서는 아직 그 민주화라고 해야 될까요?
1: 해방.
0: 해방이 아직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의 창작에는 어느 정도 해방이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1: 사실 AI도 어쨌든 그 창작에 있어서 상향평준화를 좀 갖고 오긴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디자인이든 예술이든 그 예술가의 안목을 기르는 일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앞서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을 구별하는 어떤 능력이나 안목을 더 길러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AI 시대 인간의 고유 가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거는 뭐 훈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타고나는 영역도 있지만은 이런 걸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길러낼 수 있을까 그 좀 생각을 해.

0: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네. 사실 이 안목을 길러야 되고 좋음과 나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디자인학과에서 수업할 때 항상 배우는 내용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거는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예술 쪽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안목을 기르는 거에 가장 교과서적인 답변은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라 라는 네, 구경수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2: 듣다 보니까 AI 같네요. 딥러닝 많이 해서, 머신러닝 많이 해서.
1: 맞습니다.
2: 기준을 높여라, 이거네요.
1: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하고요.
2: 그렇죠.
1: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특강을 나가거나 강의를 나갈 때 학생들에게 해주는 얘기는 좋은 것의 범주를 지금은 좀 넓힐 필요가 있다.
2: 아.
1: 왜냐면 특히 이제 이런 창작자,
2: 네.
1: 이제 디자인을 한다거나 자신의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그 좋은 것들의 범주를 예술 쪽과 심미적인 부분으로 많이 탐구를 하고 디깅을
2: 네.
1: 하는데요.
2: 네.
1: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 네.
1: 그 보통 요즘에 보면은 메타에서 메타 네. 커넥트 같은 행사도 하고
2: 네.
1: 구글에서 구글 I/O
2: 어 맞아요.
1: 그리고 애플에서 WWDC 이런 네. 컨퍼런스들을 많이 열어요.
2: 그렇죠.
1: 네. 큰 기술 회사들이 자신의 최근 기술 성과들을 자랑하는 장이거든요.
2: 그렇죠.
1: 이런 기술에 대한 컨퍼런스나 이런 데에도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현재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유의 깊게 보면서
2: 네.
1: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아, 이 기술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좋구나라는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아.
1: 그래서 그 안목을 더 키우기 위해선 특히 네. 이 기술 시대의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
2: 그렇죠.
1: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 무조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이게 뭐 옛날에는 디자이너가 포토샵 잘하고 뭐 일러스트레이터를 잘하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 기술 트렌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2: 네.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이런 AI 시대에 맞는 이 디자인 교육, 미술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1: 아까도 말씀드렸다듯이 저는 네. 디렉터적인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스킬을 가르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2: 네.
1: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2: 네, 그렇죠.
1: 그런데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수업이 무조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2: 네.
1: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콘텐츠와 혹은 작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기획하고 표현하는 훈련들
2: 네.
1: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네.
1: 그래서 아까 큐레이션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0: 네.
1: 자신의 컨텐츠를 큐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야지 클라이언트 잡을 받고도 그걸 큐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2: 네, 그렇죠.
0: 맞아요.
1: 그런데 그렇게 풀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수업이 보통은 대학에서는 졸업 작품 때 말고는 별로
0: 맞아요.
1: 없어요.
2: 아, 그렇군요.
1: 근데 앞으로는 점점 그런 능력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실무로 활동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거는
2: 네.
1: 박사 학위를 하면은 이 큐레이션 능력을 어쩔 수 없이 계속 훈련을 하게 돼요. 논문을
2: 아,
1: 써야 되기 때문에.
2: 그렇죠.
1: 근데 어떻게 보면 논문이 이 지금 브랜드 만들고 작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2: 네.
1: 이 내가 이 브랜드를 왜 구축해야 되고 이 제품이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 흐름을 스스로 짜내고 이것들을 디렉팅 할 수 있는 능력
2: 아.
1: 이게 박사학위 때 좀 길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2: 아,
0: 네.
1: 그래서 이런 자신의 스토리와 생각들을 표현하고 큐레이션하고 논리적으로 짜맞출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0: 네.
2: 네. 그러면 그 AI 시대의 창작자에게 또 그런 어떤 윤리 기준이 또 필요할지도 좀 여쭈고 싶은데요. 어떤 윤리적 감각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1: 아, 아까 전에 좀 전에 바로 전 섹션에
2: 네.
1: 말씀해 주셔서
2: 네.
1: 뉴스에서
2: 네.
1: 이런 AI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2: 맞아요.
0: 네.
1: 근데 사실 지금 창작자로서 창작자들은 AI 엔진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2: 그렇죠.
1: 그 엔진을 만들어낼 때 윤리를 창작자에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2: 그렇죠.
0: 그렇죠.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들에게는 일단은 그 제품 자신이 사용하는 툴이 얼마나 윤리적인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이거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2: 네.
1: 사실상 힘들죠. 제일 잘 만드는 AI를 사용할 테니까요.
2: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에겐 작곡이나 이런 데랑 비슷하게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표절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계속 센싱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 네.
1: 그래서 실제로 작곡도 내가

0: 표절을 한 게 아니지만 어디선가 들은 것 때문에 이렇게
1: 막 게시가 그렇죠. 내려온 것처럼
0: 네.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하지만 네. 그 작곡가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음악들을 들으면서
2: 맞아요.
0: 이것이 표절이 아닌지를 계속 검증 스스로 자가 검증하는 과정들을 네.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
3: 그렇죠.
0: AI를 활용한 창작자들도 동일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 네. 결국은 어떻게 좋은 거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판단 그, 네. 그리고 어떤 사고적 능력, 인문적 능력 이렇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AI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좋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 건데요. 박사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스스로 답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0: 네. 물론 앞으로 제가 작업을 하고 계속 AI가 계속 변화하잖아요. 모습이.
3: 네, 그렇죠.
0: 그래서 저의 이 지금의 기준도 앞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저에게 좋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의 큐레이션이
1: 네.
0: 얼마나 적확하게 되었는가.
3: 아.
0: 그러니까 이 기획이 얼마나 의도한 바가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3: 네.
0: 그 의도한 바를 표현이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을 위해서 얼마나 알맞은 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이렇게 이 모든 삼박자가
3: 네.
0: 제대로 큐레이션 되었는가.
3: 아.
0: 이게 저에게 있어서 지금 좋음에 대한 기준입니다.
3: 아, 네. 그렇군요. 아,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듣게 된 AI 라운지가 여전히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0: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청담대교에서부터 밀리고 이후로도 반포대교까지 쭉 정체입니다. 계속해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의 2차로에는 고장차가 있고요.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도 고장차 여파로 정체가 됩니다. 반대 한남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고 한남대 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으로는 도동 나들목에서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목동 나들목에서 원릉분기점까지 길게 정체고 반대 구리 방면으로도 종암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현재 기온 26.7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이맘때면 농촌에서는 잡초와의 전쟁이 한창이죠. 땅을 갈다 보면 흙을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는 뿌리와 줄기, 그 엄청난 생명력에 혀를 내두른다는데요. 그런데 이 잡초가 영 못 쓸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잡초의 쓸모가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병꽃풀은 모기 물림 치료제로 개발이 됐고요. 쇠비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개똥쑥은 이 잡초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이 되면서 중국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안겨주기도 했거든요. 아, 그러고 보면 우리 산삼도 원래는 잡초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하죠. 매일 오후 5시 오늘도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 꽃이 될 시간입니다. 전문의가 함께하는 백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곱게 보셔야 됩니다. 꽃 아닌 그런 방송이 없죠. 네, 바로 닥터스입니다. 매일 오후 5시 네, 95.1 고정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정보 책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자, 산삼도 원래 잡초가 아니었을까 하는 엉뚱한 또 상상을 또 해보면서 네, 산삼 같은 방송이죠. 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요, 순환기 내과입니다. 순환기 내과. 자, 순환기 내과 오늘 잠시 후에 저희가 진료해드립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친절한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우리 몸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에너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이죠. 양은 적게 필요하지만 없으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 영양소인데요. 그 가운데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요. 면역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햇빛을 통해서 생성되기도 하지만 식품으로도 보충이 필요한데요. 비타민 D가 풍부한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인 이 생선. 네, 구워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인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은 무엇일까요? 네, 저 먼 나라에서 오기도 하죠. 노르웨이. 네, 그리고 물고기 중에 가장 학벌이 좋은 물고기다. 이런 넌센스 퀴즈도 많았죠. 자, 1번입니다. 고구마. 2번 고등어. 3번 고수독. 그리고 4번 고길동. 1번 고구마, 2번 고등어, 3번 고수독, 4번 고길동. 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고길동을 알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요.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2, 3, 4. QWER입니다. 고민 중독.

0: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을 보내는 길. 네, 바로 혈관이죠. 그 길이 막히면 또 좁아지면 삶의 리듬도 함께 흔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심장과 혈관을 다루는 순환기 내과는 말 그대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이 중요한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생명을 잇는 혈관의 길을 지키며 최신 시술과 따뜻한 소통으로 환자의 삶까지 함께 돌보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순환기 내과 이상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아주 그 인상이 참 네, 편안해 보이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환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1: 네, 뭐 편안해 하십니다.
0: 네, 순환기 내과 찾는 환자분들 가운데 요즘 가장 많이 좀 오시는 분들 주로 이제 많이 보시는 그 어떤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1: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고혈압, 고지혈증 네네. 이런 것들 환자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네.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뭐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는데 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이제 좁아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가슴이 아픈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환자분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뭐 시술이나 수술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담당을 네네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상은 주로 이제 가슴이 아프다는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네. 또 숨이 차다.
0: 숨이 차다.
1: 예, 요런 증상 그리고 또 뭐 어지럽다든지 네. 그리고 두근거린다. 요런 게 저희 이제 순환기 내과, 심장 내과 이게 병원마다 이름이 조금씩은 네네. 다른데 거기 오시게 되고요. 근데 그런 이런 심장병들이 늘 이런 증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은 건강 검진에서 네. 아 뭐 이런 게 이상 뭐 심전도가 이상하다. 그다음에 피 검사 수치가 뭐가 이상하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뭐 혈압이 높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증상으로 느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뭐 그 제 주위에도 이제 그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지금 앓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좀 총체적으로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봐주시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1: 네, 되겠네요. 순환기내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대사 문제들을 포함한 네네. 그리고 이제 결국 그런 문제들이 혈관에 네. 우리 온몸에 있는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고
0: 그렇군요.
1: 그게 이제 질병으로 이어지는
0: 이어지니까
1: 예, 그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을 네네. 도와드리고 또 필요할 때 치료하는 그런 예, 분야가 되겠습니다.
0: 네네. 우리 저 이상엽 교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그 하트 시그널 V 캠페인을 위한 사진인데 하트 판넬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네, 이게 어떤 캠페인입니까? 하트 시그널 그럼 뭔가 심장 관련해서 그런 캠페인인가요?
1: 네, 그래서 네네.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이제 관상동맥 질환 네. 그런 이제 협심증, 뭐 심근경색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네. 그리고 특히 이런 질환들을 그냥 약만이 아니라 직접 혈관에 들어가서 이제 막힌 혈관을 뚫고 네. 뭐 혈전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스텐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걸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의사인데 네, 이런 일을 하는 이제 의사들 네. 그런 분야의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한 게 이제 심혈관 중재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0: 심혈관 중재학회. 네.
1: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연구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이제 주 일이지만 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그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 네. 이제 예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심혈관 중재학회에서 그 회원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병원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병들을 줄일 수 있다.
0: 예방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1: 네, 맞습니다.
0: 하신 거군요.
1: 네네네. 네.
0: 맨 앞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네.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병원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이제 좀 조사를 꼼꼼히 하는 편입니다. 저희 작가님이요. 네. 교수님의 진료 과목을 보니까 관상 동맥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성인 선천성 심질환, 그리고 구조 심질환 중재 시술. 그다음에 탑이
1: 네,
0: 탑인가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탑이 그다음에 구조 심질환 중재 시술. 이게 굉장히 뭐 최신 의료 시술로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1: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네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혈관을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과 네. 이제 이 관상동맥이라는 혈관 말고도 심장에는 여러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판막도 있고 네. 그리고 심장 방이랑 방 사이에는 다 벽이 있고 중격이라는 게 있고 한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선천적으로 뭐 구멍이 나 있다든지 벽이 없다든지 아니면 판막이 고장났다든지 해서 이런 네. 이런 것들은 약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약을 먹으면 없던 구멍이 막히고 아. 그리고 뭐 고장난 판막이 저절로 좋아지고 이러진 않아서 네네. 예전엔 다 수술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가슴을 열고 들어가서 고장난 판막을 뜯어내고 새 판막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이 손목이나 아니면은 네. 그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아. 작은 관을 심장까지 관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네네네.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탑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경피적 대동맥 치환술이라고 한국말로 한국말로 네.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어렵네요. 고장난 판막을 네.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사타구니 있는 동맥을 통해 가지고 관을 아, 넣어서 그렇군요. 달아주는 그런 최신 치료들이 있는데
0: 그러니까 많이 발전한 거죠. 네,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네, 그래서, 발전이죠. 네,
1: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이 어렵거나 아주 고령이거나 네네.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점점 더 많은 환자들에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더 간단하고 조금 어렵지 않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네. 그 정도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이상엽 교수님과 저희가 이제 고지혈증 관련해서 좀 알아보기로 그렇게 이제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고지혈증 관리에 관해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1: 그 이제 저희가 고혈압, 네. 당뇨병, 고지혈증 이렇게 세 개가
0: 삼형제라고 보죠. 네, 그렇게 이제 하죠.
1: 삼형제 나쁜 놈들이죠.
0: 나쁜 놈들.
1: 네, 저희 우리 몸에는 이제 굉장히 큰 네. 부담이 되고 네.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됐을 때 누구나 다 많이 겪게 되는.
0: 그렇죠.
1: 거의 인구의 한 3분의 1에서 반 가까이가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네. 혈관에 문제가 결국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고혈압이랑 당뇨병은 내가 당뇨병이 생겼다 이러면 덜컥 겁도 내시고 네. 뭔가 내가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노력도 하시고 고혈압은 뭔가 치료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무겁게 느끼시는데 네. 고지혈증은 그러니까 조금 더 만만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혈압, 당뇨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고지혈증은 약간 3순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1: 이 혈관 문제에서 네. 그러니까 이 두 그 형들에 비해서 네네. 못지않게 여러 해악들을 끼치고 있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또 다른 반면에 이게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서 네. 저희가 알고 이걸 관리하면 또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네네.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네.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이 고지혈증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궁금증이 싹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지혈증이라는 네 글자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1: 네, 이제 이게 저희도 굉장히 네. 참 죄송스럽고 네. 이게 고지혈증도 있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있고 이상 지질혈증도 있고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개인데 아. 근데 다 같은 겁니다. 네네. 다 같은 건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콜레스테롤 안에 그 LDL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LDL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여러 성분들이 있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안에서도 지질 성분 안에서도 근데 어떤 거는 높으면 문제고 어떤 건 너무 낮으면 문제예요. 네네.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은 혈압이 높으면 그냥 무조건 고혈압
0: 네, 문제죠.
1: 그다음에 당뇨병은 혈당이 높으면 그냥 당뇨병인데. 이거는 이제 이 성분에 따라서 어떤 건 좀 낮은 게 문제다 보니까 고지혈증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0: 아, 그럴 수 있겠네.
1: 그래서 이름을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0: 예,
1: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이제 정확하게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게 헷갈리는
0: 그렇죠.
1: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네. 고지혈증, 이상 지질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다 그냥 같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0: 네.
1: 이제 수치로 좀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국내 지침으로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네. 160을 넘으면 일단 높은 겁니다. 아, 일반적으로 네. 그다음에 그 190 이상이면 이제 아주 매우 높은 거고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느낌으로 네. 130 미치면은 이 정도면 좀 지켜봐도 되겠다. 위한 그 정도로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 총 콜레스테롤은 240이 넘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고 중성 지방은 네. 150이 넘으면 일단 이제 높은 거고요.
0: 네.
1: 200이 넘으면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의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0: 네, 네. 이게 이제 그 LDL이 있고 HDL인데 이 중성 지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1: 그러니까 그 우리 몸에 그러니까 지질 성분들이 여러 기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냥 크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다음에 중성 지방이 있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두 개가 그냥 있는 건데,
0: 네네.
1: 그러니까 지방은 중성 지방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기름기는 다 중성 지방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지방입니다. 중성 지방이고,
0: 네네.
1: 그리고 이게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0: 네, 지방이 있어야 이제 네. 우리가 일도 하고 힘을 쓸 수 네, 있는
1: 맞습니다.
0: 거죠.
1: 네, 지방

0: 이 여러 가지 영양소들 중에 가장 가벼워요.
1: 네.
0: 열량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열을 많이 내면서 그러면서 가벼우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수렵하고 그 막 동물을 잡고 막 경쟁해서 달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배터리가 무거우면 안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이제 그래서 선택된 게 가장 열을 많이 내면서 가벼운 배터리가 누구야? 보니까 이게 기름이었던 겁니다.
1: 아,
0: 그 지방.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지방이 꼭 필요해요. 중성지방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대부분이 중성지방이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은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몸이 1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1: 네.
0: 10조 개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 세포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다음에
1: 10조 개라면 어마어마하네요.
0: 네네. 그러니까 세포마다 다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담즙.
1: 네. 네.
0: 기름을 소화할 때 쓰는 담즙도 다 콜레스테롤이고요.
1: 아,
0: 그리고 호르몬도 다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 꼭 필요한 건데.
1: 꼭 필요한.
0: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피 속에 많아서.
1: 아하.
0: 예. 그 마치 우리 이제 집에 파이프에 상하수도에 기름진 만약에 물이 흐른다면 계속 기름때가 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시간이
1: 그렇죠.
0: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1: 참 교수님 그 설명이 참 이해하기 쉽게 해주신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참 제가 공부가 많이 됩니다, 교수님. 네네. 자, 그렇습니다. 일단요, 저희가 순환기내과 고지혈증 상시 오해와 진실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옆에 지금 여기, OX 팻말이 있죠? 아, 저기 카메라를 보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고지혈증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문, 답변은 모두 다 저희가 이제 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면 고지혈증이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X군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고지혈증은 생활 습관보다 유전 영향이 더 크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O.
1: O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운동과 식단 조절만으로도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군요.
1: 네 번째입니다. 채식주의자도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O입니다.
1: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을수록 무조건 좋다. 마지막 O, 틀리면 X.
0: 네, O입니다.
1: O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면 고지혈증이 아니다. 고지혈증이 아닐 것 같은데 X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아까도 계속 LDL 콜레스테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중요하고요. 총 콜레스테롤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있는 혈관에 돌아다니고 있는 기름기고요. 얘가 높으면 당연히 기름기가 그 파이프 안에 많은 거니까 때가 더 많이 끼기 때문에 안 좋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이 기름기들을 잡아서 간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런 나쁜 기름기들이 혈관에 있는 걸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그래서 흔히 막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도 막 별명처럼 붙이는데 뭐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돼 있어서 이제 이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은 이 두 가지를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물론 높은 건 안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L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거는
1: 그건 아니다.
0: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네. 우리 보통 그 이제 피검사라고 하죠. 하면은 이제 그 많이들 이제 주의 깊게 듣는 게 이제 LDL 수치를 듣게 되는데요. 총 콜레스테롤이 이게 정상이면 고지혈증이 아니다. X 하셨고요. 네. 요즘에 이게 그 피검사로 가면 이제 공복에 오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0: 네네.
1: 이게 공복에 검사해야만 정확히 이게 수치가 나오나요?
0: 그건 맞는 말인데요.
1: 네.
0: 근데 그러니까 HDL 콜레스테롤 경우에는 공복과 그러니까 음식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걸로 돼 있고요.
1: 아.
0: 근데 그 아까

0: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것 중에 중성지방이 중요한 성분입니다.
1: 네.
0: 저희가 네 가지를 보는데, 근데 중성지방은 먹는 것과 바로 전에 먹은 것, 그 다음에 전날에 먹은 것,
1: 아.
0: 그 다음에 술 이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지 않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저는 고중성지방 혈증이 없는 사람이지만
1: 네.
0: 조금 전에 기름진 걸 먹었거나 어제 막 과음을 했으면 높습니다.
1: 아.
0: 중성지방.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걸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네. 원래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 전날이나 조금 전에 뭘 먹어서 높은 건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 그래서 공복의
0: 네.
1: 것이라.
0: 맞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때문에 주로 이제 공복을 예, 꼭 필요한 그런 검사가 네네. 되겠습니다.
1: 자, 두 번째 질문이요. 고지혈증은 생활 습관보다 유전 영향이 더 크다. 오, 그러셨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가족력. 이런 거를 좀 많이 중요시
0: 맞습니다.
1: 보시는군요.
0: 네네.
1: 네.
0: 그래서 이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안에도 여러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콜레스테롤 높은 그런 타입은 그니까 진짜 인구의 몇만 명만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굉장히 드문 병인데요.
1: 네.
0: 그거 말고 그 이제 이종 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요거는
1: 네.
0: 비교적 흔해서 한 200명에 한 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에 한 10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한 5명 정도가 이 그 고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어린 학생인데도
0: 네네.
1: 우리
0: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1: 가족 그러니까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0: 네네.
1: 영향을 받는
0: 네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예 저희가 유전자 검사로 밝혀내는 것도 있는데
1: 네.
0: 그런 검사에는 잘 밝혀지지 않지만 여러 유전인자들이 부모라도 받아서 받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영향을 주고 있어서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현대 의학으로 유전자를 저희가
1: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0: 예, 고쳐서 병을 낫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 현실적으로는 그 치료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1: 네네.
0: 미래에는 이제 생기겠지만
1: 네네.
0: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뭐 정말 풀만 먹고 그냥 고기 하나도 안 먹고 기름진 거 하나도 안 먹어도 네. 이거는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높은
1: 거다.
0: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약을 먹거나 이런 방법들을
1: 네.
0: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거를 꼭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생활 습관보다 가족력이다. 그랬더니 뭐 생활 습관이 아니다. 이건 또 아니고.
0: 그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1: 네, 네.
0: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1: 네.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그다음 건강한 식사, 그다음에
1: 네.
0: 운동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런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의 관리에 필요하고요.
1: 네네.
0: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전적인 부분들까지 이걸로 다 극복이 안 된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최근에 어떤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그 젊은층 2030들이 굉장히 고지혈증 이쪽에 좀 많이 노출돼 있다. 뭐 그런 기사도 봤는데요.
0: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갑자기 그 유전병이 더 많아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1: 아니요.
0: 이제 서구의 식사 그다음에
1: 식습관.
0: 예, 생활 습관들이 점점점 저희가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1: 네네.
0: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1: 아,
0: 그런 것들이 늘면서 젊은 층에서도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네. 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면 적절한 어떤 그 약물 예방법이나
0: 네.
1: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0: 그러니까 빨리 아는 게 중요하죠.
1: 아.
0: 내가 이런 소인을 봐주고 있는 사람이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지만 그 동년배
1: 네.
0: 그 사람들보다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결국은 내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
1: 그때 가서 알면 너무 늦는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이미 이제 혈관에는 때가
1: 그렇죠.
0: 그 파이프 안에 이제 때가
1: 끼어 있어서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일들이 더 몇 배 더 많이 생기니까요.
1: 네,
0: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제 일찍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리고 운동과 식단 조절만으로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다. X 그러셨어요. 그러면
0: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의 연장인데, 그러니까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좋아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주로 문제가 됐던 분들은 이게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뭐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살 빼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식생활을 개선해서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전적인 배경들이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았고 내 유전자 안에 그런 인자들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경우에는
1: 네.
0: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그러니까 높게 있어서 이제 고

0: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1: 약물 치료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런
0: 네,
1: 부분.
0: 그렇습니다.
1: 네. 그, 이게 최근에 너튜브에 많이 떠도는 사실은 이 고지혈증 그 나왔을 때 이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최근에 이제 이 고지혈증 약 이 스타틴 계열이라고 하나요? 이게 좀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떠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좀 청취자분들도 네. 사실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이따 질문도 많이 나오겠지만 네. 일단 오늘 제가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아, 저희 그렇습니까?
0: 예, 저희
1: 아,
0: 순환기내과라 네, 네. 의사들이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이건 빨리 나가서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부분인데요.
1: 네.
0: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타틴에 대한 그런 오해와 왜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의사들도 스타틴이 네. 만병통치약이고 그리고 이게 뭐 아무 부작용이 없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1: 네.
0: 그러니까 스타틴에는 그러니까 스타틴은 일단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인데 간에서
1: 네. 네.
0: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걸 좀 막아주는 약인데 네, 이 약제를 그러니까 사용해서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아까 말한 그런 유전적 배경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약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걸 먹음으로써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나중에 혈관에 때가 덜 끼어서 나쁜 일이 적게 생기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1: 네.
0: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그 부작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혈당을 조금 올리고요.
1: 네.
0: 그다음에 간에 부작용 있는 분들이 드물게 있고 또 근육 부작용 있는 분들이 드물게 있는데
1: 네.
0: 이게 이제 너무 과장되게 이제 이게 강조가 되어서
1: 그 네. 뭐 이렇게 너튜브나 이런 걸 네. 보면은 굉장히 그 자극적으로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이
0: 네,
1: 떠 있거든요.
0: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과장된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건 꼭 이제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1: 네.
0: 이제 그런데 조금 현혹되셔서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냥 뭐 생활 습관 개선이나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강식품만 드시면서
1: 네네.
0: 콜레스테롤 높은 상태로 계속 사시면서
1: 네.
0: 결국은 이제 나쁜 일들을 당하고 이런 현실들은 꼭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네. 그 의사와 그 전문가와 상의해서
1: 네.
0: 이제 필요한 만큼 부작용을 관리하면서 쓴다면 꼭 필요한 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자, 좀 종합해보면 일단 운동과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0: 기본적으로.
1: 네.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0: 네.
1: 네. 그거를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겠죠.
0: 네네.
1: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교수님께서 해 주신 거고. 자, 그리고, 건강 보조 식품 말씀하셨는데요.
0: 네네.
1: 이게 사실은 그 구입해서 드시는 소비자분들은 어떤 그 정확한 정보 없이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0: 그래서 이제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막 무슨 광고가 네네네네. 되니까 뭐 이걸 구체적으로 네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제처럼 개발이 된 것들도 있고 약간 아. 음식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1: 네.
0: 일단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 만약에
1: 네.
0: 그 식품이나 그 이제 약제들이 만약에 이게 정말로 입증이 되어 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고 입증이 되었다면은 뭐 제가 권을 드리죠. 그리고
1: 네.
0: 전 세계에 뭐 의학계나 의사들이 그리고 노벨상 받을 겁니다.
1: 그렇겠죠.
0: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꼭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한데, 이제 마음이 약한 여러 우리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네.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1: 아하.
0: 하여튼 그런 좀 상술이 많이 저는 섞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주 선별해서
1: 네.
0: 그 드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래서 우리 이상혁 교수님처럼 이런 분들이 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0: 네네.
1: 이런 곳에서 이렇게 캠페인도 많이
0: 네,
1: 하시는
0: 그렇습니다.
1: 것 같고요.
0: 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채식주의자도 고지혈증이 걸릴 수 있다. 무조건 이게 채식만 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1: 네.
0: 그런 이제 유전적인 배경으로 높은 건 채식을 하더라도 건강한 식사를 하더라도 높고요. 그리고 이제 채식을 한다는 게 주로 에너지원들을 이제 탄수화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1: 네.
0: 근데 탄수화물도 특히 이제 탄수화물이 뭐 설탕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1: 네.
0: 정제당 같은 것들을 많이 먹고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칼로리를 얻는 거죠. 에너지를
1: 네.
0: 얻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오히려 이제 복부 비만이나 그리고 뭐 당뇨로 진행한다든지
1: 네,
0: 이런 문제들과도 연결돼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뭐 채식이라는 게

0: 돌아옵니다.
1: TBS 캠페인
2: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해 더 발전된 진료를 제공하고 계시는 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상엽 교수님 모시고 고지혈증 관리에 대한 유쾌한 해답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진료실 열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또 저희 조사 결과 저희가 이제 꼼꼼히 조사를 하거든요, 교수님. 그 아주 그 뭐 예를 들어서 낙후 지역이라고 할까요? 좀 의료 접근성이 낮은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셔서 봉사 활동도 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2: 아,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네. 이제 이렇게 결연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들이죠.
1: 아, 그러면 뭐 시골 농촌이라든가 네, 섬이나 이런 네네네. 곳들인가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농촌,
2: 예, 그래서 그 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져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검사들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설명드리고 하면은 네네. 굉장히 뭐 기뻐하시고
1: 그리고 좋아하시고요.
2: 그 중에는 조금 어떤 병들도 새로 찾아내서 네. 조금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담드리고 하면 저희도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어르신들이 반응이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좋아하시고
1: 멀리 병원 가기 힘든데
2: 네네, 뭐 이렇게 젊은 의사
1: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와주시니까 네네. 그렇죠.
2: 하여튼 네. 뭐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그 보람 있고 네. 네, 그런 시간들입니다.
1: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이상엽 교수님과 지금부터 고지혈증 관리 관련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3297번님이요. 교수님,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환자마다 치료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2: 네. 네네. 이제 이게 그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네. 그러니까 같은 숫자라도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이런 환자분들은 네. 그 아까 이제 계속 나오는 LDL 콜레스테롤을 55보다 낮게 조절했는데 이제 55 하면 저기 감이 없으실 텐데 네. 우리나라 사람 평균이 118입니다. 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18 정도 LDL 콜레스테롤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130 보다 낮으면 네. 괜찮으셔요. 그냥 지켜볼게요. 이렇게 하는데 55 예를 들어서 60이라 그러면
1: 엄청난
2: 낮은 거죠. 거죠. 네, 반밖에 안 되는 것 때도 그러니까 55 밑으로 네. 그러면 60이라도 약을 더 드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이런 혈관의 문제들을 덜 생기게 한다는 걸 저희가 오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배경에 따라서. 그래서 심근경색 협심증 환자는 55 밑으로. 당뇨병이 있으면 100 미치어야 됩니다.
1: 네네.
2: 그리고 이제 일반 분들은 130 정도. 이렇게 그 환자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고혈압 같으면 저희가 뭐

0: 140 이런 딱 한나의 그 지점이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거보다 낮게 이런 게 있는데.
1: 아니, 당뇨 환자가 네. 100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된다면 엄청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0: 네.
1: 그, 아, 물론 피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0: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콜레스테롤을 아주 낮게 유지해야 되는 이런 네. 고위험의 환자들은 그러니까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1: 그래야 되죠.
0: 이거는 뭐 아무리 채식을 하고 네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1: 네.
0: 네. 약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 네네. 네. 자, 그리고 6432번님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직업 특성상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인데요. 커피도 고지혈증에 영향을 주나요? 그러셨어요.
0: 일단은 그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커피를 마실 때 이제 설탕이랑 프림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1: 소위 말하는 그 다방 커피.
0: 네, 다방 네네. 커피를 많이 드시는 거는 네. 이제 그 정제당도 많이 드시는 거고 그리고 프림에는 기름 성분이 많으니까요.
1: 네.
0: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고지혈증에는 이상지질혈증이 좋지 않고요.
1: 네.
0: 근데 이제 블랙커피를 마시는 것도 괜찮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 이제 뭐 이걸 어떻게 그냥 끓였냐 아니면은
1: 네.
0: 필터에 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1: 네.
0: 근데 저희가 한두 잔 정도의 그 커피는
1: 네.
0: 그냥 그 이제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커피는 뭐 이 콜레스테롤 조절 문제가 아니라 이 수면 장애라든지 여러
1: 네네.
0: 가지 문제와 많이 얽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커피가 뭐 그러니까 좀 맞고
1: 네.
0: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여러 다른 문제들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과 관련해서는 이거 자체가 막 엄청 높이고 엄청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1: 네.
0: 한두 잔 정도의 블랙커피는 괜찮다. 네, 그렇게 생각할게요.
1: 한두 잔 정도 블랙커피. 네. 하지만 설탕이나 프림이 많이 들어간 커피는
0: 그건 다른 얘기가 되겠고요.
1: 네, 다른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시간이 지난 이제 청취자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질문 전화 상담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마른 편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드린 질문 추가로 드린 질문이 혹시 빵을 많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별명이 빵순이라고
0: 네.
1: 그랬는데 이 빵이나 떡 이런 게 좀 많이 영향이 있습니까?
0: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분들이죠.
1: 아,
0: 근데
1: 그렇군요.
0: 예, 탄수화물 섭취 특히 이제 정제당을 많이 드시거나
1: 네.
0: 이런 경우에 네,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중성지방이랑 더 연관이 많습니다.
1: 아, 중성지방.
0: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가고요.
1: 네.
0: 그리고 결국은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면 칼로리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복부 비만이 오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인슐린 저항성 이러면 좀 말이 좀 더 어려워지는데
1: 네.
0: 하여튼 뭐 내당능 장애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생기면서 이제 결국 콜레스테롤도 약간 올리는 효과는 있는데요. 일단 주로 중성지방과 연관이 되고
1: 중성지방.
0: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나왔던 뭐 대사적인 문제들.
1: 네네.
0: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더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도 약간 영향을 주고
1: 네.
0: 중성지방을 올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물려서 우리 몸에 나쁜
1: 네.
0: 영향들을
1: 네.
0: 혈관에도 나쁜 영향 뭐 그리고 혈압을 올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일으키게 되는 거죠.
1: 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그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식단 예를 들어서 뭐 피해야 될 음식들 또 아니면 뭐 이런 건 좀 괜찮아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근데 네. 일단 첫 번째는
1: 네.
0: 죄송한데 덜 먹어야 됩니다. 일단 칼로리 자체가
1: 네네.
0: 좀 덜 먹는 게 중요하고요.
1: 좀 이래서 한 그릇 먹을 거 절반 정도로.
0: 저희가 솔직히 너무 많이 먹고 있고요.
1: 그렇죠.
0: 두 번째는
1: 네.
0: 이제 소금을 너무 많이 먹고 있죠.
1: 이제 우리가 너무 짜게 먹는 거.
0: 네, 그러니까 맛있어야 더 먹고
1: 특히
0: 이제 외식을 하게 되면은.
1: 네.
0: 뭐 음식이 맛있어야 또 찾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짜고 달고 이런 것들을 이제
1: 좋아하죠.
0: 할 수밖에 없고
1: 네.
0: 그런 맛들에 저희가 길들여져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덜 먹고 싱겁게 먹고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이고요.
1: 아.
0: 그리고 말씀 계속 나오지만 이제 채식을
1: 네.
0: 기본적으로 하면서 근데 채식을 하면 좋은 점은 뭐 영양소들 문제도 있지만 일단 배가 부르거든요. 먼저 이걸 먹고 식사를 시작하면은
1: 네네.
0: 그럼 이제 덜 먹게 되죠.
1: 아,
0: 그러면서
1: 그렇구나.
0: 적절한 칼로리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3689번님이요. 교수님 평소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닌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놀랬습니다. 체중이 정상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괜히 평생 먹어야 할까 봐 걱정도 되고 약 먹는 시작을 늦춰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 안에 좀 중복된 여러 가지 질문인 네네네. 것 같습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뚱뚱하지 않다는 거는 네. 그 적절히 칼로리랑 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밸런스가 좀 맞고 이런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 부모님한테 받은 겁니다. 아. 예, 유전적으로 부모님 받은 거고. 네.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분은 태어날 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죄송한데 이제 극단적인 얘기지만 네. 이분은 동년배들 중에 먼저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수명도 더 짧아지는 게 이미 그 태어날 때
1: 프로그램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0: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고요.
1: 네네. 네.
0: 근데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더 나쁜 일이 생기는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중요한 게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니까 네네네.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아. 젊을 때부터?
1: 네.
0: 약이 있는 거죠.
1: 아.
0: 그 약을 개발해서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되도록이면 약을 늦게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1: 네.
0: 아니 그렇게 프로그램돼서 태어났고
1: 근데 교수님께서는 네. 지금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은 되도록이면 일찍 드셔라. 그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 이제 의학적으로는 네. LDL 콜레스테롤 그 노출 그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을수록 그다음에 기간이 오래될수록 노출량이 많겠죠.
1: 네.
0: 그러면 이제 파이프 입장에서는 더 높고 그러니까 안에 콜레스테롤이 더 많고 그다음에 네. 오랜 기간 노출되면 그만큼 더 때가 많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결국 나이 들었을 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네. 젊을 때 조절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자, 뭐 약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시는 분은
0: 네, 맞습니다.
1: 저 네.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0: 맞습니다.
1: 네. 네. 자 그리고 234번님이 실시간으로 고지혈증이 있으면 헌혈을 할 수 없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 콜레스테롤 제가 지금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1: 네네.
0: 근데 하여튼 어느 정도 비정상 수치들이 있으면
1: 네.
0: 헌혈이 그러니까
1: 불가하죠.
0: 불가하게 네네. 되는데 제가 요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1: 아,
0: 아마 그것도 너무 높으면 어떤 상한선이 있을 겁니다.
1: 그렇군요. 네네. 그거는 아마 그 헌혈하는 그 헌혈하시는 곳에서
0: 네네.
1: 정확하게 좀 정보를
0: 네. 문의를 하셔야 될 것
1: 않을까
0: 네네네.
1: 생각이 네네. 됩니다. 네. 0713번님은 35세 여자고요.
0: 아,
1: 1년간 체중을 9kg 정도 감량하면서 총 콜레스테롤이 247에서 200, LDL은 155에서 129까지 떨어졌고요. TG는 95에서 40까지 감소했습니다. 6개월마다 혈액검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 좀 더 지켜봐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0: LDL 콜레스테롤.
1: LDL이 155에서 129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0: 그러시네.
1: 네네.
0: 그러니까 지금 34세 여성이고
1: 네.
0: 아마 다른 위험인자들이 없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핀다든지 뭐 엄청 뚱뚱하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신 것 같고요.
1: 네.
0: 지금 적극적으로 살도 빼셨고 그렇게 이제 이런 위험인자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도 뭐 배경에 따라서 목표가 다르다 그랬는데
1: 네.
0: 129면 130 미치거든요.
1: 네.
0: 이 정도면은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1: 지켜봐도 된다.
0: 네네네.
1: 네.
0: 그 노력을 많이 하셨고
1: 아까 이제 뭐 네. 약간 살짝 경계선상이다 이게 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일반인들이 130 정도
0: 그러니까 평균이 118이고요.
1: 118이고요.
0: 130 미치면 저희가 좀 지켜보고, 경계라고 하면 LDL
1: 네.
0: 콜레스테롤은 130 1에서
1: 네.
0: 그러니까 159까지 160 밑에 네. 그 사이가 이제 이렇게 치료할까 말까 그러니까 뭐 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젊은 여성이고 그 위험인자가 별로 없고 그다음 129까지 본인이 노력해서 떨어뜨려서
1: 네네.
0: 훌륭하시고요.
1: 네.
0: 이러면은 그냥 좀 지켜보셔도 됩니다.
1: 그런데 이제 이때 만약에 병원을 찾은 이 0713번님이 병원을 찾으셨는데 교수님께서 혹시 뭐 어머니와 아버님 중에 그 뭐 이렇게 가족력을 물었을 때 만약 가족력이 있다,
0: 네네.
1: 그러면 당연히 약을 드셔야 되겠죠.
0: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른 나이에
1: 네.
0: 가족들, 그러니까 이제 직계 가족들한테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위험 인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위험 인자 고려해서 위험 인자의 개수를 세서 이제 약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037번님은, 제가 신장 이식 환자인데요. 고지혈증 약을 거의 15년째 복용하고 있는데, 면역 억제제

0: 평생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중단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1: 네, 면역제 관련해서 네, 지금 그 이제 환자분이 어떤 그 위험 인자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네네. 일단 뭐 이식을 잘 받으셨고 아마 관리가 잘 되시는 분 같은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어떤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신장 질환이 꽤 있으셨다면 여러 가지 다른 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DL 콜레스테롤의 목표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100 또는 70 55 이렇게 밑으로 쑥 내려가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목표를 맞추려면 지금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목표가 낮다면은 네. 약을 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1: 네, 네. 유지를 네.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네. 그 수치에 맞게 네. 가려면은 당연히 약을 복용하실 네. 수밖에 네. 없고
1: 그런 걸 같이 담당 교수님과 네.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선생님과. 네. 네. 자, 9034번님이 얼마 전에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를 같이 보게 됐는데 고지혈증 수치가 꽤 높게 나왔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약을 권했는데도 아버지는 이 나이에 무슨 약이야 그러면서 그냥 괜찮다고 웃어 넘기셨어요. 교수님 고지혈증이 정말 그냥 둬도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이렇게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1: 네, 요즘 이제 그 워낙 고령화 시대, 그러니까 슈퍼의 이제 이 초고령화 시대를 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 노인이지만 정말로 액티브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명이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뭐 이 약 먹어서 뭐 하나 하지만 네. 이 결국은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암 같은 게 아마 한 번씩 다 지나가고 동년배들 중에 돌아가시고 아. 이제 결국은 이 심혈관 질환으로 이제 뭔가 나빠지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돌아가실 만큼 뭔가 나빠지시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노인이라도 네. 이 약을 그 콜레스테롤 잘 관리하게 되면 이게 터져서 막히고 막 이런 일들이 잘 생기는데 그게 훨씬 안정화됩니다.
0: 안정화된다.
1: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관리를 나이가 네. 드셔도 그리고 이제 아직 사실 날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앞으로 생기는 거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여러 연구가 나와 있어서요. 네네. 그러니까 관리를 받으시는 게 맞다고
0: 교수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어르신들 교수님 이제 외래 그 환자들 오면은 그 이제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 환자분들 네네, 계시잖아요. 네네. 어르신들. 네.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설득을 하십니까? 네네. 충격요법을 네네. 쓰십니까?
1: 충격요법을 쓰기도 하지만 이제 말씀대로 현실에서는 네. 그렇죠. 예, 잘 말 안 들으시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노쇠하신 분들, 너무 쇠약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네.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잘 드시게 하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노인분들 한 분 한 분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노인 의학이라고 따로 분야도 있는데요.
0: 그렇죠.
1: 예, 좀 그거는 그 개개인에 맞춰서 네. 진행하게 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잘 말씀 안 들으셔서.
0: 네. 자, 벌써 시간이 맞춰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자, 먼저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비타민 D가 풍부한 네, 생선이었군요. 바로 퀴즈 정답 고등어였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3200번님, 7788번님, 3401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9451번님 이렇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요. 그 HDL 콜레스테롤을 수치를 높이기 위한 식품, 운동법 이런 걸 좀 추천해 달라고 지금 밖에서.
1: 아, 네. 네. 일단 그 HDL 콜레스테롤 높이려는 많은 노력이 있어왔는데 네. 실은 다 실패를 좀 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뭐 약제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0: 네네.
1: 근데 그 음식으로는 제가 특별히 이렇게 더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0: 네.
1: 근데 운동을 하는 것들이 그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적절한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운동하는 것들이 네.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걸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퀴즈 정답이 이제 고등어였잖아요. 네네. 고등어 좀 도움 됩니까? 콜레스테롤.
1: 네. 그 등 푸른 생선들.
0: 아, 등 푸른 생선.
1: 예, 등 푸른 생선들은, 이제 저희가 그, 뭐 오메가3라고 약으로도 만들어. 그러니까 오메가3가 네. 결국 그런 등 푸른 생선들에서 추출한, 그런 추출물들인데요.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 이렇게 섭취하는 거는 권유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엉덩이 허벅지 운동도 좀 도움이 됩니까?
1: 아, 네.
0: 당연히 되겠죠.
1: 네. 우리 몸에 가장 그 근육량이 큰 게 네. 말씀하신 허벅지와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외래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립니다.
0: 네네.
1: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워라.
0: 네. 네. 자, 오늘 고지혈증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하는 건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1: 감사합니다.
0: 매일 오후 5시 나선홍의 박터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 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4: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 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3: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 2.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체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이어지고요. 분당 수서로 성남 방면, 탄천 1교에서 수서까지 밀리고 반대 청담대교 방면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우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잠실대교에서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다시 김포 방면 여의상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서울 요금소 부근 4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사고 처리작업 때문에 혼잡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자유로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해 방면 남이천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 2차로의 고장차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는 양방면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 방면 차량이 길게 밀리고 있는데 월곡 램프에서 연희 램프까지 정체가 됩니다. 반대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사근 램프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차량이 많아서 성추분기점에서 장항교까지 월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입장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소공로 회원사거리에서 한국은행 앞 방면 중앙우체국 앞에서 집회 후에 행진이 있습니다. 회원교차로 을지로 2가 또 광교교차로와 종로 1가를 거쳐 세종대로 사거리 또 동화면세점 앞까지 한 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겠으니까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로가 신당역 방면 퇴계로 2가에서 퇴계로 4가까지 밀리고요. 반대 서울역 방면으로는 퇴계로 2가에서 회원사거리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남산 3호터널은 도심 방면으로는 지금도 요금소 나와서 한국은행 앞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도 일산 방면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그리고 서울 현재의 기온은 23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 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Bill walked me to my door last night, and he said, "Before I go, there's something about our love affair that I have a right to know." I said, "Let's not stand out here like this. What would the neighbors think? Why don't we just step inside, and I'll fix us both."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모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로 고가차도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하부 경찰청 앞 교차로 시청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됐고요. 아리스 본부학 교차로 서소문로에서 청파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고가 하부 도로는 운영되고 이 공사는 오는 7월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0: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4: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 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기념일들이 있죠. 기념일은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 잊지 말자는 기억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 하루를 공휴일로 만들어서까지 우리가 꼭 기억하자라는 의미 아닐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Dead Kennedy, Holiday in Cambodia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보면은 뭐전 세계적으로는 크리스마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도 각자의 생일을 포함한 또뭐 이를테면 결혼 기념일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개인적인 기념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기념해야 될 일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첫 곡, 데드 케네디 홀리데이 인 캄보디아 들으셨는데, 오늘 제가 이 왜 선곡을 했냐면, 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시면, 특히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아, 이 DJ가 이런 이유로 틀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연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사운드 가든 블랙홀 선 건스 앤 로지스 Don't Cry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3356번님께서 오늘 회사에서 좀 우울한 일이 있었어요. 확 때려칠까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그냥 차분한 노래를 듣고 싶네요. 건스 앤 로지스 Don't Cry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확 때려칠까 생각이 드셨군요. 맞아요. 인생 다 선택이죠. 뭐. 어떤 게 나의 행복이 더 우선될까. 이 공공의 이익에 피해만 주는 게 아니라면 3356번님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확 때려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 다이어 스트레이츠입니다. Why Worry?

Dire Straits, Why World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도 굉장히 길었죠. 며칠 전에 어떤

전화, 그 뒷번호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떤 분이 참 이렇게 다른 라디오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긴 노래들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을 한 세네 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힘을 얻어서, 길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좀 꺼려 한다고 그래야 될까? 좀긴 노래들, 저는 가끔 이렇게 틀어드릴까 합니다. 7373번님, 월요일 권순우의 새벽 공감 출석합니다. 7911번, 출첵. 0511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 시작하는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TBS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이의 꿈 들으셨습니다. 7400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이의 꿈을 듣고 싶은데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보내드렸습니다. 가끔 사연을 보면 좀 조심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여기 슬쩍 보니까 막 헤비한 노래 막 락 나오는데 말랑말랑한 거 시키면 좀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 편안하게 어떤 곡이든 다 좋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7400님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마워요. 아, 그나저나 이 전태관 드럼 치시는 분이죠. 돌아가셔가지고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그 김종진님께서 이 돌아가신 전태관님 추모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거를 제가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참그 우정이 굉장히 부럽고 또 너무 참 뭐라 그럴까요? 두 분의 우정이 한 분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들, 교실 이대야.

0: Losing My Religion.
1: REM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스미스의 Crazy. 이 REM 노래는 147리버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많이 부담스럽네요. 빨리 전쟁도 끝나고 기름값도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아휴, 요새 기름값이 많이 비싸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 유류비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지난번에 이제, 아, 근데 이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워낙 종잡을 수 없는 분이어가지고,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빨리 끝내야죠. 네. 6556번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도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푸스킨 선물을 잘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라이어 힙 레인 틀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푸스킨 선물 받으셨구나. 네, 이거 저 벌써 이 사연 두 분께 며칠 전에도 한번 받았는데, 그 푸스킨이 좋은가 봐요. 그 발에 뿌리면 시원하고. 이 656번님, 운전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1472님, 이분한테 이거를 보내드리면 좋겠네요. 진짜 관광버스 하신다니까. 네, 듣겠습니다. 유라이어 힙, 레인.

율라여힙 레인 6556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TBS 앱으로 그 도남동 닭둘기님 네 방송으로만 들어서 권순호님인 줄 알았는데 권순우님이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녹색 검정창에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서 TBS 어플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새벽 출근이어서 매번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순디님. 아, 권순호. 내가 발음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여기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도남동 닭둘기님, 고마워요. 마지막 곡 보내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은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0: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2: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엄마 빨리빨리.
5: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4: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5: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4: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5: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4: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6: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첫날 오늘 고속도로 이용해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은 46만 대로 평소 주말보다 많은 교통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원권 내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은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서창에서 월곶까지 둔대분기점에서 동군포까지 밀립니다. 동군포 부근에서는 추돌 사고가 있었던 여파로 이렇게 정체가 남아있고요. 이후로도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호법분기점 일대 2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들어와서도 창원 방면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용해 양양 방면 가기도 강일에서 서종까지 속도를 못 내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면으로는 초월에서 초월 터널까지 또 경기 광주분기점에서 동곤지암까지 밀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 16.1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의 흐름은 대체로 좋은 상태인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의 2차로에서는 녹지 작업이 시작돼 있습니다. 구리 방면으로는 정체가 풀려서 제속도 낼 수 있겠는데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묵동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또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전히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또 호법분기점 일대 밀려 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양양 방면 차량이 강일에서 서종까지 또 설악 일대로 정체가 됩니다. 또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면 차량은 초월에서 초월터널까지 경기 광주 분기점에서 동군잠까지와 대신 나들목에서 동여주 나들목 쪽으로 밀립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도 오산에서 남사정류장까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일산방면으로는 양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에 2차로에서 녹지작업이 있어서 뒤로 서강대교에서부터 속도를 못 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원룸분기점에서 묵동나들목 구간 양방면에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으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에 3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뒤로 여의 하류에서부터 밀리고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면 진천북은 1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이곳 진천에서 진천터널까지 밀리고 뒤로는 경기 광주나들목에서 중부 3터널 마장분기점에서 모가정류장까지도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시청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